0: 오늘 첫 곡 캐나다 출신 싱어송라이터 파이스트의 1, 2, 3, 4였습니다. 얼마 전에 오늘 생각난 노래로 비지스의 Inside and Out을 떠올렸었던 날이 있었잖아요. 같이 들었죠? 그나저나 갈비찜도 잡채도 다 먹고 도라지나물도 고추장에 비벼서 다 먹는 게 함정이죠. 0870님 아니 전문가들이 먹으라는 명절 식사량이요. 뭔 햄스터 모이 같아요. 라고 5633님 지금 사진 한 장을 보고 있는데 전문가가 권장하는 열량에 맞춘 한 끼 식사량 보는 것만으로도 좀 짜증나는데 진짜? 어? 무슨 소꿉장난이야 진짜 이거 먹고 뭐 간의 기별이나 가겠어요? 아니 그냥 맛있게 먹고 또 이때 아니면 언제 갈비찜 잡채 이런 거 원권 먹겠어요. 물론 그것도 형편되는 분들 얘기겠지만 오프닝 명절 음식 얘기해봤는데 우리 막내 작가 유일한 Z세대인 혜진 작가님이 피자 설기를 사오신 거예요. 구해오셨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야 이게 왜 떴나 알겠다 진짜 이게 이런 맛이구나. 와 진짜 동서양의 완벽한 밸런스가 이러니까 터질 땐 이유가 있죠. 와 피자 설기 방송 전에 하나 먹으니까 진짜 딱 명절이구나라는 느낌도 확 올라오면서 여러분 진짜 주변에 구할 수 있는 데 있으면 꼭 드셔보세요. 네. 자 오늘 아침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백조싱크, 한국 MSD 캣박시브, 이카운트, 아크메르 동탄, 샘표식품 주식회사, IS동서, 경기도청, 롯데렌탈, 현대해상화재보험, 음주의엔 팀앱 대리, 강원특별자치도청,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군산시청과 함께할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십으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4: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5: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6: 안녕하세요
7: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6: 완전 좋아요
7: 연두리
6: 잘 부탁드립니다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4: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내년 1월에 내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아티스트죠. 예, 시에나 스파이로의 Material Lover 많이들 좋아하시네요. 네. 출근하는데 길이 평소보다 차가 없어요. 애들도 단축 수업하고 남편도 일찍 온댔는데 우리 회사는 왜? Why? 똑같이 근무하는 거죠? 김지환님. 네. 저도 월화 계속 생각보다 오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오늘도 10분 먼저 나왔다가 10분 이상 먼저 도착해가지고 오늘은 왜 이러지?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좀 뭔가 부지런한 분들은 아니 그렇다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하루 먼저 문 닫을 일도 없는데 아 교통 막히고 이런 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거의 뭐 2년은 안 됐지만 매일 아침 왔다 갔다 해도 월요일은 뭐 당근 막히지만 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쉬는 회사들 많으면 좋죠. 네. 지금 고속도로는 어떠나? 이따 57분. 네. 피자 설기 얘기에 느닷없이 첫 문자를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0803님. 작년에 독학으로 떡 제조 기능사를 고득점으로 합격한 엄마인데요. 얼마 전 집에서 피자 설기 만들어갖고 사진으로 자랑 좀 해봅니다. 집에서도 되는구나. 하긴. 떡을 자격증을 만드셨으니까. 거의 피자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누가 봐도 백설기 같은데 이제 거기에 피자에 올라가는 햄이 올라가 있고 아 이건 완전 전문가 이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뭐 혹자는 부드러운 피자 맛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백설기에다가 햄 넣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것보단 조금 더 오묘한 맛이에요. 백설기도 약간 이렇게 입에서 부서지는 맛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좀 찰진 그런 백설기 안에 또 피자 토마토 소스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한번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돼 있고 아무튼 식감이 예 굉장히 그 오 역수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짧은 입맛으로 해봤었습니다. 애들한테 직접 만든 밤 라떼를 먹여보겠다고 2시간을 정성을 쏟았는데 껍질 내고 삶고 1시간 반을 깠어요. 아, 애들이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다 만족하게 되는 부모 마음. 아, 이분도 사진을 올려주셨구나. 야, 진짜 이런 손재주 가지고 계신 아침 가족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죠. 아이들이 너무 잘 먹었겠다. 감사합니다, 사진도. 네. 밤 라떼. 아, 오오둘둘님의 얘기였습니다. 사진도 감사하고요. 아니, 요즘에 그 제너레이션이라는 제너레이션인데 여기도 R 다음에 션을 숫자 스케이터 보이 때처럼 8로 T를 대신했거든요. 아무튼 여기에 프랑스 프로듀서인데 아무튼 아니다 이게 이제 아이씨 잘 모른 밈이 아니라 그 뮤직비디오가 엄청 유명해요. 이건 막 다 따라하던데요. 대장으로 보이는 보스 한 명이 이렇게 탁 뭉 이렇게 가운데 있고 나머지가 막 춤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이 뭔가 계산된 막 춤을 추는 그런 그리고 아주 화제래요. 스웨덴 래퍼 영린이 프랑스 프로듀서 술킨의 음악 프로젝트 제너레이션과 함께한 노래

커버가 안 된다. 노래 좀 신박하던데 들어보시죠. 제너레이션 영린 스톰 2입니다. Like an empty fire, like your desire.

0: 야, 2006년도 백의 The Information 앨범에서 들었던 엘리베이터 뮤직인데요. 야, 그루브가 진짜 보통 이런 건 이제 뭐 루프라든지 샘플 이용하는데 쳤네. 와, 거북목도 흔들리게 하는 이 리듬감은 뭐죠? 한명민님, 그루브 타는 거랑 거북목은 뭐큰 관계는 없을 것 같지만, 아무튼 새삼 백의 백의 매력이 담뿍 느껴진 곡이었습니다. 아, 그나저나 오늘 아침 앞으로 오늘 탐스러운 사과가 한 박스나 도착한 거예요. 연휴를 알고 보니 거창에서 사과 농사를 지으신 청취자인데 지금은 종영을 한 2시 만세 열심히 들으셨대요. 그래서 2시 만세를 그리워하며 그때 당시 제작진에게 맛을 보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작가분들이 모두 2시 만세를 꾸며주셨던 분들이거든요. 아무튼 덕분에 저까지 좀 이따가 산지직송 사과를 맛볼 수 있는 기쁨을 보내주셔서 0637님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새우전을 구워서 아들 입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내일 시댁 갈때 음식 좀 만들어 가려고 시작을 했는데 아들 입에 쏙쏙 들어가서 이거는 못 가져갈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0671님. 다른 거가 있겠죠? 예. 부모님 농장에서 밤을 줍고 있는데 엄마가 추석 때 귀요미 손주들 오면은 밤 줄 거라고 저보고 너무 많이 줍지 말래요. 열심히 주우러 다니는데 수확이 없으면 실망하겠다고. 야, 이게 이제 더 앞을 바라보시는 거죠. 한수 앞을. 2081님. 근데 또 따님은 빨리 도와주시려고 하고, 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의 충돌. 아름답습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사연들 좀 소개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아침엔 차가 없었는데 오후부터는 엄청 밀릴 거래요. 저 3시에 조퇴하고 시장도 가야 해서 마음이 바쁩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오늘 보너스가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0: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연휴 때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아침 가족들 많으시죠? 이 첫날인 내일이 인천공항에서만 13만 명 정도 출국을 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근데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들어오는 분들이 약 24만 명 정도가 이용할 거라고. 혼잡에 대비해서 주요 출국장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문을 열 거래요. 그렇다고 또 너무 일찍 도착하면 더 혼잡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출발 시간 3시간 전 정도 도착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또 어디서 출발하냐에 따라 3시간 전에 도착할 때 가는 길이 또 문제죠. 아무튼 진짜 여행은 여행의 시작이라는 게 이 공항에서의 설레임부터 아니겠습니까? 네, 계획하신 분들 좀 여유롭게 잘 준비하셔서 행복한 여행, 여유롭게 출발하시길 응원 드립니다. 또한 추석 연휴 귀성길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연휴인 나흘 동안 고속도로를 포함한 통행료가 면제된대요.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량은 평소처럼 지나가면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가 되고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이패스만. 일반 차량은 통행권을 일단 뽑았다가 나갈 때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기름값도 좀 아낄 수가 있는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한 200여 곳에서 연휴 동안 리터당 100원씩 내려서 휘발유는 평균 1744원, 경유는 1734원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통행료와 기름값 부담 뭐 살짝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모두 안전운전 하십시오. 아침 가족 중에서 어릴 때 포켓몬 보면서 자란 분들 많이 계시죠? 그때 카드도 많이 모으셨나요? 요즘 그 포켓몬 카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올해로 출시 30주년을 맞아 중고 거래도 크게 늘어서 최근 2주 사이에 카드 매물 등록이 지난해보다 약 270%, 검색 이용자가 330%나 증가했대요. 전체 거래액의 반 이상은 역시나 포켓몬에 열광했던 3, 40대인데, 가격이요, 천차만별이지만 일본에서 한 장에 우리 돈으로 3,6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가격도 매겨져 있는 게 있답니다. 혹시 어릴 때 모아둔 카드 서랍 속에 잠들어 있을지 모르니까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피카츄, 뭐 꼬부기, 포켓몬 잘 모르는 사람들도 좀 익숙한 이런 캐릭터들, 그 중에서

0: 커다란 덩치에 확 늘어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친구. 길 한가운데 누워서 통행을 막는 캐릭터로 알려져 있어요. 먹는 것을 좋아하고요. 하루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는 이 포켓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 또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창에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또 다섯 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이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루베가의 예, 히트곡이죠. 만보 넘버 5.
1: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Mambo number 5.

네, 오늘 저렴한 퀴즈 힌트송? 아니, 저렴한 건 아니지만 저칼로리 식사 힌트송으로 루베가의 만보 넘버 파이브.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맞출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저도 카드는 엄청 하긴 몇년 전만 해도 우리 둘째가 어디 왔다 갔다 할때 비닐팩에 이걸 엄청 챙겨 갖고 다녔거든요. 포켓몬 카드를. 자, 오늘의 정답 잠만보.

애기들 키울 때 포켓몬 100개도 넘게 이름을 줄줄 외웠는데 이제는 다 가물가물합니다. 그래도 잠만 보는 기억나요? 라고 0199님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이 되셨고요. 스킨케어 받으실 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 급전이 필요한지 얼마 전에 중고거래로 포켓몬 카드를 팔더라고요. 아 진짜 5429님 정답 대신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인형 사진을 보내주신 671님도 있는데 맞아요. 예, 잠만 보구나. 너가 잠만 보구나 라고 진짜 아주 인상 좋은데요. 네, 671님도 뭐 사진으로 정답을 주신 거니까 저희가 스킨케어 세트 드리고 조은주님 7살 우리 딸 태연이가 잠만 보 외치네요. 오늘 학교 아 유치원 안 갔구나. 7살이면 1학년일 수도 있는데 병원 진료 마치고 간호사 쌤이 포켓몬 비타민을 주셨는데 윤상 아저씨가

0: 마크의 My Friend,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노래도 너무 좋아요. 3216님, 0614님, 마클리 노래 너무 좋아요. 라고. 예. 감사합니다. 조은주님은, 어머나, 사연 읽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같이 듣던 태연이가 감동받아가지고 앞니 빠진 채로 연신 웃고 있어요. 덕분에 행복한 오늘 아침입니다. 라고. 아, 태연이 앞니 빠져 있구나. 9929님, 어제 세수하고, 상업으로 간다고 했던, 예, 우리 저기, 그, 북항이, 예. 예상대로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요. 제가 자리를 잡고 20분 정도 있었는데, 세 번이나 봤어요. 상어가 소리에 민감하다고 했는데, 그 소리 안 지르려고 했는데, 절로 북항이 보자마자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아, 걔 거기에 안 가고 계속 있네. 뭐 먹고 있지? 제가 세 번 보고 이제 뒷줄에 있는 할아버지 두 분께 자리를 양보하니까 고맙다고 인사도 받고, 아무튼 훈훈한 현장이었습니다. 아, 북항이가, 북항에 먹이가 많아서 지금 안 가고 계속 거기서. 근데 그래도 되나? 계속 거기서 살아도 될지는. 뷔페래요, 아예. 먹을 게 많아서. 아무튼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 참 드문 일이니까요.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항이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

0: 간지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6: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1861님이 앞니가 빠진 채 웃고 있다는 꼬마 사연에 제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하필이면 추석 앞두고 이가 흔들리는 거예요. 갈비찜 먹겠다고 흔들리던 치아를 저 스스로 빼고 갈비찜을 먹었었습니다. 와, 용감하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0: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아, 참 날씨 가을 날씨가 이런 거지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을 아침이었고 또 첫 곡 파이스트의 노래를 듣다 보니까 뭐 비슷한 느낌의 그런 느낌의 곡이 하다가 D사운드의 노래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고 지금은 이제 여기에 어떤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시모네라는 메인 보컬이 팀을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에게도 뭐 I'll Be Over You라든지 뭐 Enjoy라든지 굉장히 많은 곡들 또 국내 공연도 많이 했었죠. 자 보면 여기에 멤버 남자 멤버들 둘은 일찍이 90년대 버클리를 졸업하면서 거기에서 만난 인연으로 또 이렇게 팀을 이루게 됐다. 저보다는 또 버클리 선배 되시더라고요. 자 여러 곡들이 있지만 또 오늘 같은 바람에 잘 어울릴 것 같은 Do I Need a Reason? 이라는 D사운드의 곡 오늘 생각난 노래로 같이 들어요.

0: 아, 진짜 일하기 싫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박혜화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런 류의 음악을 뭐라고 해야 돼요? 라고. 7403님, 세요. 처음에 뭐이 팀은 약간 에시재즈로 분류가 되긴 했었는데, 뭐 특별한 장르라기보다 저한테는 그냥, 유러피안 팝 그러면 너무 성의 없나요? 그냥 팝의 예 복고적인 느낌의 이 노래 정말 10년 만에 듣는 것 같아요라고 맞아요 5775님 내가 워낙 뒷사운드에 다른 히트곡들에 좀 가려진 감은 있지만 오늘 3, 4부 바로 이렇게 예전에는 TV만 틀어도 라디오만 틀어도 바로바로 들을 수 있었던 그 노래들 지금은 또뭐 역시 그런 것이 또 대중 히트곡들의 숙명이겠지만 바로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듣고 싶은 이 노래 어디 갔어라는 코너 자 기억 저편에 있는 노래들 생각나시는 곡또 맞아라고 우리 아침 가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곡들 생각나시면 지금부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8000번이나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선곡해 주시면 소개해 주신 분들께는 또 저희가 선물도 네, 조촐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3, 4부는요. 당진시청, 키움증권, 오뚜기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음주 후엔 티맵대리,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강원특별자치도청,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브람스 안마의자와 꾸며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 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 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 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 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 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

0: 또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2: 이번 추석 가족 외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6: 1일 1짬뽕 오케이?

정정빈님이 어릴 적 이별 후 엄청 들었던 노래예요 라고. 이 노래 어디 갔어? 네, 오늘 코너 9월 23일 코너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 노래 제 미니홈피에 있었는데 가수 이름이 요상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라고. 2076님, 이 쥐만 묵음으로 하면 별로 요상한 이름은 아닌데요. 글쎄요. 보통 이런 쥐가 없어지는 거는 이탈리아 쪽의 이름에서 좀 종종 봤는데, 호주 출신 여성 싱어송라이터 배우도 하고요. 톤, 나탈리 임브룰리아의 노래였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고요. 네. 3001번님도 대학교 통학할 때 고속버스 안에서 이어폰 꽂고 들었던 제 플리에 담긴 노래 중 하나예요. 이 노래 들으면 센치해졌어요. 그 리듬은 뭐 경쾌한데, 하긴 제목부터 마음이 애려지는 찢기다 아니겠습니까? 톤. 자, 이런 노래. 아, 이게 KTF 통신 광고에 나왔었던 기억이 있다고. 3743님의 기억 제보였습니다. 자, 이런 노래를 여러분들이 선곡해 주시고 몰아서 쭉 듣는 수요일 코너 이 노래 어디 갔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 황신의 유동근님 나와셨던, 예, 알죠, 드라마 애인, MBC 드라마 OST에서 IOU 생각나서, 캐리 앤 론이었죠? 가사도 막 해석해보고 엄청 좋아했는데 그땐 진짜 틀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그 미련한 사랑도 여기 이 드라마에 나오지 않았나요? JK 김동우. 알고 있지만 나나나나나. 아, 그건 애인. 이것도 애인이잖아. 수영 작가님? 아, 맞죠? 예. 그러니까 팝은 이 노래, 가요는 미련한 사랑. 예. 드라마가 한번 잘 되면 이렇게 딱, 음악도 참 사랑을 받던 때가 있었는데. 자, 무튼 박진은님의 기억 속에 이 노래는 어디 갔을까 했던 캐리 앤 론의 IOU 듣습니다.

자, I owe you. 나 너한테 빚졌어. 근데 O를 그냥 대문자 O, 대문자 I, 대문자 U 이렇게 했던 캐리 앤 론, 박지은, 이태림님 등등 많은 분들이 그동안 듣기 원하셨고요. 제가 아까 미련한 사랑 얘기, 그게 애인 아니라 워낙 옛날 일이니까 위기의 남자였대요. 그게 둘 다 황신혜 씨가 여주라 그럴 수 있어요 라고 5973님이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때 당시 아름다운 불륜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런 류의 드라마가 많았어요. 아름다운 불륜이 어딨어. 한 사람 마음은 찢어지는 거지. 미련한 사랑은, 네, 황신혜 김영철 커플 연하남이 신성우였구나. 이 정도면 흔들릴만 하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하고 어떻게. 자, A는 황신혜, 유동근 배우가, 네, 정말 대단했죠. 네, MBC.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왜 우리 김세윤 작가가 영화 대사관 때 아는 여자 한번 이나영 씨 특집으로 예, 거기 흘렀던 데일라이트의 아는 여자였습니다. 이 노래도 제 노래 미니홈피 부금이었고 당시 장진 감독의 작품은 참 신선했어요라고 5086님, 1052님 아는 여자 너무 재밌게 본 영화인데 정재영 씨가 슬럼프 시계 온 야구 선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빨리 뛰면 심장이 멈춰서 죽겠지 이런 마음으로 마라톤 대회 나갔는데 너무 잘 뛰어서 상품으로 김치 냉장고인가 받아오는 장면에서 빵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가사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옛날 노래가 좋습니다라고 김주원님도 반겨주시는데 다른 곡도 생각나시면 주원님도 선곡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이름과 함께 선곡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도 챙겨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잠시 또 광고 듣고 바로 이어드릴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강은하님께서 예, 이 노래 어디 갔어 하고 애타게 찾은 핑클의 루비였습니다. 7145님 지금 들어보니까 루비 가사가 왜 이렇게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아니, 그런 노래 많죠. 뭐 어릴 때야 마음이 막 찢어지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그랬나? 내가 어렸을 때 쓴 일기장 같은 그래도 그때는 얼마나 아니고 위로받았어요. 나를 위해 힘겹게 널 내 곁에 두는 것보다 널 위해 내가 떠날게. 이건 거짓말이다. 자, 송혜민님. 중학교 때 핑클 노래 부르면요. 서로가 성유리 씨 파트 하려고 난리였어요. 왜냐면 성유리 씨 파트가 안 높아서 비교적 예쁜 척하면서 부르기 좋았거든요. 아, 주마등처럼 지나간 세월이요. 아, 저도 아침에 뉴스 봤는데 8991님 핑클이 21년 만에 완전체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솜 왕방울 달고 더듬이 머리 하려나요? 옛날하고 똑같이 하겠습니까만은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거구나. 뭐 얼마 전에 뭐 가끔 뭐 싱글 이런 거 발표를 했긴 했는데 이번에는 모여서 제법 활동을 꽤 할 거로 이제 예상이 돼서 팬들 여러분들은 아주 반가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자, 이번엔 김한결님의 신청곡. 예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그 후로 계속 찾아 듣고 있다가 깜빡하고 다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 어디 갔어 김에 추억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신청한다고. 김한결님 외에도 5285님도 그런 마음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지금은 여기서 그 서현진 배우만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멤버들 좀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SM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되긴 좀 그렇지만 밀크라는 팀 기억하시죠? Come to me 준비했습니다.

네, 밀크의 Come to Me 들으니까 저도 생각이 나네요. 여기 서현진 배우 말고도 박희본 배우도 여기 멤버였다고 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오늘 플레이리스트 완전 옛날 생각납니다. 밀크의 Come to Me라니 이거 H.O.T의 희준 오빠가 프로듀싱한 거 아세요? 라고 몰랐어요. 5462님 네, 지금 뭐 강타 씨도 지금 SM 뭐 프로듀서로 또 활동하고 있고 5613님 밀크 멤버 중에 한 명이 저랑 같은 반이었는데요. 같이 수능도 봤고요. 수능 끝나고 팬들로부터 보호도 해주고 그랬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제가 막 막아주고 그랬어요. 누군지 이름은 5613님도 잊어버리신 건가요? 0673님 왜 옛날 노래는 이렇게 시작 전에 와우 오 이런 거 많이 한 걸까요? 프로듀서가 시키니까 했겠죠. 사실 이거의 원조는 이승철 씨 아닌가요? 자 그럼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미디움 템포의 곡들이었다면 갑자기 이제 발라드로 가봅니다. 정지은, 3774, 2132님 등등 많은 분들이 저 이 노래는 근데 뭐 어디 갔어 하기에는 가끔 또 들려드리기도 했던 기억인데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준비했어요.

0: 박정훈 씨의 오늘 같은 밤이면 2444 또 주미경님 등등 많은 분들의 이 노래 어디 갔어? 라는 선곡이었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조정현 오빠 노래 나올 때 우리 박정훈 오빠 노래도 듣고 싶다 했는데 바로 나와서 놀랐다고 7765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전 공연 티켓 찾아봤거든요. 그게 벌써 25년 전이네요 라고. 자, 마지막 곡은요, Forever 스트라토바리우스라고 하는 팀 기억나세요? 예, 사실 Forever는 애절한 발라드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 기대하고 이 앨범 주문했다가 꽝꽝꽝꽝꽝 이런 곡, 다른 곡들과의 어떤 괴리감 때문에 놀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스트라토바리우스. 진짜로 그 스트라토캐스터와 스트라디바리우스의 합성어입니다. 좋은 악기, 좋은 바이올린과 좋은 기타.

만큼 멋있는 음악을 하겠다. 자, Forever. 저도 오랜만인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그래도 내일부터 또 추석 연휴의 첫날이군요. 자, 목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충무공 이순 씨는 문과를 준비하다 20살 무렵 무과로 길을 바꿉니다. 누군가는 문과를 준비했던 그 시간을 헛되었다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순 씨가 읽었던 경전의 가르침은 훗날 그의 리더십의 바탕이 되었고 필사즉생, 필생즉사와 같은 감동의 메시지로 남았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정 옳은 길인지 고민되십니까? 지금 눈앞의 최선이 결국 내일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0: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It's now or never.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로 시작한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0: 지금이 기회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 고백하는 건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특히 부모님에게 정말 고생하셨다고 애쓰셨다고 정말 수고하셨다고 사랑합니다라는 그 한마디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벌써 그 최병광 선수가 남자 하프 마라톤 경보에서 동메달을 차지했죠. 예,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그 멋진 그런 소식이 들어왔군요. 축하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여전히 대한민국은 3위를 달리고 있고요. 금메달 6개, 은메달 4, 동메달 무려 18개. 그 펜싱 경기 그 어제 그 에페 개인전에서 송세라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죠. 또 10m 공기소총에서 혼성 단체전에서 은메달, 펜싱과 수영에서 각각 동메달. 뭐 그리고 또 잠시 후에 12시부터는 태국하고 야구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고 뭐 정말 지금 아니면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지금 아니면은 이런 순간들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순간들을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아, 오늘 퇴근길은 차가 정말 좀 막히겠는데요. 각오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연휴 시작이지만 사실은 오늘부터 이미 막 뭔가 그러니까 연차를 오늘 하고 월요일 이렇게 이틀을 연차를 내면 수목금토일 월까지 쫙 아주 길게 연휴를 쓰실 수 있는데 직장인들은 그런 연휴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어쨌든 오늘부터 지금 뭔가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추석이니까 뭐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뭐 해야 되는 그런 기다림과 그런 여유를 꼭 간직하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도 바쁩니다. 한 시간 동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적 공유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키움증권, 롯데렌탈,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카레, 베스트슬립, 건강을 위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알레스아우터, 음주후엔 티맵 대리, 아크메르 동탄, 올데이 프레쉬, 노무법인 폐와 함께 하겠습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1: 관절을 편하게 관절

0: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지금 어디쯤 가고 계세요?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계세요? 시골길, 귀향길, 청주 가는 길, 이렇게 자기 고향 붙이면은 되려나? 시골길, 예, country road. Take me on country road. 청주 가는 길입니다, 이상우 씨. 그래요? 지금 청주 가시는 길이고. 왜 저는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죠? 정말 집에 가고 싶어요. 송현미 씨. 오빠는 추석 연휴에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김선중 씨. 저 방송하죠. 저는 방송합니다. 그 예고를 해드렸듯이 추석 당일날 우리 신승훈 씨와 함께 하는 추석 특집도 준비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 내에 저는 이미 가족들 모임을

한 주 전에 미리 합니다. 왜냐면 추석 그 명절에는 각자 사용들 하시라고, 각자 귀한 시간들 보내시라고 가족 모여는 미리, 그리고 벌초 뭐 산소 갔다 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미리미리 하죠. 그래서 정작 그 귀한 명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쉽니다. 움직여봐야 자동차 뭐 너무 많을 테니까 어디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게 어떨 땐 가장 편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Take Me Home Country Road, Music Travel Love의 노래였고요. 제가 번호를 아직 안 알려드렸는데 오늘도 샵 8000번으로 문자가 지금 도착을 하고 있네요. 오늘 생일 맞은 김소영 씨, 예. 어수선한 가운데 생일 맞으셨다고. 그래도 제가 챙겨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커피 한잔 내려드릴게요. 8613님은 오늘이 결혼 17주년 기념일이라고 했고요. 직장 체육 행사가 있어서 산에 올라가고 계시다는 0712님. 또 응급실 야간 근무하고 지금 퇴근 중이신 이지은 씨. 아이고, 빨리 집에 가서 얼른 두 다리 쭉 뻗고 쉬시길 바라겠고. 그리고요, 또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일들을 합니까? 진짜 고향으로 떠나시는 분들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지금 출발을 하셨을 테고, 이제 오후쯤에 출발할 예정이신 분들이 지금 분주하게 준비들 이런 거 저런 거 하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샵 8000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요금 추가가 되고요. 보내주시길 바라겠고, 아울러 뭐 신청곡 듣고 싶으신 음악 곁들여 주셔도 좋습니다. 올리비아 딘의 노래, 사랑에 빠지는 건 너무 쉬워. So easy to fall in love입니다.

올리비아 딘의 So Easy에 이어드린 노래는 그 엑소의 보컬이었었던 도경수 팝콘을 통통 튀는 음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방송 나가고 있는 동안에 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세계 3위에 랭크하고 있는 야마구치 일본 선수를 꺾고 뭐 기선제압을 했네요. 세계 3위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를 꺾고 단체 준결승에서 승리하고 이제 결승에 올라가게 됐다는 소식. 아 진짜 듬듬하다. 든든하고 그냥 편안하다. 그렇죠? 안세영 선수가 들어가니까. 야마구치 선수도 대단한 탄력이 있는 정말 점프력도 그 키도 조그만한데 엄청난 파워와 스피드를 자랑하는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라이벌이잖아요. 세계 1위, 2위, 3위들은 계속 라이벌 같은 건데 선수를 2대0으로 제압을 하고 단체전 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또 뭐 간간이 또 아시안게임 소식 들어오면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포항에서 9902님이 신청하신 불프팩의 백포켓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나는 네가 좋은데 너도 내가 좋으면은 내 뒷주머니에 쪽지 좀 넣어줄래? 아유 이쁜 얘기죠. 예, 백포켓입니다.

0: 3217 휴대폰 쓰시는 분, 문세형님, 저는 내일부터 5일 동안 연속 근무입니다. 직업이 소각장 교대 근무여서요. 전국의 교대 근무자님들 화이팅 하십시오. 그래요. 또 연휴 내내 정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분주하게 보내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근무하시는 분들, 예, 저는 그냥 일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계시죠. 예, 그분들, 예, 화이팅 하십시오. 네, 여러분 덕분에 다른 분들이 편하게 쉬는 겁니다. 박대성 씨, 오늘부터 추석 생존기가 시작됩니다. 아내 지시대로 장보기 완료. 이제 전 부치고 동그랑땡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말대꾸는 금지. 딴짓은 즉시 발각. 딴짓은 즉시 발각. 올해도 무사히 임무 완수하고 고향에 입성하겠습니다. 윤서연 씨, 수원 마을버스 기사인데요. 이 시간이면은 문세님 방송 틀어놓고 운행합니다. 방금 종점에 와서 커피 한잔하고 또 출발합니다. 그냥 흥겹고 행복하게 일을 하신다 생각이 되어서 안심입니다. 네, 수원의 마을버스 기사님. 그리고 이지환씨, 아저씨, 저는 퇴근하고 서울에서 울산으로 지금 가는데 혼자 가니까 졸음과 싸워가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라디오가 버타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커피 한잔 내려드릴 테니까. 네. 경기도에서 전주 내려가는 중이신데 벌써 막힌다는 6358님의 제보도 있었고요. 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계속됩니다. MBC
1: FM for you.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 은행, 삼호 농협, 대창식품, 일로 농협 하나로 마트, 목포 신항만 운영, 목포 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 신협, 무한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0: 하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엄마와 딸이 전화통화를 한다. 응, 갈비를 찬물에 담가서 핏물부터 먼저 빼. 어, 핏물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나올 때까지 빼면 돼? 완전히 맑은 물 나올 때까지? 아니, 아니, 그냥 그 한두 번 물 갈아주면 앵간한 건 빠져. 그러면 이제 그 팔팔 끓는 물에 고기 넣고 한번 그냥 우르르 끓였다가 꺼내. 응? 우르르? 엄마, 우르르는 어떻게 끓이는 거야? 팔팔 끓이는 거하고는 좀 달라? 우리는 언제부터 엄마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 팔팔 끓이고 한소끔 끓이고 우르르 끓이고 뭉근하게 끓이고 엄마가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해하는 거랑 똑같은 건진 모르겠다. 지난번에 얼굴 봤으니까 명절에 안 와도 된다. 니들 오면 내가 더 힘들다. 뭐 올 거면 급할 거 없으니 천천히 잠깐 왔다 가라.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음식을 해도 옛날 맛이 안 나온다. 밥 먹었으면 다들 어여 차 막히기 전에 출발들 해라. 엄마의 언어에는 절반의 진심과 절반의 거짓말이 잘 섞여 있었는데 늘 나한테는 유리한 쪽으로 내 몸이 편한 쪽으로 받아들인 건 아닐까?

살다 보면 가끔 엄마 생각이 난다. 엄마가 살던 아파트엔 지금 누가 살고 있을까? 엄마가 쓰던 휴대폰 번호로 전화 걸면 이제 누가 받을까? 엄마가 하늘에 계신 게 맞다면 저렇게 예쁜 하늘 사진을 찍을 때 엄마 얼굴도 보이면 좋으련만.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져도 그런 건 안 되네. 1년에 한 번씩은 누구나 엄마를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아빠의 발등에 발을 얹어놓고 아빠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춤이 연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참 아빠들이 많이 태우고 그렇게 다녔는데 집안에서 음악이 나오면 같이 그게 Dance with my father 로사 반드로스 아이유의 무릎 뭐 제가 뭐 우리 작정하고 울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눈물 나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잠깐 예, 뭐 울 시간 드리느라 노래 두 곡을 이어서 감상을 하시게 됐습니다. 아빠 너무 보고 싶어서 길가에 주차해놓고 눈물 흘려요. 양윤정 씨. 엄마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인데 얼굴은 못 본다 해도 가끔 엄마랑 통화라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엄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엄마? 안승현 씨. 예. 아유 참. 사연들이 다 각자의 사연들 때문에 더 슬프네요. 그렇죠? 저는 정말 불효자의 망나니로 살아서 부모님 뵐 면목도 없지만 그래도 가끔 꿈에는 다녀가 주시면 좋을 텐데 저를 보기가 싫으신지 누나 꿈에는 다녀가신다는데 제 꿈에는 아직 안 오시네요. 박영일 씨. 예. 뭐 저도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는데 꿈에 부모님들 다녀가시지 않,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특별히 그렇게 잘못한 적은 없었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있나 봐요. 꿈에 나타나면 뭔가 좋은 조짐 또는 안 좋은 조짐 뭐 그런 게 있나. 그래서 안 나타나시는 건가? 잘 살고 있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김예원 씨, 저도 우르르 끓이는 게 뭔지 몰라서 엄마한테 우르르 끓이는 게 뭐냐 엄마 하고 여쭤보니 한번 세게 그냥 우르르 끓이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아저씨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르르?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를 삶을 때 한번 우르르 끓이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빼서 이제 뭐 이렇게 조리하고 그러는 거지 그 끓인 물에 계속 오래 담그면은 또 고기도 질겨지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친 김에 우르르 한 곡 들을까요? 추석 지나고 10월 11일 날 내한 공연 예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저기 고향 종합 경 운동장 예 거기에서 딱 한 차례 공연하네요. 10월 11일 내한 공연 예정인 찰리푸스 그리고 피처링의 셀레나 고메즈가 노래한 We Don't Talk Anymore.

이미 떠나간 사랑을 붙잡으려고 하는 건 달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것과 같다는 노라 존스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Shoot them.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차류 전문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내일 출근 안 하세요? 뭐 회사에 따라 뭐 직종에 따라 쉬는 것도 있고 또 뭐 여전히 바쁜 분들도 계세요. 방송국도 그렇거든요. 예. 저도 내일 출근합니다. 네. 고향으로 이동하시는 길이라든가 집에서 전 부치시면서 저랑 같이 또 음악 듣는 시간 함께 하시죠. 내일 예, 여러분과 함께 데이트 신청할 거예요. 마이클 부블레, When You're Smiling 오늘 끝곡 전하면서 네, 내일 만나요. 이문세였습니다. When you

0: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에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정호의 이만곡 스페셜 DJ 남규리입니다. 정희가족 4672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귤디가 어제 정희에서 했던 말이 와닿아서 다이어리에 적어놨어요. 좌우명으로 삼으려고요. 이 스트레스가 넌 훗날에 나를 전문가로 만들 것이다. 제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었나요? 기특한데요?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좋지만 어차피 일어난 일이잖아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자, 지금 눈앞에 일이 끝나고 나면 나는 한 뼘 더 성장하고 훨씬 멋진 사람이 될 거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힘내보아요. 정호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0: 정호의 희망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태연의 스트레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로 함께하고 있는 씨아의 남규리입니다. 보통 수요일 요맘때가 한 주의 고비라고들 하는데요. 우리 정혜 가족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이니까 마음이 좀 들썩들썩 하실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는 추석 연휴에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거니까 쭉 함께 해주세요. 아, 또 시작부터 반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최수빈님, 귤디, 흐흐, 연휴 전 남편이 하루 당겨 쉬어서 지금 워터파크 가고 있어요. 처음 가는데 너무 기대돼요. 귤디는 수영장 안 좋아하나요? 나 일단 긴 미끄럼틀 그거 탈 거예요. 꺄울! 와, 부럽네요. 저는 수영장을 거의 가본 적이 없습니다. 손에 꼽힙니다. 슬라이드 타실 생각에 설레시나 보네요. 저도 슬라이드는 한번 타보고 싶어요. 반바지에 티셔츠 입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수영복을 입는다는 게 저는 아직도 뭔가 부끄럽습니다. 다치지 말고 즐겁게 잘 다녀오시길 바래요. 그리고 김진호님. 규디 안녕하세요. 규리 누나는 추석 연휴에 뭐 하세요? 전 편의점 출근하지만 그래도 라디오 있어서 행복합니다. 규디는 편의점 자주 가나요? 주로 뭘 사세요? 아, 저요? 저 사는 거 있습니다. 꼬박꼬박. 흰 우유랑 초코우유. 저 주변에서 많이 신기해하세요. 막 뮤직비디오 촬영하다가 밤샐 때 꼭 흰 우유 막 500ml짜리 팔트 꽂아서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힘들 때 무조건 흰 우유를 마시고요. 거의 매일매일 마십니다, 우유를. 네, 저는 우유 매니아입니다. 원 플러스 원, 네, 알뜰하게 챙기죠? 자, 이렇게 오늘 2시간도 저한테 말 많이 걸어주시고요. 그럼 코너 안내 가볼게요. 3, 4부 라이브 온에어에서는요, 맛깔난 앨범으로 돌아온 밴드 소란의 고영배. 고영배 씨와 함께하니까 기대해주세요. 자, 이제 광고 소개 가봐야죠. 박돌이, 십순이, 오늘도 반가워요.
1: 네.
2: 네.
0: 준비되셨어요?
1: 네.
0: 그럼 음악 주세요. 정호의 희망곡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도드람 한돈,
3: 군산시청,
4: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0: 주식회사 워킷,
3: 경기도청,
4: 롯데렌탈,
0: 강원특별자치도청,
3: 당진시청,
4: 백조싱.

0: 아이파크,
1: 오뚜기 카레,
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0: 음주후엔 티맵 대리,
1: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생유.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0: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2: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2: 워킷 워킷 안전화.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범국민 눈치코치 프로젝트 정의에 있다 없다. 제가 정의 스페셜 DJ로 함께한 지 오늘이 벌써 4일째 되는 날이죠.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갔고 둘째 날인 어제는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과 수다 떨며 친해졌고 셋째 날인 오늘은 여유 좀 부려볼까 합니다. 특히 이 코너가 실시간으로 인증샷을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는 호흡이 빠른 코너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오늘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호의 희망곡에는 지금 구두를 신고 계신 분들이 100명 이상 있다 없다. 어머, 저희 시아 대표곡 중에 하나가 구두잖아요. 높은 구두를 신고 진하게 화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해주신 건가요? 오, 센스 넘치신다. 아니, 구두도 종류가 많아서요. 다들 어떤 구두를 신고 계실지 저 귤디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구두 인증샷 받아보겠습니다. 인증샷 사연이 소개되면 텀블러 세트 나가고요. 100명 이상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게 예상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차량용 소화기 드릴게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의 인증샷과 사연 받는 동안 노래를 들을 텐데 시아의 구두, 그리고 저의 신곡이 나왔거든요.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규리의 우리 사랑 그런 거 해요 파트 1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예상했을지 사연 만나볼게요. 6362님, 100명 안 될 것 같아요. 요샌 직장인들도 운동화를 많이 신더라고요. 저도 구두는 결혼식장 갈 때만 신거든요. 구두가 사가가고 있어요. 크크. 귤디는 오늘 뭐 신고 왔어요? 저도 구두 신고 왔습니다. 부츠. 네, 롱부츠를 신고 왔는데요. 그래도 지금 인증샷 사연들이요. 꽤 도착 중이라고 해요. 5772님. 어머어머, 나 오늘 마침 멋 좀 부리고 나왔는데 제 구두 자랑해보아요. 라고 하시면서 구두를 신고 오셨네요. 네, 이렇게 보석이 박힌 약간 새틴으로 된 네 힐을 신고 계십니다. 약간의 버건디 컬러가 가미된 바지와 함께 네 살색 스타킹과 네, 구두를 신으셨는데요. 아니, 위에 의상도 참 궁금합니다. 멋쟁이시네요. 네, 그리고 6237님, 워커 구두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작업 바로 신고 있습니다. 오늘만 일하면 추석 연휴 스타트! 구두인가요? 아, 워커네요. 그쵸, 워커도 구두에 속하죠? 네, 작업화처럼 이렇게 뭐가 살짝 묻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네, 일하고 계실 때 신는 작업화 인정! 네, 그리고 0822님, 이따 요즘 발 편한 구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이쁜 거보다 편한 구두가 최고랍니다. 맞습니다. 엄청 편해 보여요. 굽도 별로 높지도 않고 옆에 있는 강아지들 털 색깔과 비슷한 네 브라운 계열의 가죽 네 구두입니다. 너무 편해 보이시네요. 네, 6890님 점심시간에 구두굽이 빠져서 수선하고 한 컷 찍어보냅니다. 구두굽 수선한 것 치고 너무너무 깨끗하신데요. 네, 약간 카키 계열의 이렇게 나뭇잎 느낌의 디테일이 보석 큐빅으로 들어간 구두를 신으셨는데요. 뭔가 약간 중후한 매력이 느껴지는데요. 분위기 있고. 네, 그리고 0917님. 평소 운동화 주로 신고 다니는데 오늘따라 구두를 신고 나왔네요. 길드랑 통했나 봐요. 네, 오늘 굉장히 편해 보이는데 차 아니신가요? 네, 악셀을 살짝 팔을 대고 계신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검은색에 단아하고 약간 단아 같은 아주 단정한 느낌의 구두네요. 네, 그리고 8009님 대학생 딸아이가 알바해서 선물해준 예쁘고 귀한 구두예요. 정의에 자랑해보아요. 역시 효도는 딸이 한다던 얘기가 있네요. 엄마 옷은 딸이 챙긴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너무너무 근데 요즘 유행하는 느낌의 약간 발레코어 룩 같기도 룩에 하는 신발 같기도 한 그런 뭔가 귀여운 캔디와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사실 엄마랑은 좀 패션 공유를 안 하는 편입니다. 너무 달라서요. 네, 물론 선물은 해드리죠. 네. 그리고 4088님, 100명 이상 있다. 왜냐? 제가 오늘 진짜 오랜만에 구두를 신었거든요. 네, 패땡땡땡 브랜드의 베이지 아이보리 계열의 네, 또 요즘에 또 리본이 트렌드인데 또 리본이 살짝 이렇게 돼 있는 예쁜 하이힐을 네 신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예쁘네요. 네, 자 지금 소개해드린 모든 분들 선물 챙겨드리고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집계해보니 우와 총 52명의 분이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실패 소리가 너무 네 지문미 지금 구두를 신고 계신 분들이 100명 이상 없다. 정답 맞춰주신 김수진, 송경아, 신지연,

3050-6152님 이분들께 차량용 소화기 보내드릴게요. 그럼 전 프로미스나인의 Feel Good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3: 매일 낮 12시엔
4: 엠믹스도 사랑하는 정우의 희망곡으로
3: 컴온!
5: 신영 언니 최

0: 주파수도 체크!
1: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남규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사연이 하나 도착했는데 소개해드릴게요. 5084님, 지금 아시안게임이 한창이잖아요. 중학생 아들이 본인이 선수이고 감독인 것처럼 모든 경기를 찾아보고 분석 중이에요. 야, 공부를 좀 그렇게 해라. 그치만 우리 선수들 파이팅! 저도 그런 편입니다. 저도 조용조용하게 옆에서 아니 그렇게 써야지, 아니 저쪽으로 갔어야지, 저도 막 그런 스타일인데요. 근데 그것도 저는 공부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또 전체적인 네, 판을 보는, 분석하는 능력을 또 기를 수 있게 되잖아요. 또 스포츠도 보면서 응원도 하고 분석력도 기르고, 저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님을. 네, 자, 이렇게 요즘 아시안게임에 푹 빠져 계신 분들 참 많을 텐데요. 무슨 종목, 어떤 선수를 눈여겨보고 계신지, 또 어떤 명장면에 울컥하셨는지 사연 보내주세요. 좋아하는 응원가도 곁들여주시면 제가 들려드릴게요. 참여하실 곳은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비타민 챙겨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을 뜨겁게 만든 아시안게임 사연들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MBC 금메달송이죠. 김현우의 그곳에 올라.

MBC 금메달성 김현우의 그곳에 올라 듣고 왔고요. 그럼 우리 정희 가족들을 열광하게 만든 2026 아시안게임 사연들 만나볼게요. 1230님, 지금 우리나라 야구대표팀 태국이랑 경기 중이에요. 12시에 시작했는데 현재 스코어 3-0으로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규리 언니도 올해 봄에 고척돔에서 수구 요정이 됐었잖아요. 공 던져보니 어땠어요? 저는 공 던질 때 엄청 집중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요. 무조건 저기 내가 꼭 저 공을 잡으실 수 있게 던져야 한다. 이 생각뿐입니다. 네, 근데 하다 보면 운동이라는 게 엄청 집중력과 승부욕을 불태우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쉬고 연습을 더 해서 좀 더 잘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음엔 스트라이크. 네. 7724님, 아시안게임에 규리 씨도 좋아하는 철권 종목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럼요, 그럼요. 얼마 전에 무릎님과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철권이랑 스트리트 파이터 등을 합쳐서 대전 격투라는 이름으로 하던데 규리 씨랑 대결했던 무릎, 베자민 선수도 나가더라고요. 우리 함께 파이팅 해봐요. 근데 철권 게임 전에 진짜 손가락 풀면 더 잘 되나요?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 그 버튼을 누를 때 손이 유연해야 되는데 리듬을 잘 타야 돼요. 띄우고 띄어서 쳐서 콤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손 스트레칭도 좀 해주시고요. 손가락을 많이 푸시고 콤보를 외워서 네, 잘 띄우셔야 합니다. 규리 씨만의 잘하는 노하우도 있나요? 노하우라고 하기에는요, 열심히 콤보를 다 외워서 갔다가 잘 안 되면 밀고 나갑니다. 저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 다음은 기세라고 생각합니다. 기세, 반복, 연습만이 살 길이다. 다음 사연은 1516님. 저는 이번에 테크볼이라는 종목을 처음 알았어요. 족구 비슷한 느낌인데 금메달을 딴 이준석 선수의 인터뷰 보다가 펑펑 울었어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사비로 훈련 받았다던데 그렇게 노력해서 꿈을 이루다니. 리스펙.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응원곡 유정석의 질풍가도를 바칩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시고 이런 걸 보면 와, 정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와. 그리고 1658님, 귤디 그 얘기 들었어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유슈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홍콩 선수가 우리나라 그룹 엑소의 13년차 찐팬이래요. 그래서 예전에 팬사인회에서 카이 씨랑 메달 따기로 약속했는데 마침내 그 약속을 지켰대요. 대단하죠? 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니, 오늘은 진짜 박수 칠 일이 너무 많네요.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또 가수와 팬의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볼 때마다 정말 감동받습니다. 귤디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팬 있나? 있나요? 네, 저도 있죠. 많이 있죠. 그 전교 1등을 하겠다고 했던 팬이 정말 1년인가 뒤에 전교 1등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벌떡 일어나서 팬미팅 때 막 안아주고 엄청 칭찬을 해줬는데요. 공부를 꼭 열심히 하겠다고 저를 좋아하는 대신에 부모님과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사인을 해주면서 꼭 전교 1등 해 라고 했는데 정말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팬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유정석의 질풍가도.

0: 유정석의 질풍가도 신나게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아시안게임 사연들 만나볼게요. 4213님, 탁구요. 저희 딸도 미래의 탁구 선수를 꿈꾸고 있어 그런지 유난히 탁구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특히 오늘 5시에 한일전 탁구 중계가 있어서 친척들과 다 같이 보기로 했어요. 우리 딸은 탁구 신동 신유빈 선수를 무척이나 좋아하거든요. 근데 응원 메뉴는 뭐가 좋을까요? 길디,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역시 저는 전통의 치킨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삼겹살? 드시면서 신유빈 선수님이 광고했던 바나나 우유를 드시는 건 어떠실런지. 네. 그리고 다음 사연은요. 5033님, 아시안게임 농구 결승 한일전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목 터지게 응원해서 아직도 목에서 쇠맛이 납니다. 12년 만에 금메달이라는데 너무 멋졌어요. 특히 이현중 선수, I love it! 역시 농구하면 이 노래죠?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 그쵸. 농구하면 이 노래죠. 너에게로 가는 길. 아니, 이현중 선수는요, 12년 만에 금메달, 미국 NBA에도 도전하고 있는, 네, 완전 에이스 선수예요. 그쵸? 너무 멋집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안경 쓴 모습은 아주 아주 귀엽고, 네, 귀엽습니다. 그리고 박윤상님, 수영의 황선우 선수요. 1번 선수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마지막 50m 막판 스퍼트에서 조 1위로 결선 올라갔잖아요. 이제 결선에서 금메달 도전! 가자! 네, 이제 금메달 따시면 되겠네요. 네, 저는 무조건 딸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물에서 어쩜 그리 빠른지, 또 폐활량은 어쩜 그리 좋으신지, 뭔가 이 안에 구조가 다른가 봐요. 네. 저는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네. 김현수님, e스포츠 중에서 뿌요뿌요도 아시안게임 종목이래요. 귤디, 알고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유피의 뿌요뿌요 신청합니다. 아, 그 뿌요뿌요. 그 게임 뿌요뿌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죠? 그 방울 퐁퐁
1: 위에서 이렇게 색깔 떨어지는 거 있어요. 색깔.
0: 아, 위에서 색깔 떨어지는 거.
1: 색깔 맞춰 가지고.
0: 아, 퍼즐 거. 게임. 네, 우리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그렇군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와, 이것도 종목이라고요? 와, 너무 신기하네요.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이번 아시안 게임에는 네, 많이 많이 나와 있네요. 너무 신기합니다. 보는 재미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저희가 또이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

0: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3: 백조싱크.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이번 추석 가족 외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자, 이렇게 해서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는 2026 아시안게임 이야기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런 사연이 도착했어요. 5040님, 귤디귤디, 이 자리를 빌어 무릎님에게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귤디와의 인연도 보통이 아닌데, 크크. 네, 무릎님, 저는 근데 얼마 전에 행사장에서 만나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응원을 하긴 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꼭 철권으로 네 다시 한번 챔피언의 위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고요. 끝나고 저와 또 회포의 철권 게임 한판 하시죠. 네, 그리고 김연경님, 저는 MBC에서 하는 아시안게임 해설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선수들 경기 끝나면 순위 상관없이 나오는 음악도 너무 감동이고, 직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규리 씨는 경기장 가서 직접 본 적 있으신가요? 남은 아시안게임도 우리 선수들 파이팅이에요. 저도 진짜 직관을 못한 게 인생에 정말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김연아 선수 너무 광팬이거든요.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 그때는 가서 볼 생각을 못했을까요? 네, 정말 직관이 주는 그 정말 리얼한 라이브한 재미가 너무 큽니다. 응원도 같이 하고 또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한마음이 되고, 야구장 같은 곳에서는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응원가도 부르고 막 춤도 추잖아요. 우리 기회 되면 꼭 한 번씩 가봐요. 자, 이번 아시안게임이 10월 4일 일요일까지 열리잖아요. 우리 선수님들 끝까지 다치지 말고요. 땀 흘린 만큼 멋진 경기 펼치길 바라겠고요. 우리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400님, 규리 씨도 중계 보면서 응원할 건가요? 해야죠,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저도 또 스케줄이 있을 때는 못 보지만 중간중간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2부 끝곡 몬스타엑스의 매직, 이 노래 듣고 저는 밴드 소란의 고영배 씨와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른바 확 꽂히는 한 줄 문장을 많이 남겼는데요. 특히 앞과 뒤를 대비시키는 패러독스의 대가였습니다. 예컨대 이런 식이죠. 성인에게도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속성을 꿰뚫어본 이 말이 참 유명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가 훨씬 나쁘다. 인간은 원하는 걸 가진 다음 망가지거나 해악을 끼치기 일쑤다. 맞는 것 같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5: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방제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농사 풍년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5: 경농이 만듭니다.
6: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7: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8: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망고 김신영입니다.
1: 정호의 망곡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남규리고요. 잠시 후에는요. 감성 가득한 노래로 돌아온 소란 고영배 씨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전에 문화 선물 안내부터 드릴게요. 믿고 보는 연출가 장진 감독의 코미디 연극이죠. 내 여자가 벌이는 발칙한 비밀 작전을 담은 작품 연극 꽃의 비밀 티켓 드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요금이 빠지고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광고 소개로 가볼까요? 박도리 집순이 준비됐어요?
2: 네.
1: 음악 주세요. 정호의 희망곡 9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3: 대전 선화동 매운실비김치에서 더 매운실비김치
4: 아토피 전문 닥터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구찌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4: 베타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수분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음료
3: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4: 약사가 만든 영양제 메디온셀에서 비타민 D3K2
1: 매운 거 먹고 후! 후아고에서 짜먹는 젤스틱
3: 곱창의 대명사 소팔 소곱창에서 소곱창 세트
4: 아니면 대차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1: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당뇨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을 드립니다.
1: 계속해서 3, 4부 함께하는 분들도 만나볼게요. 키움증권
3: 주식회사 해리지아보에
4: IBK 기업은행
1: 코끼리 베이글닷컴
3: 현대자동차
4: 경기도청
1: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3: 환인제약
4: 음주후엔티맵대리
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3: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4: 현대해상화재보험
1: 생유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이분의 수많은 별명을 보면요, 그동안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달려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밴드계의 아이돌, 페스티벌 황태자, 홍대 이병헌, 안경좌, 고막 절친, 보컬 챌린지의 제왕, 스포왕. 과연 앞으로 또 어떤 타이틀을 달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자, 오늘 라이브 온에어에서는요, 화려한 수식어만큼이나 실력, 매력, 노력, 3박자를 다 갖춘 탑밴드 소란 고영배씨와 함께 할게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무즈까지 활짝 열려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부탁드릴게요. 소랑 고영배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랑 고영배입니다.
0: 네, 먼저 정희 가족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사실 얼마 전에 그 스페셜 DJ 하러 왔었는데 금방 또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0: 네. 영배씨 앞으로 이런 사연이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영배씨 앞으로 강철우님께서 소란형, 소란의 너를 공부해, 이 노래를 예전 여친이 좋아했는데 형님 얼굴 보니 전 여친이 생각나네요.
1: 아, 철우님 보자마자 무슨 말씀이시죠?
0: 좋은 얘기겠죠?
1: 아니 이게, 아니 지금 몇 초 봤다고 보자마자 전 여친이 생각하시면은
0: 웃잖아. 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 노래가 그러니까 가슴 속에 남아 계시네.
0: 네, 그럼요. 네. 감정과 함께 가슴에 이렇게 깊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1: 전 여친이 유난히 즐겨졌던 노래,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생각 안 나기는 쉽지 않겠네요.
0: 그렇죠. 네. 아무래도 조금 가슴 뜨거운 사랑을 하지 않으셨을까.
1: 아유. 네. 그러게. 네. 고맙습니다. 어쨌건 철우님 고맙습니다.
0: 네. 네. 그래도 노래는 남았다. 명곡. 그렇죠. 네. 앞에서 영배 씨의 별명을 쫙 소개해드렸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최애 애칭은 뭔가요?
1: 아 최애 애칭.
0: 네. 혹시 요 별명은 이제 졸업하고 싶다 하는 거.
1: 일단 졸업하고 싶은 거는 홍대 이병헌.
0: 이거를 이병헌?
1: 제가 15년, 16년 전에 데뷔할 때 어떻게든 눈에 띄고 싶어서 홍대 클럽에서 공연을 하면서 저는 홍대 이병헌이다.
0: 자칭.
1: 예, 자칭.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자칭은 아닌 게 누구 한 명 정도가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0: 어, 진짜요?
1: 그걸 듣고 힌트를 얻어서 뿌린 게 나지.
0: 아.
1: 그 처음에 제공은 누군가 하셨고 뿌린 게 저예요. 그래서 그걸 한 몇 년 뿌렸더니 이게 저 MBC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게 되고 이럴 줄은 저도 사실 몰랐죠.
0: 약간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지 알 것 같습니다.
1: 아, 너무 맑은 눈으로 그러시니까 더 죄송한데. 이병헌 선배님께도 이제 날이 갈수록 죄송하고.
0: 아니요.
1: 해가지고 요거는 좀 이제 졸업을 하고 싶다.
0: 아, 졸업을 하고 싶다.
1: 어쩔 수가 없다. 또 최근에 재밌게 봤습니다. 선배님 너무 죄송하고.
0: 반대로 너무 좋은 애칭은요?
1: 제일 좋은 거는 제 추구미가 좀 아이돌이
0: 아이돌?
1: 공연 추구미가.
0: 추구미가 아이돌?
1: 아이돌 공연처럼 열광적인 걸 좋아해요. 물만 마셔도 난리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 물 마시면 뭔지 알아요? 꽃에 물 준다 이러는 것처럼.
1: 그런 거. 제가 너무 좋아해서 밴드계 아이돌 마음에 들어요.
0: 밴드계 아이돌.
1: 페스티벌의 황태자 이런 거 괜찮습니다.
0: 요즘 그럼 막 이걸 즐기고 계신가요? 물만 마시면 막 난리 나고.
1: 그걸 맨날 가르쳐 주고 시작해요.
0: 아, 직접?
1: 네, 첫 곡이 끝나면 항상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꿈에도 그리던 아이돌이라고 생각해달라. 지금부터 물을 한번 마셔보겠다. 막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0: 아, 네. 뭔가 팬들 조련한다고 하죠?
1: 조련 완전 해요. 훈련 수준으로 저희는 하고 있어요.
0: 네. 아니, 직접 마케팅 하시고 직접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탁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저도 한 수 배워야겠습니다.
1: 아, 네. 그렇게 안 해도 다 반응이 좋으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데 정말. 애매할 때 제가 교육을 하는 거죠.
0: 아, 멋지네요. 네, 성교육. 네,
1: 혼합성. 성교육이 아니고 선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0: 그럼요.
1: 선교육. 예. 먼저 선.
0: 먼저 선.
1: 예, 오케이.
0: 먼저 교육. 네.
1: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가 하고.
0: 아유, 깜짝 놀랐네요.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엥? SNS에 미친 분, 애친분이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로
1: 아니에요.
0: SNS에 진심이

0: 이라고 하던데 인정하시나요?
1: 완전 인정하고, 최근에는 그래서 조금, 아, 좀, 좀 문제가 있다, 이거.
0: 어떤
1: 도파민
0: 문제?
1: 중독 너무 심하고, 트렌드를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많이 해요.
0: 애칭분은 무슨 뜻인가요?
1: SNS에 미쳤다. SNS에 미쳤다. 애친분.
0: 아, 처음 들어봤어요.
1: SNS에 미친
0: 아,
1: 분.
0: 애칭분이 SNS에 미친 분. 그렇군요.
1: 예, 그게 바로 접니다. 에.
0: 그렇군요. 그럼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뭐였나요?
1: 뭐, 댓글은 이제 보통 팬분들이 달아주시니까 제가
0: 그쵸?
1: 최근에 처음으로
0: 예.
1: 원래 저,
0: 저.
1: 이석훈,
0: 이석훈.
1: 10cm 권정열 이렇게
0: 네,
1: 셋이
0: 권정열.
1: 안경자라고 해서
0: 안경 끼신
1: 안경이 없으면
0: 아티스트분들.
1: 사회생활이 좀
0: 예.
1: 힘든 뭐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막 했다가 최근에 안경 벗은 사진을 몇장 올렸더니
0: 진짜요?
1: 기억에 남는 댓글이 이제 진짜 은퇴하시는 거냐고 이런 거좀 기억에 남고
0: 혹시 그거 안경에 알이 있는
1: 알
0: 건가요?
1: 없어요.
0: 아, 왠지 그런 것 같았어. 그럼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정호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1: 갑자기 원샷을 주시는데
0: 자,
1: 제가 완전히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고
0: 네.
1: 막 진짜 눈에 막 색칠하고 해가지고 벗은 거지. 이거
0: 아,
1: 지금 벗으면은 인기
0: 큰일 나요?
1: 바로 떨어져요.
0: 아, 바로 떨어져요?
1: 예.
0: 그럼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1: 그럼요. 한번 사진 봐보실래요?
0: 아닌데 인기 있을 것 같은데?
1: 거짓말하지 마세요.
0: 진짜예요. 아니
1: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0: 진짜예요.
1: 카메라 돌렸는데 벗은 것도 엄청 용기 낸 거예요, 지금.
0: 아니 함부로 내 안경을 못 벗으시네요. 저 제가 봤을 땐 근데 똑같아요.
1: 진짜요?
0: 멋있으세요. 네.
1: 그러면 저는 안경 쓴 것도 별로라고 들리거든요, 사실. 제가 벗은 모습을 알기 때문에.
0: 아니에요. 오히려 이 눈동자가 더잘 보여요.
1: 고맙습니다.
0: 네.
1: 고정.
0: 다음에 한번 꼭 용기 내서 벗은 컨셉으로 노래를 꼭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오늘은 안 됩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도 영배 씨가 왜 밴댁의 아이돌인지 완전 이해가 가고요. 네, 오늘 초대해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1: 고맙습니다.
0: 네, 그럼 본격적인 음악 토크 전에 정희 시그니처 타임 있는 거 아시죠?
1: 알아요. 왜냐면
0: 네.
1: 제가 지난주에 이걸 진행했거든요.
0: 아, 직접 하시는 건 처음이신가요?
1: 해본 적 있고
0: 있어요?
1: 진행도 한
0: 네.
1: 적 있어서 근데 당장 일주일 전에 제가
0: 진행을 하셨기
1: 요거를 해주세요
0: 때문에.
1: 했거든요.
0: 네, 그렇죠. 선 포토 후 토크. 네, 정희 단골 손님이시니까 멋진 포즈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네.
1: 일어나가지고 하나
0: 자리에서
1: 물어봅니다.
0: 일어나 주시고요. 네. 그럼 첫 번째 컷 갑니다. 독보적인 음색 천재. 연금, 멘트의 연금 술사. 오디오가 빈틈을 주지 않겠다. 여러분의 고막은 다내 거. 고영배가 왔다. 하나, 둘, 셋. 네, 두 번째 컷 가볼까요? 네, 손가락 피시고요.
1: 네.
0: 북유럽 댄스의 장인. 무대 위에 치명적인 폭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밴드계의 파리 지옥.
1: 왜 이래?
0: 소란이 떴다. 하나, 둘, 셋. 네,
1: 감사합니다.
0: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센스 만점 포즈.
1: 폭군이래, 폭군.
0: 저는
1: 세상에.
0: 뭔가 엄청난 게 나올 줄 알았어요. 갑자기 막 파리 지옥.
1: 파리지옥으로 막 이렇게 막
0: 파리 지옥은 뭔가?
1: 어떻게 막 이렇게 할걸
0: 네.
1: 그랬나? 아 이거 할 걸.
0: 뭐 이런 건가?
1: 그래서 파리지옥 확.
0: 네. 네. 1540님께서 잘생겼다 고영배라고 하셨습니다.
1: 이런 분들이 진짜 악한 거예요. 전혀 잘생긴
0: 악하다고요?
1: 포즈를 못했는데 이렇게 돌린다고 하죠 이렇게.
0: 돌린다고요?
1: 놀리는 거예요,
0: 아,
1: 놀리는 거.
0: 돌리는 거예요?
1: 1540
0: 왜요?
1: 외웠습니다.
0: 잘생기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네,
1: 아까 그분이다.
0: 강철원님. 맞아요,
1: 전
0: 맞아요.
1: 여친 그분.
0: 맞네요. 형님. 크크크크크크. 깜찍하십니다.
1: 이제 그만 가서 일 보세요, 철우님. 그만하시고 전 여친 생각 그만하시고 이제 가서 일 보세요.
0: 네, 그럼. 이제 앨범 얘기를 제대로 나눠볼까 봐요. 박수 세 번, 시작! 딱, 딱, 딱!
1: 이건 누가 스페셜 DJ라도 시키는구나. 이 김신영 아이덴티티를 이걸 그대로 하는군요.
0: 소란의 새 EP 앨범 레이어가 발표됐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앨범 소개 글이 참 예쁘던데 영배 씨가 직접 느낌 있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여기 실제 그 음원 사이트에 적힌 네. 앨범 소개 글인데 겹겹이 쌓인 사과 다섯 알입니다. 모아보니 서로 다르고 또 같아서

0: 즐겁습니다. 떠올리면 행복해지는 앨범으로 오래 남기를.
1: 와. 너무 감동이다. 이거 직접 쓰신 건가요?
0: 네, 직접 쓴 거예요.
1: 어떤 의미를 담아서 쓰신 거예요?
0: 이 앨범이 네. 그 제가 올해 1인 체제로 개편이 된 다음에 네. 저 혼자서 이제 2월 달부터 싱글을 3곡을 냈어요.
1: 직접 혼자서요?
0: 네, 네,
1: 솔로로. 네.
0: 네, 그래서 한 달 건너서 한 곡도 내고 이렇게 3곡을 내고 거기에 신곡 2곡을 합쳐서 총 5곡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싱글을 냈던 노래 제목이 사과 하나를 그려 라는 곡이 있어요.
1: 제목이
0: 뭐냐면
1: 너무
0: 어릴 때 그 피아노 학원 네. 연습시킬 때 보면 한 번 치고 나서 사과 하나 색칠하라고 두 번 치면 두 개 색칠하고
1: 맞아요.
0: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연주 못할 것 같은 네. 곡도 사과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된다. 너무 조바심 내지 말자. 이런 내용인데 네. 그 의미를 담아서 올 한 해 동안 사과 다섯 알을 나도 그렸다. 그래서 앨범 제목이 레이어인데 이게 다 네. 쌓여 있으니까
1: 네.
0: 뭐 서로 다르기도 하고 같아 보이기도 해서 되게 좋은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담은 소개 그렸습니다.
1: 철학적인 느낌이 확 들어가 있는데 순수하면서도 뭔가 동심도 느껴지고요.
0: 뭔가 팬분들은 네. 사과 하나를 그려 때부터 쭉 보셨으니까 이 소개 글을 보면 아 대본에 그 내용인지 아시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적어봤죠.
1: 저는 매일매일 사과를 먹습니다.
0: 저도요.
1: 진짜요?
0: 아침에 혹시 땅콩 버터를 찍어 드시나요?
1: 아 저는 몇 번 찍어 먹다가 네. 다시 생사과로 돌아왔어요.
0: 왜?
1: 계속 먹다 보면 약간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나는 땅콩 버터가 네, 네. 점점 양이 늘고 있는데.
1: 진짜요? 저는
0: 내가 사과가 거의 땅콩 버터 발사대예요. 거의 그거를 찍어 먹기 위해.
1: 저는 아몬드 버터 먹다가 초코 그 아몬드 버터 먹다가 땅콩 버터 몇 번 먹다가 네. 다시 본연의 맛으로 돌아왔어요.
0: 아, 진짜?
1: 네.
0: 저는 이게 사과가 거의 땅콩 버터 손잡이처럼 쓰고 있어가지고.
1: 저 그거 뭔지 알아요.
0: 점점 많이 찍어 먹고 있는데.
1: 저도. 한동안 엄청 먹었어요.
0: 네, 너무 맛있어 그렇게 먹으면.
1: 근데 갑자기 가을이 탁 오면서 뭔가
0: 이거 역효과다. 오히려 살찐다 이거.
1: 프레시한 맛으로 가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혈당 스파이크 조심하세요. 네. 갑자기 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그리고 타이틀곡이 이별 직전이란 곡이잖아요. 어떤 곡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0: 이 노래는 네.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 장면.
0: 남녀가 네. 이별을 말하려고 마주 서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곳을 보면서 그러면서 노래가 시작되는데 사실 하고 있는 이야기는 내게도 좀 더 있어줄 수 없겠냐 뭐 미련, 후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근데 뭔가 그 장면으로 시작하는 게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별 직전 근데 결말은 모름
1: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0: 근데 계속 이 노래 주인공은 좀 머물 수 있게 해줘 시간을 되돌리면 안 될까 계속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1: 아 그렇군요. 아 진짜 약간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아요.
0: 딱 뭔지 아시겠죠?
1: 네 뭔지 알죠.
0: 이별하려고 지금 서 있는 이 상황.
1: 맞아요. 저도 경험이란 게 있으니까.
0: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또 초면에 막 여쭤볼 순 없고.
1: 근데 그러면 고영배 씨는 뭔가 이걸 경험해서 만드신 곡인가요?
0: 아니요 다 지연했어요.
1: 지연했다고요?
0: 왜냐하면 21살 때부터 연애를 시작해서 8년을 연애하고 네. 결혼한 지 한 15년 됐거든요.
1: 아하.
0: 그래서 경험이 있으면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있을 수가 없어 물리적으로.
1: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네. 이별 노래가 제가 많이 없어요. 이별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1: 결혼하신 지 몰랐습니다.
0: 첫째 딸이 6학년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듣게
0: 첫째 딸이 네. 6학년이고 축하해 주시는 건가요? 아유, 다윤아 너 축하받았다.
1: 태어났을 때 축하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0: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13년 지난 축하를. 아이고 네. 다윤이 다윤아 축하한다. 네,
1: 다윤아
0: 태어난 거.
1: 축하해 태어난 네. 거. 네. 안 그래도 네 이런 질문이 왔어요. 이별도 소란스럽게님께서 신곡 이별 직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와 멜로디는 어떤 부분인가요? 그리고 워낙 행복한 결혼생활 중이시라 요즘엔 이별의 감정을 느끼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디서 영감을 쥐어짜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얘기랑
0: 맞아요.
1: 비슷한데
0: 이분은 정확히 알고 계신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랑 멜로디는
1: 네.

2절에 보면 뭐 이기적인 나는 그런 너를 아프게 했다. 그러니까 뭐 투명하게 티가 나는 표정을 지금 이제 이별하려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

0: 기적이라서 그런 너를 너무 아프겠던 것 같아. 다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이런 게 2절 앞에 가사인데 네. 그 부분이 저도 부르면서 되게 이렇게 그려진달까?
1: 맞아요. 그래서 그려지네요. 마음에 들어요. 네. 네. 그렇구나. 자, 그럼 이쯤에서 드디어 제가 너무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신곡 라이브 들어봐야죠. 네, 영배 씨 라이브석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노래 난이도가 좀 높다고 했으니까 물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네, 괜찮습니다.
1: 물 없으세요? 제 거 드릴까요?
0: 아, 괜찮아요.
1: 네. 그럼 물도 드시고 목도 좀 푸시고 립버블도 하시고 네, 그리고 정이 시그니처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죠? 노래 끝날 때 음악 방송처럼 엔딩 포즈 부탁드려요.
0: 야, 이게 발라드인데. 네.
1: 귀엽게 잔망스럽게 부탁드려요.
0: 야, 발라드인데. 네. 해보겠습니다.
1: 그럼 준비되셨나요?
0: 네.
1: 좋습니다. 자, 소란의 새 노래 이별 직전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0: 자, 엔딩 포즈 갑니다. 3, 2, 1. 오케이. 네, 소란의 새 노래 이별 직전 라이브로 듣고 왔는데요. 지금 게시판 반응이 정말 뜨겁다고요. 같이 소개해 볼까요?
1: 네, 최은숙 님이 노래가 청춘 영화 같아요. 나의 젊은 시절이 싹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네, 5270님, 영배님, 득음했다는 소문이 진짜였군요.

0: 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 사투리로 하라고
1: 이게 뭐냐면
0: 무슨 사투리인지
1: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0: 아,
1: 거.
0: 아 그런 거예요?
1: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0: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0: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 예. 아 이거 이러면 네. 그 경상도 분들은 이거 못 참으시더라고요.
0: 왜요?
1: 악플이 좀 달릴 거예요. 이렇게 사투리를 못하면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0: 아 진짜. 네.
1: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 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0: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 맞나?
0: 맞나?
1: 득음했는 거 맞나?
0: 득음한 거 맞나? 네, 잘 살려야 된다며. 진짜 네. 이 노래 고음이 장난 아니던데요. 대낮에 라이브 괜찮으신가요?
1: 아 사실은 네. 지금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네. 그 앨범 나오는 전후로 매일매일 스케줄을 하고 있어 목 상태가 아. 사실 좋지 않은데 네. 아, 아까 리허설 때 사실 아차 싶었거든요.
0: 들었어요.
1: 아 이거 네. 그냥 틀어달라고 할 걸 아, 그랬나? 근데 어, 그래도 네. 잘 막았다.
0: 어, 너무, 아, 너무 좋았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성대가 튼튼하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뭔가 성대가 튼튼한 그 알맹이 소리가 많이 나셔서 호흡보다
1: 또, 네. 또 보컬 극찬을.
0: 와, 성대가 되게 탄탄하시다 이렇게 하면서 들었거든요.
1: 원래 진짜 약했거든요.
0: 진짜요?
1: 근데 공연을 계속 하니까 조금 그쵸? 단련이 된 것 같아요.
0: 맞아, 성대에도 필요한 근육들이 또 생기면서 역시 네. 열심히 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1: 몸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성대에만 있고 네, 다 빠지고 있습니다.
0: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1: 사과가 안 좋나 아침에?
0: 잘 시간이 없어서 몸에 근육이 다 빠져. 목은 좀 탄탄해지고 있는 것
1: 나이스.
0: 같긴 해요. 네. 네. 박세량님. 아. 첫 가사와 마지막 가사가 이어지는 게 너무 예뻐요. 이거 다 계획하고 만드신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뭔가 네. 멍해질 정도로 네. 눈부신 날에 이렇게 이 음악은?
0: 이 음악은?
1: 아, 이 이야기는 제가 돌아와서 말씀드려야겠네요.
0: 아하.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1급자동차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딱 따라따땅 따라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호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캐치.
6: 오케이!
7: 잘했네.
8: 라이브 온에어. 저는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남규리고요. 제 옆엔 한층 한층 멋지게 레이어한 음악으로 돌아온 밴드 소란의 네. 고영배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저희가 박세랑 씨 질문에 대해 대답을 다 못 드렸죠.
9: 네, 맞습니다. 첫 가사랑 마지막 가사 이어진다.
8: 맞아요.
9: 첫 가사가 네. 멍해질 정도로 눈부신 날.
8: 네.
9: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데이를 말하는 거고.
8: 맞아요.
9: 이 날에 우리가 지금 이별하려고 마주보고 서 있다.
8: 그리고
9: 나는 이제 미련 가득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다가 멍해질 정도로 눈부신 날이 아니고 멍해질 정도로 눈부신 너. 이렇게 딱 끝나는.
8: 오.
9: 나름대로 좀. 놀이문수가 네. 있었죠.
8: 라임을 맞추셨네요.
9: 네.
8: 네. 네. 그럼 이분은 분석을 해주셨어요. 네. 직접 한번 소개해봐 주세요.
9: 네. 1157 님이 네. 처음은 멍해질 정도로 눈부신 날이고 마지막은 멍해지도록 눈부신 널. 예. 흐흐. 그리고 이어폰 꽂고 들으면 마지막에 멍해지도록 눈부신 널 이 부분에서 갑자기 소리가 커져요. 흐흐. 거기 너 이런 느낌. 그렇군요. 에, 근데 널이 아니고 너긴 한데. 너. 에,
8: 네,
9: 다시 한번 가사지 확인 네. 부탁드립니다.
8: 네. 근데 이게 노래라는 게 네. 듣는 마음과 이렇게 장면이 펼쳐지는 상상하는 어떤 그 각자만의 장면에 따라 널로
9: 맞아요.
8: 들을 수도 있고
9: 상관없어요.
8: 널로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의미는 같으니까요.
9: 네.
8: 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왔어요. 1870님. 이번에도 가창 챌린지 가나요? 지난번에 큰 힘이 됐던 아일릿 원희 씨와 플레이브 은호 씨, 데이식스 영케이 씨한테 연락 안 했나요?
9: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네.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라는 노래 작년 네. 가을에 이 노래를 내고 진짜 세보니까 59팀을 챌린지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분들하고 하면서 이제 원희 씨나
8: 네.
9: 플레이브 은호 씨, 데이식스 네. 영케이 씨 이런 분들 것들이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고 해서 이 노래까지도 사랑을 받게 된 계기가 돼가지고
8: 네.
9: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번에는 하긴 할 텐데 진짜 네. 이때랑 지난번에 세레모니라는 노래 때
8: 세레모니.
9: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8: 네.
9: 이제는 진짜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렇게 많이는 안 할 생각이고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
8: 조금 해볼 생각이세요?
9: 네.
8: 그러면 이번에 꼭 챌린지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9: 네. 사실 이 다음 질문에 써 있는데
8: 네.
9: 전 성시경 형님하고 꼭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진짜 안 해주시잖아요.
8: 그리고 저도 본 적이 거의 없는
9: 없어요.
8: 것 같아요.
9: 프로그램에서 이제 막 그런 쇼폼 영상을 프로그램용으로 만드는 거 말고는
8: 맞아요.
9: 개인적인 이런 챌린지는 네. 하신 적이 없어요.
8: 맞아요.
9: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근데 한번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배 좋다는 게 뭐야? 무슨 부탁이든 쉽게 하는 게 그런 게 후배야. 그래가지고 어? 형님 그러면 안 될까요? 어 안 돼. 아. 편하게 거절하는 것도 선배야. 아. 안 돼. 그래가지고 거절당했어요.
8: 아 진짜요?
9: 예, 예. 너무 높다고 하시면서
8: 어 높게는 네. 엄청 높아요.
9: 키를 진짜. 낮춰드릴게요. 그러면 챌린지가 아니잖아. 안 돼.
8: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9: 거절. 그렇습니다.
8: 또 네 거절도 또 기분 좋게.
9: 네, 네. 맞아요. 너무 재밌게 네,
8: 너무
9: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8: 네, 말씀해 주셔서
9: 계속 부탁해라.
8: 네.
9: 난 계속 거절하겠다.
8: 어 그거 너무 좋은 거
9: 그게
8: 같아요.
9: 그게 선후배다.
8: 근데 그러다가 가르침. 어느 날 갑자기 선배님이 아 안 되겠다.
9: 그러니까.
8: 알아서 한번 해줄게 이러실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9: 그래서 저도 네. 말씀드렸죠. 네. 다른 챌린지를 갑자기 해주시게 되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겠다.
8: 찾아보겠다.
9: 문을 열 거면 내 것도 꼭 해주셔라.
8: 아 그럼 절대 찾아가야지.
9: 말씀을 드렸습니다.
8: 그렇군요. 네 그럼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걸로 해보고요.
9: 네.
8: 또 정혜가 수록곡의 진심이라고 들었거든요. 소란의 이번 앨범에는 어떤 수록곡들이 들어있는지 하나씩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9: 네.
8: 네. 첫 번째로 만나볼 노래는 네, 이번 앨범의 두 번째 트랙이죠. 아까 또 영배 씨가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9: 네네.
8: 사과 하나를 그려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9: 이 노래는 또 K-POP의 대표 작곡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시는 황현! 황현 작가님이랑 같이 공동작업을 네. 했던 곡이고요.
8: 네.
9: 이 노래가 이제 저희 밴드의 체제에서 1인 체제로 바뀌면서 첫 곡이에요. 그래서 뭔가 저도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연초에 많으시니까 우리 다 같이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사과 하나부터 그려봅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8: 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도착했네요. 신생아 영배님 사과 하나를 그려 가사를 음미해봤는데 하고 많은 과일 중 왜 사과인가요?

0: 최애 과일은 뭔가요?
1: 일단 그 피아노하고 교재에 보통 그 사과
0: 그쵸.
1: 아니면 포도예요. 포도알 하나씩 그
0: 포도 채워라. 네. 네.
1: 그래서 사과를 했고 네. 최애 과일은 저 사과도 좋아하고요.
0: 네.
1: 전 비싼 과일을 다 좋아해요.
0: 그거는 약간 과일 중에 비싼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같은 과일인데 조금 이거는 2천 원, 이거는 3천 원 이런 과일인가요?
1: 몰라. 난 비싼 다 좋던데요.
0: 아.
1: 사대주의가 좀 있어가지고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비싸겠지 하면서.
0: 근데 맞아요. 이게
1: 어때, 또?
0: 제가 약간 조금은 싼 거를 또 사과를 사서 먹어봤거든요.
1: 아, 사과 맛없으면 짜증나잖아.
0: 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귤은 여기는 좀 덜 달고 여기는 좀 더 달 수라도 있지. 사과는 거의 전체적으로 안 달면 전체적으로 안 달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비싼 과일 좋아합니다.
0: 과일은 조금.
1: 맹고.
0: 네, 조금.
1: 애플 맹고 좋아요. 애플 맹고. 애플 맹고 맛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사과 전문가 저희 두 사람이 함께 하고 있고요.
1: 예.
0: 네, 그럼 다음 노래로 가볼까요? 이번 앨범의 세 번째 수록곡 세레모니. 이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1: 이 노래 말씀드릴 게 많은데
0: 네.
1: 우선 리메이크 곡이에요.
0: 리메이크.
1: 일본의 어썸 시티 클럽이라는 아티스트 음악을 브라더스라는 작곡가 동생이 어느 날 저한테 형 이 노래 너무 소란 같지 않아요? 이러면서 들려준 거예요. 오 진짜 내 너무 좋다 하고 들은 게 몇 년 전인데
0: 네.
1: 나중에 리메이크 하고 싶다 생각했다가 어썸 시티 클럽이 내한을 했을 때 제가 만나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0: 아.
1: 나 이거 하고 싶다. 너무 좋지. 일본 말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그렇고 기회가 닿아서 그때 저한테 추천해준 브라더스가 편곡을 해주고 아이들의 미연 씨가 피처링을 해주셔서 이렇게 멋지게 완성이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일본 원곡 리메이크 곡이었군요.
1: 네네.
0: 와 그럼 아이들의 미연 씨가 참여를 했는데 미연 씨의 목소리 매력 자랑 좀 해주세요.
1: 일단 보컬 실력이 워낙 뛰어나셔서
0: 맞아요. 노래 잘 부르시잖아요.
1: 저한테 굉장히 맞춰주실 줄 아는 그 정도 실력을 이미 갖추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노래를 공연을 하는데
0: 네.
1: 팬분들께 미연 씨 파트를 요청드렸거든요.
0: 네.
1: 거절하시더라고요.
0: 아,
1: 너무 높다고.
0: 너무 높다고?
1: 떼창이 안 된대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미연 씨가 너무 쉽게 부르시니까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부르기 음역이 너무 높긴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제 보컬의 한 옥타브 위에니까.
0: 네, 지금 듣고 있어요. 네.
1: 그래서 고음도 생각보다 엄청 쉽게 내시고
0: 네.
1: 스킬도 너무 좋으셔서 깜짝 녹음하면서 되게 많이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0: 요즘 아이돌분들은 실력이
1: 진짜 잘
0: 정말 잘하세요.
1: 녹음 스킬도
0: 맞아요.
1: 너무 좋으시고
0: 네. 저는 또 요즘에 그 전소연님한테도 빠져있는데
1: 아 소연씨도 너무 잘하죠.
0: 네네.
1: 스페셜게임 너무 좋죠.
0: 네. 네. 자 이번에 만나볼 노래는요 앨범의 네 번째 수록곡이죠. 인사. 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1: 이 노래는 제가 몇 년 전에 연말에 이렇게 막 곡을 쓰다가 이 부분 1절 정도를 쓰게 된 거예요.
0: 네.
1: 가사까지.
0: 네.
1: 근데 이게 새해 첫날 팬분들에게 하는 새해 인사로 이 노래를 미공개 곡을 들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 채널에 그냥 1절까지만 간단히 찍어서 올렸어요. 새해 인사를 미공개 신곡으로 전합니다 이러면서
0: 아 진짜요?
1: 팬분들은 그때부터 발매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해주셨던 노래인데 이번 앨범에 수록곡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구나. 그럼 오랫동안 발표를 안 하고 품고 있었던 노래인데 이번에 뭔가 발매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 그냥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냥 네. 마음이?
1: 네. 그냥 뭐 특별히 지금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이런 건 아니었고 다른 노래들 계속 이 노래 넣을까 저 노래 넣을까 하다가 이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0: 그럼 이 노래의 운명이네요.
1: 그런가 봐요.
0: 네.
1: 그런가 봐요.
0: 이제는 세상에 나올
1: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완전
1: 진짜.
0: 있어요.
1: 특별히 이유는 없어요.
0: 이유는 없어요.
1: 운명인 것 같아요.
0: 뭔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292509님 저는 타이틀곡이었던 이별 직전보다 이 노래 인사가 더 슬펐어요. 특히 첫 소절 어떤 끝은 너무 실감이 안 나서 끝인 줄도 모르죠. 이 부분에서 눈물 줄줄.
1: 아.
0: 제가 이별 한 달 차라 그런가 봐요.
1: 아 이분은 이별 직후네. 이별 직후.
0: 아, 그니까요.
1: 네.
0: 근데 저도
1: 뭘 들어 슬프지.
0: 인사가 확 오더라고요 지금 듣다가.
1: 아 고맙습니다.
0: 네.
1: 네. 팬분들이 이 노래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0: 네.
1: 타이틀곡 멀쩡히 있는데 자꾸만 수록곡을 언급하시니까 제가 죽을 맛입니다.
0: 같이 하세요.
1: 아,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그만
0: 아,
1: 좀 인사 얘기 좀 그만하세요.
0: 인사 얘기 좀 그만해라.
1: 네. 농담입니다, 농담.
0: 여러분, 골고루 사랑 부탁드릴게요.
1: 네.
0: 네, 그리고 자, 다음 곡 들어볼까요? 이번 앨범의 마지막

0: 그래 계셔? 어, 뭔가 네. 신나네요. 딜리버리. 예, 요 노래 어떤 곡인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1: 요 노래는 좀 이렇게 들으시는 것처럼 좀 시티팝 스타일의
0: 어, 그러니까요. 네,
1: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이런 노래고 가사는 10cm 권정열 씨랑 같이 공동 작사를 했는데 배달 음식을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걸 시켰으니까 집에 안 가면 안 되냐? 좀 더 놀다 가면 안 되냐?
0: 어?
1: 음식 메뉴를 네가 들으면 아마 집에 못 갈 걸? 뭐 이렇게 말하는
0: 플러팅인가?
1: 그렇죠. 되게 앙큼한 노래예요.
0: 앙큼하네요. 네. 네. 그럼 이 노래를 마지막 순서에 넣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이게 네. 각 노래 제목의 영제에 한 글자씩 따서 레이어라는 철자를 완성시켰거든요. 네. 그 첫 곡이 이별 직전인데 러브 어페어에 L이 있고
0: 아.
1: 이런 식으로 각 L, A, Y, E, R이 한 글자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노래의 어떤 가사나 분위기와 상관없이 강제로 강제로 들어갔습니다.
0: 강제로 그냥
1: 딜리버리에 그 Y를 넣기 위해서
0: 아
1: R을 넣기 위해서
0: 에. 에. 그러시군요. 뭔가 다 이렇게 맥락을 맞추시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사실 뭐 그러진 않았는데 네. 이번엔 좀 그게 네. 좋을 것 같아서
0: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돼서 이게 하나의
1: 레이어로
0: 네, 레이어가 네. 되는 거니까 네. 네. 어 그리고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네요. 네, 9537님 사실 실현당한 사람에게 배달음식만큼 힘이 되는 게 없죠. 크크. 두 분의 배달 랭킹 1위 음식은 뭔가요?
1: 아 저는
0: 네. 그 뭐예요?
1: 작업실에서 아무래도 많이 주문을 집에서는 그냥 밥을 먹고
0: 네.
1: 작업실에 있을 때 주문을 해 먹으니까 치우기 쉬우려고
0: 응.
1: 햄버거를 많이 먹게 돼요.
0: 아하,
1: 그래서
0: 햄버거
1: 그,
0: 네.
1: 그 있잖아요.
0: 뭐.
1: 도날드 거
0: 아, 네,
1: 땡 도날드
0: 네.
1: 땡토디 네.
0: 아,
1: 나 땡토디가 너무 좋아. 근데 이거를 땡토디를 좀 안 좋아하는 파가 있더라고. 그거
0: 땡토디 그거, 잠깐만요. 땡토디가 뭐더라요?
1: 그거
0: 네.
1: 토마토랑 베이컨이랑 같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0: 아,
1: 예, 그 디럭스요, 그거.
0: 아, 알겠습니다.
1: 왜 그러세요? 이거 그, 방송사고 나게. 땡토디.
0: 땡토디.
1: 이거 뭐 이거 좋아하는 사람 알못이라고 막 이런 파들이 좀 있어요.
0: 그래요?
1: 예.
0: 왜지?
1: 몰라. 그런 사람들은 꼭 그 그거만 좋아해.
0: 그래.
1: 꽈트로만 좋아해요.
0: 꽈트로?
1: 예, 뭐 그 그거 아 뭐 파운더.
0: 아, 파운더 먼저.
1: 그거가 네. 근본이래. 전 모르겠습니다.
0: 근본은 그냥 내가 맛있는 게 근본 아닌가요?
1: 아, 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모두가 다 슬퍼지게 그렇죠. 내가 맛있는 게 근본이지.
0: 네. 네. 어, 저는 배달 음식을 원래 잘 안 먹다가 저 요즘 너무 바쁘니까 저 급하게 먹어야 될 때 시키는 게 있어요.
1: 뭐?
0: 저 마라탕.
1: 급하게 마라탕이요?
0: 아까 막 죽 씻으면서
1: 충격적인데?
0: 전에 시켜놓고 나가기 전에 네? 씻으면서 한 번 더 먹고 한 번 더 먹고
1: 아, 난 샐러드 얘기할 줄 알았는데 급하게 에? 핑거푸드나 무슨 뭐 샐러드 아, 뭐 이런 걸 줄 알았는데 마라탕이요?
0: 어, 보통 삼겹살을 항상 구워 먹는데 구울 시간도 없을 때는 뭐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자탕, 순댓국, 마라탕 그런 거를
1: 아니, 되게,
0: 어제도 마라탕 시켜 먹고
1: 되게 헤비하게 드시네요. 급할 때 급할수록 헤비하라?
0: 아 저는 약간 그런 사실
1: 네.
0: 막 된장국에 밥 이렇게 시키잖아요.
1: 네.
0: 그게 뭔가 에피타이저 같아요. 뭔가 고기가 항상 있어요.
1: 진한 게 들어와야 되는구나.
0: 뭔가 진한 게 들어와서 뭔가 빡 이런 느낌이 있어야 노래도 하고.
1: 와,
0: 그래서 오늘
1: 의외다.
0: 조금 힘이 없는 게 소세지 김밥 먹어서 힘이 좀.
1: 아, 그거도 안 되는구나.
0: 저 그거는 그냥 간식이에요.
1: 아, 야, 바쁠 때 준비하면서 말아서 그 고추기름이라도 옷에 묻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0: 그래서 의외네.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까만 후드티를 덮고.
1: 네. 진짜네, 진짜야.
0: 네, 와, 진짜예요.
1: 네.
0: 네, 저는.
1: 아, 삼겹살 모델이세요?
0: 네, 제가 삼겹살한테 너무 고마워서 생각해 보니까. 저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는 삼겹살을 항상 제가 먹고 있었더라고요. 그 삼겹살한테 영상 편지를 하고 삼겹살 송을 만들었는데 저 그게 이렇게 막 삼겹살 한 돈에서 부시고 삼겹살 모델이 되셨구나.
1: 우와. 삼겹살에게 영상 편지. 겹살아.
0: 네, 어, 맞아요. 겹살아. 20년 전에 너의 기름기 덕분에 너를 먹고 힘을 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렇게서 하다가 제가 스스로 그 영상 편지를 보고 감동받아서 아침에
1: 노래까지 가고
0: 삼겹살 먹다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 이렇게 나비 효과가 되었습니다.
1: 예, 예 축하드립니다.
0: 네. 어, 역시 한 사람이 한 우물을 파면 뭐라도 해낼

0: 수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죠?
1: 맞습니다. 네.
0: 자, 이렇게 해서 소라님의 이번 앨범 처음의 타임까지 쭉 가져봤는데요.
1: 네, 감사합니다.
0: 역시 수록곡 맛집답습니다.
1: 아.
0: 우리 정혜 가족분들도 순서대로 쭉 한번 들어보시길 강추드리고요. 자, 영배 씨가 저희

0: 소란의 라이브였습니다.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오!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아요. 게시판 반응이 어마어마한데요. 네, 9516님. 안 되겠다. 소란 노래 때문에라도 이별을 해야겠다.
1: 아,
0: 이거 무슨 저런. 말씀이신지.
1: 저런.
0: 네, 그리고 영배 씨가 한번 또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윤정호님이 네. 이게 바로 소란의 라이브다. 코첼라 듣고 있나?
0: 듣고 있나?
1: 아, 너무 갑자기 코첼라.
0: 갑자기 코첼라.
1: 코첼라를 콜아웃을 하시면은.
0: 아. 네, 그리고 요닝님. 소란을 잘 몰랐던 제가 우연히 공연을 보고 찐팬이 됐습니다. 공연에서 팬들 반응이 좀 덜 달아올랐다 할 때 필살기 있으신가요? 이거 좀 궁금하네요.
1: 아, 네. 저는 그렇다고 예전에 이제 우리 밴드 형님들은
0: 네.
1: 아, 이거밖에 못해! 막 뭐 이랬었어요. 옛날에는. 네. 놀 줄 뭐라든가.
0: 맞아.
1: 그러면
0: 소리 질라 뭐 이러잖아요.
1: 그러면 이제 윽박 지르면 더 주눅들어요.
0: 더
1: 못 놀아. 그럴 때는 제 싸바싸바를 해야 돼요.
0: 싸바싸바?
1: 혹시 조금 더 어떻게 안 될까요? 설득.
0: 아니, 그럼 어떻게 하나요?
1: 저는 또 소리 지르는 것도 좋아하는데 혹시 어떻게 안 되냐? 뭐 힘든 일 있냐? 다음 곡은 한번 알면 와 아는 노래다 하고 소리 지르시고 모르면 와 처음 들어 하고 이렇게 소리 질러 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청유.
0: 싸바싸바.
1: 네, 저는 싸바싸바입니다.
0: 네. 그런 건 또 처음 봤어요.
1: 그럼 좋아하세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하면은 좋아하시더라고요.
0: 그렇구나. 싸바싸바. 그렇군요.
1: 규리 씨는요? 네. 공연 많이 하셨으니까.
0: 네, 맞아요. 요즘 또 콘서트 중이거든요.
1: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올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0: 저는 원래 사실 이제 제가 15년 만에 음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 그렇게 됐나요?
0: 네, 제가 이제 짧게 하고 15년 연기를 배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투어 콘서트 중이고 또 시아 멤버들이랑 행사도 많이 다니고 그러고 있거든요.
1: 에이.
0: 그다 갑자기 저희 태토끼가 나오면서 이제 다들 이러네 소리 질러
1: 제가 말한 옛날 형들 느낌으로
0: 맞아요 저는 약간 옛날 형이에요
1: 그렇구나
0: 뭔가 근데 바뀐 것 같은데
1: 그러네
0: 뭔가 이렇게 뭔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1: 제가

0: 더 그럴 것 같은데 그것도 하긴 하는데 네. 오히려 안 좋을 때는 네. 저 더 낮은 자세로 혹시 소리를 더 질러주실 수 없을까요?
1: 이렇게 더 질러주실 수 없을까요?
0: 가능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1: 저는 저는 이런 부탁은 하죠. 여러분 모두 일어나주세요.
0: 그럼 해야
1: 돼. 이 정도는 이제 네. 하는데
0: 일어서는 네. 또 세게 해야 돼요. 일어서 할 때 혹시 일어나주시면 절대 안 일어서. 일어서.
1: 일어서.
0: 이렇게
1: 저는 띠야. 네. 아 너무 재밌네요. 낮은 자세 영배 씨와 센 형님 남규리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밝은 보름달 아래서 강강 순례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1: 황천길에 가거들랑
2: 강강 순례
1: 우리 엄매 만나거든.
0: 신나게 강강 순례 놀이를 하면서도 세상 떠난 엄마가 그리워집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3: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4: 자, 이렇게 해서 정말 파리주옥 같은 매력 덩어리 밴드 소랑과 함께 했는데요. 페스티벌의 황태자답게 요즘 수많은 페스티벌에서 맹활약 중이시잖아요.
5: 아이고,
4: 네. 체력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5: 에, 뭐 나름대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조심하고 있죠.
4: 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5: 균님도 네. 잘 네. 챙기세요. 네.
4: 마지막으로 소란을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5: 네. 앨범 많이 들어봐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오래된 또 뮤지션인 만큼 우리 팬분들 항상 저도 응원하고 있으니까 어디서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 네, 자 그럼 오늘 끝곡 밀 때 확실히 밀어야죠.
5: 아우.
4: 소란의 이별 직전 지금 들리고 있죠?
5: 네,
4: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남규리
5: 소란 고영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정종봉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샤인킴 부장님이 메시지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은요. 2026년이 99일 남았다네요. 헐? 뭐라고요? 올해가 99일 남았다고요? 두댕이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시간 가는 걸 잊을 때가 많죠. 돌아보면 훌쩍 지나있고 돌아보면 폭삭 늙어 있잖아요. 오늘이라도 우리 조금 느긋하게 가봅시다. 나 잘 살고 있나 살펴도 보고 아 나 좀 정신없이 살았는데 고생했네 셀프로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줘 봅시다. 9월 23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캐시캐시의 How to Love. 이 사랑이 얼마예요? 는 아니고 어떻게 사랑할까?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정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저도. 에, 굳이 뭐 이렇게 뭐 안 알려주셔도 돼요. 해석 안 써주셔도 돼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예, 안영미입니다. 남현주님께서 남이 나를 토닥토닥 해주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토닥이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거 맞아. 그리고 보면은 자기 자신한테는 그닥 관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게 토닥여주면서 나 자신한테는 왜 그렇게 채찍질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게 뭐 개인 취향이시면 채찍질도 뭐 나쁘진 않은데 저는 채찍 체질은 아니라서. 농담 농담. 김지영님. 하루는 지겹고 일주일은 우습게 지나가고 한 달은 날아가고 1년은 언제 다 갔대요? 어머 이분 뭐 시인이세요? 김지영님. 어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어허? 좀 나태주 씨 아니세요 지금? 아니 어떻게 이런 명언을. 아니 우리 두댕이들이 보면 아니 되게 시적이시고 철학적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엊그저께도 그랬잖아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 숨 붙어있을 때 사랑하세요 그랬잖아요. 어머나 김지영 씨도 한 명언 하시네 진짜. 와 우리 두댕이들 오늘 여러분들 아 내가 알고 있는 명언들 아니면 내가 말하고 싶은 명언들 한번 쏴주세요. 예, 오늘 좀 그런 날이다. 오늘 날씨도 그렇고 좀 요런 날이다. 예, 약간 좀 센치해지면서 약간 좀 이렇게 명언 남발하고 싶은 그런 날이다. 김지영님 플러스 점수 40점 드리겠습니다. 아 강주영님 2026년도 이제 99일 남았는데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내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지내겠습니다. 파이팅! 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99일 남 미워

0: 하면서 99일 보내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미웠던 사람은 싹 지워버려. 싹 다 지워버리고 또 싫었던 일들도 다 지워버리고 우리 남은 99일 행복하게 지내보자고요. 이수진님, 오늘도 잘 들을게요. 내일부턴 시댁 가야 돼서 못 들어요. 아니 시댁을 가야 되는데 왜 못 듣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 이유를 좀 좀 알려주시겠어요? 왜 못 들어요? 시댁에서 시부모님이랑 같이 들으면 되잖아요. 또 혹시 압니까? 우리 시부모님들도 두댕이셨을지 모르잖아요. 한번 저기 모르는 척하고 쓱 한번 틀어봐요. 2309번님. 영미언니 영미언니 저 오늘 생일이에요. 언니 축하를 겁나 받고 싶어요. 축하해줘요 축하해줘요. 정하라 생일 축하해. 느끼하게 라고 크게 써주셨네요. 느끼하게.
1: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한이. 내 아내만 있어야 돼.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0: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서정화님. 근데 좀 긴 사연은 어디에 문자하면 된다고 하셨었죠? 정말 와 진짜 몇 년을 그렇게 외쳤는데 이런다니까? 나 참. 자, 잘 들으세요. 긴 문자 짧은 문자 번호가 다른 줄 아신 거죠? 자, 문자 번호는 하나입니다. 샵 8000번이에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도 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 2부 광고주님들,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토닥토닥 해주라고 했잖아요. 99일 남았으니까 우리 광고주님들도 제가 토닥토닥 안아드리겠습니다. 안.

알레스 아우토 이리 와봐. 안아줘요. 이리 와봐. 안아줄게. 군산시청, 롯데렌탈, 올품, 경기도청 이리 와봐. 내가 안아줄게. 이리 와. 아유 어딜 도망가. 모빌코리아 윤활유, 강원특별자치동청, 도청, 음주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이리 와. 안아줄게. 어이구. 어이구. 한국 MSD 캡 박시브. 한국자산관리공사, 샘표 식품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 산업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일로 와봐. 다들 아유 다 알아줄 수 있지. 그럼 난 1대100으로 다 알아줄 수 있다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디 일로 도망가. 5733번님 나라도 시댁에서 못 듣겠다. 시댁은 없지만 크크크. 아니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신부님들은 되게 재밌게 들어주시는데 이상하네. 아나참 우리 다 좀 열어보자고요.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4: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0: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두시의 데이트 안용미입니다. 두댕이들의 명언, 우아한 방송, 시어머니의 사랑 받을 수 있을지어다. 고급 명언들 소개해드릴게요. 한유나님, 인간관계에서 덧셈 뺄셈 하다보면 남는 건 뺄셈뿐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쵸? 너무 계산하며 살면 아, 맞박이라고 할 뻔했네요. 아, 머리 아프잖아요. 그쵸? 네. 이혜정님, 내 배가 불러야 남의 배도 신경 쓴다. 그러니까 내가 임신을 해봐야 다른 임산부도 신경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김진선님,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요, 행복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러 가야지.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읽으셨구나. 오늘의 명언 집에서. 6354번님,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고 했더니 친구가 전해준 명언, 돈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나 걱정해. 그래, 돈 너 잘 있었구나. 근데 친구가 T인가 봐요. 이 문자님, 잘 모르겠으면 일단 하지 말자. 그리고 두댕이 명언, 숨 붙어 있을 때 사랑 많이 하세요도 명언으로 새겼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숨 붙어 있을 때 서로서로 사랑만 합시다. 서로 미워하지 말자고요. 자, 이 노래도 제목 자체가 명언입니다. 소연의 퇴사할게요.

0: 소연의 퇴사할게요 듣고 왔고요. 4494번님 저는 퇴근할게요. 두 아들놈 먹여야 했어. 퇴사는 안 됩니다. 너무 먹어댔어. 우프다. 그쵸? 예, 이게 뭐 노래니까 가능한 거고 우리는 퇴근해야겠죠. 그리고 출근해야겠죠. 김영신님. 꺄악! 소리 질러! 저 오늘 지금 퇴근하래요. 우와! 노래랑 너무 딱 맞아요. 날씨도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 좋겠다. 이제 연휴인데. 내일부터 다들 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연휴인데. 근데 또 심지어 회사에서 센스 있게 또 일찍 퇴근까지 시켜줬어. 왜냐면 이제 늦게 퇴근하면은 또 차 밀리고 또 그러니까 얼마나 센스 있어. 너무 좋다. 박성원님 우아한 모습 보고 싶은데 아니 왜 이런 날 노보라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저희 엄마가 사준 새 옷을 또 예쁘게 입고 왔는데 아 이런 날은 진짜 꼭 보라를 안 하더라. 5388번님 운전하다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아까 생일 축하 노래 부른 게 재밌어서 웃다가 오늘 남편 생일이라서 저도 축하 문자 남겨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좋아요. 남의 남편도 생일 축하해드려야겠지.
1: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5388번님 남편분

이게 명언이지. 아, 참 다들 뭐 있어 보이게 하려고 뭐 어디 책에서 본 거 그걸 인용하고 계셔. 8144번님 명언이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저도 이 말 제일 좋아요. 예전에 이한희 선배님께서 같이 SNL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선배님께서 그 당시에 저한테, 저한테도 말씀하셨지만 모두에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망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랬는데 그때는 저게 뭔 말인가 그랬는데 나이를 들면 들수록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세상에 완벽한 건 없는데 우리가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거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자고. 잘하려고 우리 애쓰지 맙시다. 박성은님 명언.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이서. 그래 맞아. 다들 살 빼려고 명절날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안 먹어. 괜히 막 엄마한테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 명절날 드셔. 드시고 명절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다이어트들 하세요. 9599번님 나는 나로 살 때가 제일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쁜 말이야. 저도 제가 지금 너무 예쁘거든요. 이게 희한해. 아니, 그전에는 뭐 제가 그렇게 이쁜 줄도 모르겠고 잘난 줄도 모르겠고 그런데 요즘에 거울 보는 맛으로 산다니까. 내가 너무 예쁜 거야. 그 지금 살이 지금 쪄 있거든요. 엄청 쪄 있어요. 지금 제 몸무게가 인생 최고 몸무게인데 근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몸무게거든요. 지금 몸무게가. 근데 왠지 지금 이렇게 살이 찌니까 그 대학교 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너무 예뻐. 그 얼굴에 있는 기미조차도 너무 예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 할 때 늘 민낯으로 생얼로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는 건데 그렇게들 뭐라고 하시더라고.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내가 많이 다른가 봐요. 갭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지 몰랐지. 예, 다음번에 좀 예뻐져가지고 어떻게 좀 얼굴에 갭 투자 한번 해보도록. 갭 투자가 맞나? 갭 투자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음의 양식 꽉 채워주는 방송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 좀 전에 남의 남편 생일까지 축하를 해드렸더니 급한 전갈이 왔어요. 7731번님께서 오늘 새언니와 작은 외삼촌과 조카딸 생일입니다. 아니 그 가족은 어떻게 된 가족이 그 날짜에만 아이를 낳으라고 어떻게 조상님 대대로 그게 좀 있나 보다. 알겠어요. 축하드려요. 아, 좀 잠깐만. 그렇다면은 잉태일도 같다는 얘긴데. 뭐 합방하는 날이 좀 따로 있나? 옛날 궁에서 그랬었잖아. 약간 그런 왕족 집안인가 보다. 아, 알겠습니다. 합동 축하 제가 한번 이따가 좀 거하게 해드려 볼게요. 자, 이번에 들을 노래는 명언의 흠뻑 적셔 봐야겠습니다. 우지의 드라우닝.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씨월드 고속회리, 코롬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방금 우리 또 빛나 부장님께서 아니 우리 지금 생방하고 있는데 아 다들 생방인 줄 몰라 하는 것 같네. 아이 한번 삐끗해줘야겠다. 하지만 또 일부러 또 아 요걸 잠깐 내렸었어. 아, 나 진짜 짓궂자. 아, 우리 부장님도 좀 짓궂자. 자 우주의 드라우닝 듣는 가운데 우리 많은 또 두댕이 분들께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주셨어요. 이 상영님께서 드라우닝 뭐 들어 누워 그 뜻인가요? 아, 네. 열린 결말입니다. 정다은님께서 방에 들어오니 드라우니 합방 드라우니라고 하셨고요. 정민경님 언니 나 오늘 생일인데 크리스마스쯤 합방하면 9월 출산이라는 글을 봤어요. 우리 엄마 아빠 로맨틱했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약간 가을 선선하니 좋잖아요. 낭만 있고 뭐 분위기도 좋고 뭐 하니까 그때 이제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제 산책도 하시고 단풍도 보고 낙엽도 보이자 아 이거 볼 때가 아니다 집에 들어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저렇게 되신 거지. 아유 진짜 가을이 살렸다. 가을이 살렸어. 자, 우린 로맨틱의 결실이다. 두댕이들 생일 축하드리겠고요. 김보현님, 크리스마스 때 만들어진 아기가 10개월 채우고 딱 이쯤에 태어나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지금 생일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구나. 아니, 크리스마스 날, 아니 왜 예수님 생일에 여러분들이... 엉뚱한 사람들이 기분들을 그렇게 냈나 모르겠어. 참. 자, 아까 새 언니 외삼촌 조카 생일이라고 하셨던 분 후기가 또 도착을 했어요. 7731번님. 조카랑 새 언니는 양력이고요. 작은 외삼촌은 음력이래요. 네. 어쨌거나 정말 로맨틱한 결실입니다. 아, 생일 축하해드려야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한다고요. 이 조카랑 새언니 양력이래요. 여긴 양력이고요. 작은 외삼촌은 음력이래요.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축하한다이다. 오수진님께서 아 이러는데 우째 시모님이랑 듣냐고요. 아 왜? 왜 시모님이랑 듣는 게 왜요? 나 참 희한하네 정말. 시모님들이 더 그렇게 로맨틱한 나를 또 회상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어? 내가 우리도 그때 그래서 네 남편을 갖게 됐지 이러면서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참 이 모두 하나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4518번님 저도 우리 아들 오늘 만났어요. 우리 짠이 생일 축하해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898번님 우리 남매도 둘 다 9월생이에요. 크리스마스 연말 베이비 꺄 라고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워낙에 춥다 보니까 추우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해도 좀 짧고 그러면 딱히 이렇게 소일거리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지 뭐. 고윤희님께서 내 생일도 열흘 남았는데 어머 우리 엄마 아빠 로맨틱했다. 어 너무 아름다워 지금 생각해봐. 그리고 제가 지금 임신을 해봐서 아는 건데요. 진짜 이게 임신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가정 시간에는 무조건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만 하면 임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야. 그렇다고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과정도 엄청 복잡스러워요. 그 몇만 분의 1로 태어난 게 우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소중해? 나 스스로 너무너무 소중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우리 진짜 스스로 좀 토닥토닥 해주자고요. 자, 다들 출생의 비밀을 깨닫고 좋아들 하시는데 모두의 생일 축하하면서 축하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아, 존 레전드 존 레전드의 Bring Love 띄워드릴게요.

네, 크리스마스의 로맨틱을 떠올리면서 존 레전드의 Bring Love 들었습니다. 3064번님, 아 그런 거였구나. 아 저도 어제 생일이었고 남동생도 9월생인데 와우, 56년 만에 그런 사실을 알았네요. 아 그래,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유효연님, 오늘 완전 출산 장려 프로그램이다잉. 그러게요. 어제는 입덧에, 오늘은 합방에.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아, 저희는 항상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아, 다른 주제로 우리 99일 남았으니까 서로 토닥토닥 해주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김수진님, 헐. 13살 차이 나는 남동생 저번 주가 생일이었는데 엄빠 결기가 12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기념일에 또 아유 기념일이니까 또 이벤트 한번 해야지 하면서 이제 특별 이벤트로 딱 그렇게 하셨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지 동생이. 아 정다은님, 아 저 같은 분 혹시 없나요? 저는 출생의 신비에 대해 배우고 한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생일이 8월 달인데요. 부모님이 3일절에 결혼하셨거든요. 한동안 좋은 자식인 줄 알고 조용히 풀 주고 살았네요. 아, 요즘은 또 이게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예. 선 임신 후 결혼이 요즘 트렌드인데, 아우, 부모님이 트렌디 하셨네. 예, 맞아, 맞아. 장미화님, 오늘 주제가 그래서 뭐예요? 자, 오늘 주제에, 아, 저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저기 연습,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쁜 거였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두꺼운 문을 겨우 밀고 들어가면 그 안에 두꺼운 커튼이 또 나와요. 그거 살며시 걷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깜깜해. 그와 동시에 스크린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그 시절 극장, 그리고 극장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던 퀴퀴한 냄새, 이 모든 걸 기억하는 분이라면 잘 오셨어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나의 옛날 이야기. 무심코 듣다가도 한마디 툭 보태고 싶어지는 나의 옛날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요, 그 시절 극장의 추억. 우리가 언제부터 집에서 편안하게 OTT로 영화를 봤습니까? 극장 개봉하는 날 표 사겠다고 줄을 서고 기다리는 동안 문어다리 한 짝 딱 사면은 영화 끝날 때까지 질겅질겅 씹으면서 재미나게 영화 봤지 않습니까? 극장에서 봤던 영화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작품이 떠오르세요? 제목은 뭔지, 어떤 장면이 좋았는지, 누구랑 봤는지, 둘이 뽀뽀는

했는지 극장에서 본 영화와 함께 영화 한 편 보던 그날의 기억 세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아, 극장 얘기 나오면 이 노래 나와야죠. 이문세, 이적의 조조할인.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문세 이적의 조조할인 듣고 오셨고요. 나의 옛날 이야기 오늘의 주제 그 시절 극장의 추억입니다. 우리 두댕이들 어떤 영화를 재미나게 봤는지 누구랑 같이 봤는지 사연 한번 볼게요. 7731번님 저는 고3 시절 CA 시간에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요. 영화 시간 때문에 조금 일찍 조퇴를 했는데 그때 영어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고3이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면서 극대노하셨습니다. 결국 그날 영화 시작하고 들어가서 본 영화가 아부의 왕이었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아부의 왕이라는 영화.

영화가 있었어요? 저도 영화 보는 거 꽤 좋아해가지고 웬만한 영화 다 아는데 아부의 왕은 저는 좀 낯서네요. 2012년도 영화요? 아 그러셨었구나. 아 송새벽 씨, 성동희 씨 주연에. 아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정수경님, 전 타이타닉 기억나네요. 타이타닉 얘기가 많아요. 지금 문자에도. 임신해서 혼자 팝콘이랑 콜라 큰 거 먹으면서 대성통곡하면 봤는데 그 녀석이 벌써 27살입니다. 와 진짜 그때 혼자 봐도 좋았었는데 라고 하셨어요. 맞아. 저는 그때 타이타닉 한창 사람들이 많이 봤을 때는 안 보고, 왜냐면 저도 약간 그런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본다 그러면 전 이상하게 안 보고 싶더라고. 그러다가 한참 지난 뒤에 봤는데 와 정말 명작은 명작입니다. 9999번님,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극장 가서 친구들과 본 영화 타이타닉. 그래 진짜 많아요. 중간에 야한 장면을 처음 봐서 친구들과 눈 가리면서 몰래 본 기억이 너무 그립네요. 어떤 장면이? 아, 그 차 안에 습기 차가지고 손바닥으로 뽁뽁뽁 하는 그 장면. 저는 저게 왜 야하지?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게 뭐 야해? 손만 나오잖아 지금. 좀 손바닥밖에 안 나오는데? 했었는데 나이를 먹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래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그게 오히려 더 야하게 느껴지더라고. 거기서 케이트 윈슬렛의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제 커피 제 저도 너무 슬퍼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네요. 120번님, 아빠랑 같이 가서 본 타이타닉이요. 저 중학교 땐가였는데 사람들이 하도 보고 와가지고 좋은 영화겠지 하고 아빠랑 손잡고 가서 봤는데 그 손바닥 씬, 아빠 옆에서 침만 꼴깍거리고 이거 봐도 되는 건가 하면서 열심히 봤던. 아 영화는 매우 재밌고 감동적이었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응? 아빠는 거기에서 완전 얼음 됐겠다. 얼음. 0513번님, 저도 부산 남포동 타이타닉 위드 문어다리 그놈. 지금도 잘 살고 있겠죠? 정말 주말의 명화가 되어버린 한 장면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 맞아. 그때 당시에 타이타닉. 지금 봐도 사실 너무 멋있고 재밌는 영화입니다.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땐 영화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또 잘 모르고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엄마랑 같이 식객인 줄 알고 봤는데 새끼였다고. 탕에는 숯이 많더라라는 걸. 컴백. 자, 시어머니와 들어도 재미난 방송. 우리 셀린디옹 언니 노래 많이 듣는다. 우리 방송 나중에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다. 셀린디옹의 My Heart Will Go On.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4: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3: 잘 부탁드립니다.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듬

0: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형명희님께서 지금 경부고속도로로 천안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타이타닉 잼나게 본 기억나네요. 울 사랑 운전하면서 영미 언니 타이타닉 얘기 듣고 낄낄낄 잘 웃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울 사랑이래. 어 세상에. 어 이러다가 오늘
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4: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잠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 2부 순삭됐고요. 벌써 3부가 시작됐습니다. 아, 40분 동안 입을 풀고 겨우 시작한 오늘의 주제, 그 시절 극장의 추억이고요. 김초롱님께서, 언니 너무 졸려서 회사에서 다 같이 듣는 스피커로 라디오 켰는데 도저히 안 돼서 껐어요. 수위 조절 언니 플리즈. 회사에서 듣고 싶단 말이에요. 어제 안 들었구만. 김초롱. 어제 안 들었죠? 어? 내가 뭐라 그랬어? 졸려올 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야한 생각하면 빨리 깰 수 있다 내가 얘기했지? 어? 안 들었네. 일로 와. 일로 와. 어? 수업 잘 들어야지. 어? 마이너스 점수 28점.

0: 김영원님, 아, 타이타닉 상영 시절, 그때가 IMF 시절이라서 외화가 나라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봤었어요. 아, 볼걸. 그 당시에는, 그래, 외국 영화 보면은 되게 철없는 젊은이 소리 들었던 때가 있었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럴 때라고, 이럴 때가 있었다고. 그래, 맞아. 아, 그래도 그렇게 보지 말자고 했는데도 그때 천만 넘지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나중엔 결국 다 비디오로 다 봤을 거면서. 김희숙님, 고등학생 때 타이타닉을 좋아하던 동네 오빠랑 봤어요. 그 분위기에 취해서 손도 처음 잡고 뽀뽀는 못했고요. 상영 내내 손잡고 있느라고 손에 땀이 흔건 자세도 못 바꾸고 참 순수했던 그 시절이에요. 그래, 맞아. 이상하게 침 삼키면 그 소리가 꿀꺽 이렇게 들려. 저도 저희 남편이랑 극장에서 처음 손을 잡았는데 남편이 이제 같이 팝콘 먹다가 손을 이렇게 딱 내미는 거예요. 어머, 그때는 이제 사귀자라는 말할 때가 아니었고 그 살짝 서로 이제 썸 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제가 손을 쓱 내밀었는데, 아니 저 팝콘 달라고요라고 얘기해가지고 에구 했던 기억이 있네요. 김지연님, 아니 수위가 왜요? 아, 저희 회사는 스피커로 틀어놨는데. 그래, 수위 지금 오늘 지금 완전 공중파로 지금 맞춤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새벽 2시에 데이트 버전으로 한번 해줘요? 에? 아까 그 하던 얘기 맞아? 아까 탕웨이 얘기 한번 딥하게 들어가 볼까? 90605님, 언니, 저는 회사에서 듣고 있어요. 다 함께 들읍시다. 좋아요. 우리 다 함께 듣자고요. 그리고 시부모님 계시면 난더 좋아. 같이 듣자고. 우리 방송은요, 남녀노소 모두가 듣는 방송이에요. 특히나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의 옛날 이야기, 극장의 추억, 두댕이들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게요. 그럼 사연 받는 동안에 저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 파크의 대자연까지.
6: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한

로버트 팔머의 Bad Case of Loving You 듣고 오셨고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29번님 영화 친구다. 크크크크. 영화 속 김광규 씨가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하셨던 나이가 지금 박보검 씨 나이였다고 해요. 와 충격이다. 와 어 정말요? 어 맞아요. 그때 당시 어 누구였었지? 그 배우분 아, 요호성 씨보다 어렸을 때였다고 했는데 김광규 씨가 아, 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가짜뉴스인가요? 아무튼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나이가 아무튼 어리셨었다고 들었어요. 그 학생 역할 맡으신 분들보다. 김광원님께서 말 못다 고마해라. 와, 그 당시에 저는 학교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걸 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너무 꼴보기 싫었어. 남자애들이 거기 안에 있는 대사를 자꾸 따라 매일 따라했어. 고마해라 많이 못다 뭐 친구 아이가 그거 진짜 니가 가라 하와이 이거 나오는 대사 다 따라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무게 잡으면서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가가지고 막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진짜. 자 나의 옛날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그 시절 극장의 추억이고요. 박찬욱님께서 2001년 고2 때 영화 친구가 유행이었죠. 지금은 사라진 명동 중앙극장에서 뭐 그러면 안 됐지만 친구들 8명이 의기투합해서 학교를 땡땡이 치고 누가 봐도 얼굴이 저희 삼촌 같은 친구를 앞세워서 8명이요 해서 표를 끊고 다 같이 봤던 기억이 있네요. 아 이때 이게 19금 영화였었나요? 아 잔인한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그랬었나? 그럼 우리 학교에서는 왜 틀어줬던 거지? 어? 교실에서 그때 왜 방학 되기 전에 저희는 이제 공고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아돌았거든요. 그래서 자율학습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 요거 틀었었단 말이에요. 어 참.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은 그 친구에 나왔던 배우분들도 보면 고등학교 얼굴이 아닌데 다들 고등학생 역할을 맡았었어. 아, 편집된 걸 보여줬을 수도 있죠. 했는데 아니 비디오 테이프로 보여줬어요. 그 당시에. 8310번님 중학교 때 통신

관람불가 보신 분 없나요? 몰래 입장을 했고 야한 걸 기대하고 봤지만 지금 보니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게 그러니까 목숨까지 걸 일이냐고. 목숨까지 걸 일이냐고 도대체. 어? 그 중요한 거는 쇼걸 봤는데 그렇게 야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사실 지금 보면은 포스터로 약간 어그로 끄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 그 포스터가 너무 야하게 느껴져가지고 저런 장면이 나오나 보다 하면서 봤는데 전혀 그러지 않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요때 아마 낚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9078번님 미아 삼거리에 대지극장이 있었습니다. 천녀 유혼을 보러 갔다 화장실에 들렀다 나오는데 왕조연 씨 머리끝이 제 왼쪽 뺨에 닿았었습니다. 게릴라 사인을 하러 오셨던 겁니다. 어머! 한 달간 저 세수도 안 했어요. 어머! 어머! 진짜 왕조연 씨를 본 거예요? 어머 진짜 와 한국에 오셨을 때가 있었군요. 아니 왕조연 씨는 진짜 제가 봐도 이승 사람이 아니야. 진짜 어머 저 사람이 사람일까 싶었는데 심지어 실제로 봤다고? 머리카락이 닿았어? 어머 어머 세상에 너무 좋았겠다.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9737번님 대학교 4학년 겨울에 남친 제대하고 같이 처음 본 영화 사랑과 영혼 생각나네요. 아 나는 2회차로 본 건데도 또 울었네요. 왜 2회차로 봤을까? 제대 선물로 제가 영화 보기 전에 영화관 복도에서 시계 선물 줬는데 감동하던 그 얼굴도 문득 생각이 납니다. 잘 살고 있지? 라고 하셨네요. 그래 이때 당시에는 뭐 봤던 영화 또 보고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죠. 저도 사랑과 영혼 보고 데미 무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여자는 무조건 긴 머리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아 저렇게 짧은 머리에도 저렇게 예쁘고 섹시할 수가 있구나 해가지고 그 뒤로 제가 계속 쇼커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미 무어라고 불러주세요. 2411번님 첫 혼영 혼자 영화가 라라랜드예요. 우와 애 낳고 영화가 너무 보고 싶고 탈출하고 싶어서 조조로 가서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이후로도 종종 혼영 한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예전에 혼영 정말 용기 내서 혼영을 본 게 무슨 공포영화 나왔어. 공포영화. 아 저거였다. 숨바꼭질. 그 있잖아요. 집에 손현주 배우님 나오시는 거 맞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제 양쪽에 다 커플들이었던 거예요. 진짜 혼자 가운데에서 소리도 못 내고 그러면서 혼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혼자 보는 영화가 또 쏠쏠하게 더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라라랜드 노래도 들어야겠죠. 라라랜드 캐스트 Another Day of Sun 듣고 올게요.

네, 라라랜드 OST죠. Another Day of Sun 들었고요. 그 뒤에 영화 라이온 킹에서 그 안에 있는 노래 Circle of Life 듣고 오셨습니다. 써니님께서 라이온 킹 아빠 사자 죽는 장면에서 극장에 온 아기들이 울어서 슬픈 장면인데 빵 터졌던 기억이 있어요. 어떡해. 근데 아기들 너무 귀엽다. 아빠 사자 죽어가지고 가쭈미 이렇게 우는 그 소리가 너무 귀엽다. 5298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차이 나는 남동생을 데리고 같이 봤던 라이온 킹이 생각이 납니다. 남동생의 첫 극장 영화 관람이었어요. 눈빛이 초롱초롱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저는 50대 후반, 남동생은 40대 후반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진짜. 저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극장에서 어렸을 때 봤던 영화가 뭐였을까? 첫 영화가 외삼촌이랑 같이 봤던 성룡의 홍번구였고, 그 두 번째 영화가 친척 언니랑 같이 봤던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어린 나이에도 뱀파이어와 인터뷰를 보는데, 저는 브래드 피트는 잘생긴 줄 몰랐었고 톰 크루즈가 너무너무 잘생겼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안에서 톰 크루즈가 약간 빌런으로 나오잖아요. 죽지마 죽지마 계속 죽지마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752번님 전 영구와 홍콩 할매 귀신이요. 아, 전 기억이 없는데 아버지 말씀으론 아버지와 처음으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제가 너무 재밌다고 계속 보겠다고 칭얼대서 오전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왔다고 하네요. 내일은 아버지 뵈러 갑니다. 그렇죠. 왜냐면 얼마나 신났었겠어. 이걸 큰 화면에서 정말 영구랑 홍콩 할매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잖아. 이때 당시에 그냥 어린아이 입장에서 저게 3D지.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가지 말자 이러고 아빠 바지가랑이 붙잡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들이 참 보면은 옛날 아빠들이 참 다정다감하고 오히려 바지런하셨어. 아, 양수정님. 제 첫 혼영은 유지태님 나오는 동감이랍니다. 오, 맞아. 이것도 너무너무 재밌었죠. 아, 한동안 벽이란 벽은 쓸어 만지면서 그 시절 유지태님 맸던 가방. 맞아요. 남자애들이 다 따라 메고 다녔던 시절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 가방 있었어요. 저도 그때 교수님 그 이삿짐 나르는데 도와드리러 갔다가 그 가방 있는 거여서 그거 제가 받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때 맞아. 그 벽 쓸어 만지는 막 그 신이 있었죠? 맞아 맞아. 백태아님께서 차탈레 부인의 사랑 이거 보려다가 퇴학당할 뻔했어요. 그게 뭐라고? 이게 왜? 왜? 야한 영화요? 제목 자체가 야하다. 차탈레? 어머나. 영국 소설가의 원작이래요. 아, 다들 근데 영화 한 편에 이렇게 다들 목숨까지 많이 거시는구나. 최승원님. 중학생 때 친구들과 미녀는 괴로워 보러 간 기억이 나네요. 당시 김하중 씨 미모에 아주 넋이 나갔었죠. 그 노래도 너무 좋았어요. 노래방에서 따라 부르다 목이 나갔죠. 김하중의 마리아 가자. 아우 가야죠. 가봐야죠. 김하중의 마리아.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나의 옛날 이야기, 극장의 추억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6316번님. 영미 누나, 부산은 벌써 20분 거리가 1시간으로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아, 추석 잘 보내세요. 아, 시작이구나. 드디어 시작이구나. 아이고. 그래. 그래도 밀리는 것까진 괜찮아. 중간에 배만 안 아프면 돼. 그쵸? 3570번님. 임신했을 때 혹성 탈출을 보고 혹시 아이가 원숭이 닮아 나올까봐 너무 걱정했던 기억이. 다행히 우리 아들은 인물이 좋습니다. 저는 혹성 탈출 보면서 시저 같은 남편 만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었는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시죠? 되게 듬직하고 리더십 있고. 6532번님. 대구의 복현 오거리에 극장이 있었어요. 영구와 땡칠이 개봉하면 의자가 무슨 말인가요? 돈 내고 바닥에 앉아서 봤어요. 그것도 옆에 누군지도 모르는 애랑 붙어서 복도 난간에 앉아가지고 봤습니다. 와, 그때 이거구나. 영화 시작할 때 영구 없다 하면서 그 아이들이 다 같이 영구야 놀자 다 같이 외쳐야 돼. 그러면 한참 있다가 영구 없다. 아우, 주무사가 너무 귀여워. 2795번님. 저 아빠랑 봤던 이영걸의 황비용이요. 보고 나서 변발하겠다고 그랬대요. 6살 여자아이가. 아, 제 친구는 중학교 때 제 친구는 전 여중 나왔는데 그 친구는 막 소림사가 하고 싶다고 막 그때 그랬었어요. 자기 소림사 가는 게 소원이라고.

박소연님.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요. 아, 교복 입고 여고 친구들이랑 극장 가서 봤었는데 와 그게 25년 전이더라고요. 보고 한참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외치던 게 기억납니다. 해리포터도 이젠 삶에 찌든 어른이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 보니까 그래 이것도 유명한 짤이죠. 그러니까 해리포터 그 주인공 그 남자 주인공 그 친구가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이랑 같이 해리포터를 보고 있는 거예요 TV로. 근데 그 아들은 아빠가 해리포터라는 걸 몰라. 그리고 봐 어떡해 너무 귀엽다. 근데 이것도 너무 뜻깊겠다. 내 아들과 내가 나왔던 작품을 함께 본다는 거. 나는 딸콩이랑 어떤 작품을 볼 수 있을까요? 골룸? 분장실 강선생님? 뭘 볼 수 있을까? 안부선? 어머 세상에 할렐루야다 이거 봐야 되나? 도경민님. 아, 울 딸아이 초딩 때 겨울왕국을 10번을 관람했던 지난 기억이. 아 그런 아이가 이젠 대학생이 되었네요. 그때의 추억을 다시금 떠올리며 겨울왕국 주제가 신청해봅니다. 와 그쵸? 그리고 이제 좀 날도 좀 아침 저녁으로 서늘서늘 하잖아요. 요 노래 나올 때 됐습니다. 겨울왕국. OST Love is an open 아 이거구나 Into the unknown 들으면서 나 옛날 이야기 마무리해볼게요.

네, 방금 들으신 노래 겨울왕국2에 나왔던 Into the Unknown 이었습니다. 김항목님께서 노래가 음침하네요 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게 살짝 엘사를 유혹하듯이 들리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죠?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어제 음악 저희 방송을 듣다가 이연경님이 아주 다급하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맛집의 앞집 너무 좋아요. 안돼 망하지마 아직 안 망했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말로만 응원하면 이게 뭔 소용인가요. 맛집에 걸맞는 우아한 음악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막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축축하게 전율시킬 음악 두댕이들이 책임지고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영화 음악의 거장 엔리오 모리꼬네의 작품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영화 러브 어페어 중에서 피아노 솔로 듣고 올게요.

영화 러브 어페어 중에서 피아노 솔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뭔가요? L.I. 리웬징 중국분이신가요? 리웬징 씨? 아 와우 모리꼬네라니 오늘은 작정했네 선곡 굿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모리꼬네를 좀 아시나 봐요. 아, 뭘 그렇게 꼬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도시의 데이트 안영미 맞고요. 아, 혹시 듣고 계신 시어머님 계신가요? 아, 내가 시어머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때요? 우아하잖아요. 시어머니와 함께 듣기 좋은 방송 2시에 대해 드렸습니다. 김성현님, 저희 남편이 안영미 씨 러브 어페어 소개하는 목소리 너무 좋대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남의 남편이지만 사랑해요. 양수정님, 아, 맛, 앞, 요, 코.

너무 좋아요. 전 맛집 손님인데 일부러 미리 들리게 되네요. 오, 네, 감사합니다. 오, 그리고 아까 리웬싱 맞대요. 리웬싱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진짜. 아, 6347번님. 번지점프를 하다 영화 아세요? 김현우, 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 아, 저 이 영화를 못 봤어요. 어, 아, 이것도 되게 가슴 아픈 영화라고 들었는데. 아, 특히 이병헌 씨의 그 눈빛 연기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병헌, 이은주 주연 영화 신청하신 노래 들어봐야겠죠. 번지점프를 하다 OST 김현우, 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

0: 왕패가 아니라 왕패인. 네. 몽중인. 자, 좀 곁들여봤어요. 맛집의 앞집 김현우의 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에 이어서 왕패의 몽중인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2904번님 왜 자꾸 노래를 잘하지? 2904번님이 항상 화가 나 있는 분이신데 오늘 좀 흡족했나 봅니다. 어, 다행이다. 9060번님 아 진짜 너무 자연스러워서 눈치 못 챌 뻔했어요. 어, 아 제가 약간 요쪽이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 약간 요들송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8589번님 아 중경사님을 좋아하는데 첫 데이트 때 마침 재개봉한 중경사님 영화 티켓을 사온 남자친구 이제는 남편이 되어 함께 친정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몽중인 들으며 가고 싶어서 신청을 해봅니다 라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서정성님 내일 오후 2시에 두 대가 전국의 시댁 거실에서 울려 퍼졌으면 좋겠네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안 울려 퍼질 일인가? 두 대가? 그런 방송이었어요? 저희 두 대가? 새끼 같은 방송이었나? 그러지 않을 텐데. 예, 며느리분들 과감하게 틀어주세요. 시어머님 계실 때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파이팅! 광고 듣고 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하게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 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아, 시작할 때 시댁 가느라 못 듣는다고 했던 우리 이수진님. 아, 지금 문자가 왔어요. 아, 나 내가 못 듣는다고 했더니만. 알겠어요. 시댁 거실에 한번 울려볼게요. 어, 영업 당첨! 들어오셨어. 잘하셨어요. 자, 그럼 문어의 꿈 마저 들으시고 이제 슬슬 맛집으로 이동해 주세요. 우린 내일 또 해도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는 늘솔길 공원. 데크길을 따라 편백숲을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인데요. 공원 한편에는 호수도 있어서 물가에 놓인 흔들 의자에 앉아 쉬어갈 수도 있다고 해요. 늘솔길 공원의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조금 의외의 풍경을 만나게 되는데요. 산책로 옆에 작은 양떼목장이 있어서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양들을 데려온 거라는데요. 지금은 산책하다 양들을 만나는 재미에 일부러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동네 공원에서 양들이 풀을 뜯고 있다니 너무 신기한데요.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첫 곡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호프 탈라의 Leave It On The Dance Floor 였습니다. 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가수 권진아라고 해요. 오늘 3일차인데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들 바쁘실 텐데도 많이 출첵을 해주셨어요. 우후경님께서 드디어 추석 연휴가 내일이네요. 두근두근. 김경림님께서 진아 언니 학교에서 몰래 듣고 있습니다. 자습이라서 그래요. 자습이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많은 딴짓을 하죠. 네, 괜찮습니다.

0: 공인님께서 권디 목소리 들으러 오늘도 출첵 완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3일 차라서 첫날에 비해 점점 편해지는 느낌인데요. 오늘도 야무지게 안마의자 하고 왔고요. 네, 그래서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휴, 천천히. 백조싱크, 군산시청, 오뚜기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당진시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샘표식품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청, 음주후엔 티맵대리, IBK기업은행, 한국MSD캣박시브, 아크메르동탄, 올품 한국도로공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축제에서 만나요.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1336 1336 1336 1336.
5: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4: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8: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8: 완전 좋아요.
7: 연두리
8: 잘 부탁드립니다.
9: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마마무의 트래블 듣고 오셨어요. 0805님께서 이제 스튜디오가 익숙해졌나 봐요. 평소보다 하이텐션인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컨디션이 좋은 느낌이 있고요. 조금 익숙해진 것 같긴 해요. 네, 김민지님께서 제가 운동선수라 월요일, 화요일은 훈련 때문에 다시 듣기로만 들었었는데 오늘은 오전 훈련만 하고 쉬어서 드디어 생방으로 들어요. 감사합니다. 박한결님께서 정시퇴근인데 회사가 아주 조용하네요. 오늘 맥주 한잔하고 연휴 때 푹 쉬려고요. 아, 이제 연휴라서 다들 이제 일찍 퇴근하고 이제 그러셨구나. 네, 한결님도 얼른 하시고 빨리 퇴근하세요. 네, 이번에 또 들을 곡은요, 이찬혁의 내 꿈의 성.

이찬혁의 내 꿈의 성, 그리고 빅나티의 노스텔지아, 성가연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안경옥님께서 안녕하세요, 진아님. 25개월 아기랑 차릉놀이 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불어오는 바람까지 기분 좋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정말 좋아요. 1482님께서 오늘도 반갑습니다. 연휴 직전이라 다른 할 일이 많아 듣기만 하고 있네요. 부드러운 목소리 때문인지 자꾸

2555님께서 권디 오늘 연말 콘 일반 예매 한 번 더 홍보하고 가요. 아 감사합니다. 또 잊을 뻔했네요. 오늘 수요일 5시인가요? 네, 우리 일반 예매 오늘 대구 부산 일반 예매 오픈하거든요. 12월 12, 13 대구에서 공연하고요. 12월 25, 26 부산에서 공연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 아, 또 11월 6, 7, 8 서울에서도 공연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네 오세요. 1138님이 고향 가는 길이에요. 고속도로가 막히기 시작하네요. 권디 목소리와 음악으로 여유 있게 잘 가고 있습니다. 네,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천천히 조심히 운전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정님이 옷가게 하는데요. 추석 전이라 손님이 정말 없네요. 완화 들으면서 졸음과 사투 중입니다. 어떡하죠? 제가 텐션이 그리 높은 사람이 아닌데 오늘 조금 졸음과 사투를 버리시지 않기 위해 좀 텐션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네. 6589님께서 혹시 누구실까요? 라고... 아직도 제가 누군지 모르신... 제가 오늘 소개를 안 했나요? 네, 저는 오늘 완벽한 하루... 스페셜 DJ 맡고 있는 가수 권진아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맡고 있고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TLC의 Digging on You. 이제 듣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FKJ의 Living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팬이 참 많죠. 프랑스 아티스트인데요. 여러 가지 악기를 직접 연주하고 재미있는 협업도 많이 하는 DJ 겸 프로듀서입니다. 며칠 전에 세 번째 앨범이 나와서 그 중에서 한 곡을 골라와봤는데요. 세계 각지로 투어를 다니면서 얻은 영감을 이 앨범에 모조리 담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장르도 아주 다양하고 자유로운 사운드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작품이에요. Living이라는 곡은 곡을 들려드릴 건데 색소폰이 이끄는 1분 50초 정도의 연주곡입니다. 곡도 짧지만 갑자기 뚝 끊어지면서 끝나니까 놀라지 마시고 FKJ의 새 음악 즐겨주세요. 그럼 Living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주세요.

들으신 곡은 FKJ의 Living이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요즘 이런 연주곡에 마음이 좀 가는 것 같은데요. 언제부턴가 이게 아무래도 음악이 업이 되다 보니까 조금 노래 들을 때 분석적으로 자꾸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컬이 있으면 훨씬 더 분석적으로 듣게 돼서 이런 연주곡이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손선영님께서 연주곡 좋아요 라고, 최한결님께서 이번에 FKJ 내한 공연 가는데 곡 추천이 반갑네요. 부럽습니다. 저도 내한 공연 가보고 싶네요. 최서윤님께서 낭창낭창한 사운드가 진아님 목소리랑 잘 어울리네요. 맞아요. 이런 사운드에 보컬이 얹어져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연주곡들 들으면서 또 제 다음 앨범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취향의 공유로 이유리 님이 보내주신 사연 읽어볼게요. 요즘 제 취향은 더 위피스의 Gotta Have You입니다. 어느 주말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휴대폰을 발견했는데 충전기에 꽂아보니 켜지더라고요. 음악 목록까지 살펴봤는데 거기에 이 노래가 있었어요. 이 노래를 언제 저장했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노래는 이상하게 익숙한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리스트에 다시 넣고 나중에 남편에게 물었더니 연애 시절 제가 운전하면서 가끔 틀었다는 거 있죠? 요즘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예전에 나를 만나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제 취향 공유합니다. 맞아요. 음악이라는 게 그래요. 그 옛날에 들었던 노래를 다시 들으면 그때로 돌아간 것 같고, 그쵸? 네, 그럼 이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더 위피스의 Gotta Have You.

라디오헤드의 High and Dry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이유리님의 취향곡 더 위피스의 Gotta Have You였습니다. 라디오헤드 이 High and Dry라는 곡은 저도 정말 닳도록 많이 들었던 곡인데 이 노래 들으니까 또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또 이유리님이 보내주신 취향곡도 너무 제 마음에 쏙 들어서 앞으로 또제 플리에 들어오게 될것 같습니다. 네, 이유리님께는 진화 세트 보내드릴게요. 커피 드립백 세트와 바나나 우유 쿠폰 보내드립니다. 9415님께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4시에 퇴근하면서 완하를 항상 듣고 있는데요. 순디 목소리도 감미롭고 뭔가 퇴근길에 마음이 편해지는 목소리였는데 권진아님 목소리도 정말 매력 있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조금 원래 대화 톤은 이렇지 않고요. 조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들으시니까 노래하듯이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네. 약간 가식적인 목소리라고도 볼수 있죠. 네. 4326님께서, 아, 권진아님이시군요. 상순이 형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라고 아예 보내버리시는데. 아예 상순 DJ 섭섭해요. 금방 또 돌아오실 거니까. 아예 보내지 마시고요. 네, 상순 DJ 금방 쾌차하셔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노래 한곡더 들어볼게요. 프라이머리 피처링 초아의 클라우드.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3216님께서 스페셜 DJ님들도 어쩜 완화 분위기랑 딱 맞지? 하고 생각했는데 가식 한 스푼이 들어갔군요. 그래도 좋네요. 편하네요. 네, 가식 한 스푼이 꼭 들어가야 하고요. 안 들어가면 너무 걸쭉해지기 때문에 한 스푼 필히 넣어야 됩니다. 최현주님께서 뭔가 잘못됐어요. 내일 연휴인데 아무도 빨리 가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 회사가 눈치가 없네요. 네, 그래도 조금만 멍 때리시면 곧 퇴근 시간 다가오니까요. 조금만 견디십시오. 멍 때리세요. 네, 이제 2부 끝곡으로 이문세의 애수 이혜정님 신청곡으로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제기차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두발제기는 두 발로 번갈아가며 차는 제기이고, 한 번 차고 발을 땅에 댔다가 또 차기를 반복하는 맨제기. 제기를 차 올려서 입에 무는 물제기도 있습니다. 네 명이 사방으로 서서 발로 주고받는 제기는 사방제기. 옛날 종로 상인들이 추위를 잊기 위해 가게 앞에서 하던 제기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로 받아치는 제기는 종로제기라고 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3부 첫 곡으로 세르지오 멘데스 피처링 인디아리의 타임리스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저는 가수 권진아입니다. 이유진님께서 안녕하세요. 바빠서 오랜만에 왔는데 상큼한 목소리가 반겨주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3일차 스페셜 DJ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주혜원님께서 너무 집에 가고 싶습니다. 남은 한 시간이 100년이다. 아, 지금 퇴근을 못하고 계신가 봐요. 조금만 멍 때리고 계세요. 그냥 남은 시간 그냥 대충 때운다 생각하시고 네 보내시면 금방 퇴근 시간 찾아옵니다. 이주현님께서 진아 누나 저는 5시 퇴근 부산행입니다. 제발 주차장처럼 정차하지 않기를 거북이 걸음으로라도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 지금 5시에 퇴근하셨고 부산행이면 엄청 막힐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서울에서 차 타고 그 부산 내려간 적이 굉장히 많은데 연휴에 5시 쉽지 않습니다. 네, 조심히 가시고요. 네,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아, 우리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IS 동서, 베스트 슬립, 노무법인 폐, 롯데레탈,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경기주택도시공사, 코끼리베이글닷컴,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천안 아산역 그랑시티 필하우스,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어떤 날의 출발, 구원찬 피처링 한로로의 아슬하게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유시연님께서 권띠 목소리 들으며 지하철 타서 가고 있어요. 진아님 목소리에 힐링돼서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내리는 타이밍을 놓쳤네요. 아, 피곤하셨나 보다. 얼른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1131님, 저희 딸 다연이의 최애. 진아님 안녕하세요. 진아님께 빠지기 전까지는 제가 딸에게 영순이었는데 요즘은 진아님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진아님 노래 덕분에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늘 우리 팬들 보면서 너무 정말 감사하고 여기 라디오 출퇴근길도 와주면은 반갑고 고맙고 하지만 아, 또 우리 팬들 부모님들의 심경은 어떨까 늘 걱정스럽습니다. 네, 괜시리 죄송스럽기도 하고 맨날 이거 오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팬들.

네, 제 출퇴근길 오고 있는데 그만하라 가서 좀 쉬어라 했는데도 이게 행복이라고 이제 와주는데 네 그래도 저희 팬들 현생 잘 지키면서 덕질한다 믿습니다. 네 우리 1131님께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보내드립니다. 8182님께서 매일 이 시간이면 고등학생 딸아이 픽업하러 가요. 가고 오는 길 각각 40분씩 매일 80분 동안 라디오 들으며 드라이브 할수 있어서 요즘 운전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진아님 좋은 음악과 목소리 감사합니다. 참, 신청곡은 크러쉬 로꼬의 아마도 그건입니다. 아, 참 정성이에요. 이게 엄마 마음 아닐까 싶은데 어렸을 때 저도 학원 끝나면 엄마 퇴근길에 저 태워서 같이 집 가곤 했었거든요. 와, 근데 왕복 80분 픽업 쉽지 않은데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8182님 신청곡 크러쉬 앤 로꼬의 아마도 그건 노래 듣고 올게요.

크러쉬 로꼬의 아마도 그건 들으셨습니다. 아, 크러쉬 선배님, 저의 뭐랄까요? 고등학교부터 한 20대 초까지 정말 어떤 음악적 우상이었달까요? 그런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R&B 음악이 있을 수 있구나. 그때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이런 애드립 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좀 따라 불러봤던 것 같고 이런 뭐랄까요? 코드 어레인지 이것도 굉장히 원곡이랑 다르게 색달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0318님께서 이번 주 상순 DJ 빈자리를 든든하게 채워주고 계신 권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전에 내려와 장모님 처남과 함께 공원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는데요. 선선한 날씨에 좋은 음악까지 더해지니 정말 좋네요. 권디도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세요. 네, 0318님도 행복한 연휴 보내시라고 커피 드립백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켈라니의 Distraction 듣고 저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1846년 오늘 9월 23일은 독일의 천문학자 요한 갈레가 해왕성을 발견한 날이었습니다. 태양계 행성하면 수금, 지화, 목토, 천, 해명 이렇게 외우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리고 지금은 행성에서 제외된 명왕성까지 있었죠.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해왕성은 지구보다 크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저는 자 추론을 해봅시다. 1846년이면 아주 오래됐죠. 근데 해왕성이 지구보다 작으면 그게 발견이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기술력으로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수금 지화가 조금 작은 느낌 그리고 목토천해가 좀 큰 느낌 이렇게 외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왕성은 지구보다 크다 5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맞춰주세요. 해왕성은 지구보다 크다. O, X.

션 멘데스의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들으셨습니다. 오늘 문제, 수금지와 목토천해의 해저, 해왕성은 지구보다 크다. 오늘도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7861님께서 정답은 5. 순디에게서 볼 수 없었던 논리력이라 따라갑니다. 주혜원님께서 정답 5. 5가 맞나 봐요. 지구보다 더 큽니다. 이름부터 해왕성이라서 왕. 전혀 논리적이지 않지만 네, 찍으신 것 같고요. 2595님 정답 X. 해왕성은 지구보다 살짝 작은 걸로 기억합니다. 진짜요? 헉. 어떡해요? 1402님 그냥 찍을 거예요. 작다. 정답 X. 네, 과연 정답은 뭘까요? 해왕성은 지구보다 크다. OX 정답은 오! 저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정답 5입니다. 해왕성은 지구보다 큰 게 맞습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의 8번째 행성이자 태양에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인데요. 지름은 지구의 약 4배, 질량은 약 17배, 부피는 약 58배로 모든 면에서 지구보다 훨씬 큽니다. 태양계 행성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지구, 금성, 화성, 수성 순이라고 합니다. 와, 어떻게 저 따라오신 분들 다 맞추셨나요?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솔루션스의 들꽃.

0: 솔루션스의 들꽃,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였습니다. 2005님께서 지금 시장에 얼마나 인파가 많던지요. 권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아, 저 내일 생일인데 축하해주세요. 2005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내일 생일인데 누구보다 세상에서 행복한 생일 보내시길 바래요. 김진경님께서 조기 퇴근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오늘은 정시 퇴근도 힘들 것 같네요. 아휴, 진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일복은 터지고 돈복은 없는 건지. 아, 근데 정말 진경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또 거듭 얘기하지만 멍 때리다 오세요. 돈도 많이 안 주면서 일만 많이 시키고 그렇지 않아요? 네, 멍 때리다 오세요. 7403님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베프 이름이 진아예요. 예쁘고 심지어 현명하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진아님 목소리 들으며 친구 생각해봅니다. 아니, 진아라는 이름이 생각보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흔할 것 같은데 주변에 들어보면 진아라는 이름이 거의 없다. 그리고 저는 또 권씨잖아요. 권진아는 진짜 없어서 그냥 뭐 어디 병원 가거나 뭐 예약하거나 이러면 권진아니까 저 이번에 사랑니 뽑을 때도 이제 접수할 때 권진아라고 쓰잖아요. 바로 의사분이 오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름 듣고 맨 처음에 어? 했는데 얼굴 보고 알게 됐다고 잘 뽑아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국 바로 갔는데 또 바로 권진아님 아니시냐고 그 접수 그 뭐라 그러죠? 처방전 보고 알았다고. 그래서 네, 제 썰을 풀어봤습니다. 9417님께서 추석 연휴 동안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하는 버스 기사입니다. 곧 출발합니다. 안전 운행하겠습니다. 아, 뭔가 문자에서 그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느껴져요. 정말 많은 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조심히 네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광고 듣고 올게요.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보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1: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2: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네, 완벽한 하루 건강 회복 중인 상순 DJ 대신해서 스페셜 DJ 맡고 있고요. 일요일까지 하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희님께서 직원들 다 퇴근했지만 사무실 남아서 라디오 다 듣고 퇴근하랍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다 들으시고 네, 조심히 퇴근하시길 바래요. 8456님께서 와 회사팀 내 작은 이슈로 마음이 조금 힘들었는데 진아님 차분한 목소리 들으니 위로가 되네요. 맞아요. 이게 회사 내부 일이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또 마음고생하기도 쉽잖아요. 아, 위로가 됐다니 다행입니다. 8650님께서 작은 가게 속 주방에서 사계절을 보냅니다. 저 대신이라도 모두 메리 추석. 다 메리 추석. 또 김나미님께서 벌써 차가 많이 막혀요. 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 강아지 데리고 명절 대이동에 합류할 생각하니 벌써 걱정이에요. 아 그러게요. 지금 도로 상황이 딱 그려지는데 안전하게 모두 잘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8904님께서 권디 3일 동안 스페셜 DJ로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목소리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힐링했어요. 덕분에 연휴 잘 보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나름 가식적인 목소리로 네 여러분들께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좋은 노래와 함께여서 더 좋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끝곡 비트겐슈타인의 프렌즈 들려드릴게요.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였습니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병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저요? 저는 사람의 삶을 숫자로 설계하는 생애 자산 전문가예요. 그러면서 그는 숫자 0과 1의 차이부터 깨달으라고 합니다. 0은 아무리 기다려도 0일 뿐인데 1은 시간이 붙으면 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문과라고 핑계대지 말고 숫자와 친해지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는데 그럴수록 숫자를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안은 숫자가 없을 때 커져요. 숫자가 생기면 계획이 되고 계획이 생기면 행동이 되죠. 그렇게 행동이 쌓이면 선택권이 될 수 있어요. 생의 흐름을 숫자로 이루어진 곡선을 그려가며 잘 파악하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흐름에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곡선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것. 우리는 그걸 지혜라고 부릅니다. 자,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Something that has never showed him anything.

펄잼의 연주한 노래 Even Flow 들었습니다. 아, 목소리 진짜 매력적이죠. 에디 베더 펄잼 Even Flow. 아, 내일부터 진짜 연휴의 시작이군요. 아, 저는 이걸 또 못, 예, 전 내일 생방해가지고요, 뭐, 예. 3265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명절 내내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명절 다들 즐겁게 보내시고, 과식금지, 또 성묘 가서 벌소인 조심하시고, 음식할 때 칼도 조심하시고요. 아, 환절기라 그런지 독감과 코로나도 다시 유행 중입니다. 건강 잘 챙겨서 병원에서 만나지 않기로 해요 하고. 야, 하긴 또 우리들이 건강하면 응급실도 좀 한가하고 좀 쉬실 수가 있는데 너무 환자들 많이 오면 또 피곤하잖아요. 고맙습니다. 3265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펄잼의 Even Flow 들었고요. 1부 2부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강원특별자치도청,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현대해상환제보험, 아이파크 현...

0: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키움증권, 도드라만돈, 백조싱크, 음주우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IS 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One more for the Suns.
1: Mumford and Sons, Delta. 최경아 씨가 라이브 버전이군요. 와, 막히는 차 안에서 들어도 좋네요. 꼭 공연에 가보고 싶네요. 배순탁 작가님이 꼭 가봐야 한다고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나는데요. 내한 공연은 잘 안 올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어떻게 그럼 오토 아레나로 가시겠어요? 아, 예전에 한번 진짜 왔었구나. 어허, 예전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별로, 그래서 모를 때. Mumford and Sons. 델타. 예. 8668번으로 총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9850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축하합니다. 아저씨, 저 항공대 4학년 학생인데요. 방금 취업에 성공했어요. 오호.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백혜과 즐거운 연휴 보내겠습니다. 뭐 저한테 감사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뭐 취업에 전혀 도움을 드린 게 없는데. 아, 공부할 때 도움은 좀 됐나요? 백햄 들으면서? 축하합니다. 9850번. 조진현 씨는 부산서 서울 올라왔습니다. 아침 10시에 출발했는데 고속도로는 잘 빠져나왔는데 서울이 정체가 장난이 아니네요. 백햄 들으며 목적지까지 고고. 그래도 뭐 음악이 힘나게 해주네요. 조진현 씨. 그 오늘 명절 연휴 전날이라 좀 막힐 거예요. 네. 아, 근데 이 시간에는 늘 막혀요. 네. 부산도 교통체증이 이렇게 심하다던데. 서울은 더 심하겠죠, 아무래도. 조진현 씨. 네. 자, 1553번. 아, 가을엔 역시 재즈 음악이죠. 아, 그래요? 자, 백햄 친구, 해리 코닉 주니어. 이 친구 되게 웃겨요.

성대모사 무지하게 잘하고요. 예. 해리 코닉 주니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사운드트랙의 수록곡이죠. It had to be you.

아, 요 기타 리듬이 아주 진짜 예, 맛깔나죠. 예. 백햄 친구 나일 로저스 쉬게 예. 기타리스트이자 프로듀서 예. 송라이터 나일 로저스가 연주한 겁니다. 다프트 펑크 Give Life Back to Music. 8318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신은정 씨가 앞에 들으신 음악은 해리 코닉 주니어의 It Had to Be You였고요. 신은정 씨가요. 항공대 하니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아저씨는 항공대에 가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이건 제가 인터뷰에서 몇 번 얘기 드렸을 텐데. 제가 저 대학 다닐 때는 항공대학이 국립대학이었어요. 수업료가 없었죠. 수업료 면제. 예. 그래서 따져보면 제가 국비 장학생. 수업료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어떤 돈이에요? 국민의 세금. 그렇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학을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못했어요. 이걸 지금부터라도 좀 해야 되는데. 예. 열심히는 음악은 열심히 했습니다. 음악. 근데 음악 열심히 하라고 등록금 내준 건 아닌데 사실. 아니야. 그래도 음악 좀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 몇 분은 제가 한 음악을 듣고 예, 위로를 받으셨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0: 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 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지역 대학교 총장 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올해 한가위 보름달은 보기 어렵겠습니다. 추석 당일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오겠고요. 구름이 많이 끼면서 보름달 구경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귀성길 오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충청과 호남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다른 지역도 안개로 많이 답답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운전하신다면 더더욱 안전운전 당부드립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강원 북부 동해안에 약하게 비가 좀 지나겠고요. 추석 당일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토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풍습이나 상식이나 통념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서 다투는 일이 다반사다. 다들 이게 옳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자 그게 옳지 않다고 지탄받는 일도 많다. 그래서 어제는 타의 모범이 되었던 인물이 오늘은 몹쓸 사람으로 뒤늦게 성토를 당한다. 처음 만난 사람과도 남녀 유별 없이 끌어안고 양쪽 뺨을 맞대는 프랑스식 인사 라비즈는 다른 나라에선 성범죄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절묘하다. 명절을 앞두니 풍습과 통념으로 이루어진 물론의 세상에 자꾸 딴지를 걸고 싶어진다. 한 집안 사람들이 서로 우리는 남이 아니니까 하면서 당연지사 설마 오해나 곡해 같은 건 없으려니 하면서 편하게 주고받는 것들이 간혹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는 물론이 모두에게 물론인 것은 아니다. 다 나를 위해서 해주는 충고라는데 왜 그게 불편하고 싫은 걸까? 왜 어떤 걱정은 고맙지 않고 주눅들다 못해 화까지 내게 하는 걸까? 왜 그때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틀린 말을 물론 좋은 말로 들어야 할까? 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박현희 선생님이 상식이 정답은 아니야란 책에서 전족 이야기를 한다. 중국에는 전족이라는 가혹한 풍습이 있었다. 어린 여자아이의 발가락을 발바닥 방향으로 꺾어 힘껏 묶은 뒤 헝겊으로 꽁꽁 동여매 자라지 못하게 했던 풍습으로 과거 중국에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형적으로 작은 발이 미인의 조건이었다. 발이 크면 여자 대접을 받지 못해 혼인도 쉽지 않았기에 상류층에서 시작된 전족 풍습은 차츰 모든 계층으로 퍼져나갔다. 전족 풍습은 10세기 무렵에 시작되어 20세기까지 이어졌다. 하얼빈에 있던 마지막 전족 신발 공장이 문을 닫은 것은 1999년의 일이었다. 철수는 오늘 세상에 통용되는 상식이나 통념이나 가치관이 다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라는 걸 생각한다. 자그마치 천년씩이나 여자는 발이 작아야 한다는 통념이 사람들의 미적 관념으로 자리 잡았어도 지금은 거기에 동의하는 이가 거의 없다. 한때는 강력한 지지와 설득력을 가졌던 풍습도 마찬가지다. 미풍양속도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이 바뀌게 마련이고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저는 KD 랭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아주 서늘해지는 느낌. 아, 목소리 예술이죠. KD 랭의 Barefoot. 오늘은 라이브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짜파구리 끓이다가 심쿵. 오호, 김민지 씨. 예. 아, 이게 저녁이에요? 짜파구리가? 어.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짜파구리를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아, 따로따로는 먹어봤죠. 예, 따로따로는 먹어봤는데 저희는 막 석구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각각의 음식에 매력이 있을 텐데 이걸 꼭 섞어야 되나? 이런 답답하죠. 예, 제가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예. 아, 윤단 씨는 저는 왕발 여자. 맞는 구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맨날 운동화만 신습니다. 어, 발이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러면 윤단 씨는 그 미국이나 뭐 유럽에 여행 가셨을 때 그때 신발을 좀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이게 발이 너무 커도 이게 이런 애로사항이 있군요. 자, 6시 41분 30초 막 지났습니다. 아, 아빠 생각은 평소에도 많이 나는데 오늘은 기일이라 더더욱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고 이승아 씨가 청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박인아 씨도 0365번으로도 네. 자, 루스터 반드로스 Dance with my father.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자, 멋진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가 이끄는 대중음악 웹진 이즘이라고 있습니다. 벌써 창간 25주년을 맞이했네요. 저도 예전에 여기서 인터뷰하고 그랬었는데 자, 그래서 25주년을 맞이해서 10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놀시어터 합정 동양생명홀에서 공연을 합니다. 아, 출연진이 뭐 어마어마한데. 네. 한국 대중음악의 전설 김수철, 또 아이돌 그룹 50/50, 또 밴드 피치 트럭 하이제커스, 그 다음에 와 거의 뭐 백햄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자우림, 또 기타리스트 유병렬까지. 네. 임진모 씨가 사회를 봅니다. 네. 잘 봐야 할 텐데. 네. 자, 배철수의 음악캠프 청취자 여러분께 웹진 이즘 25주년 기념공연 티켓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섯 분 선정해서 두 장씩 보내드릴 거예요. 아, 퀴즈 내야죠. 예. 자,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50/50의 Wish You Were Here. 아,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예. 자, 이 곡을 원래 부른 밴드입니다. 밴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정답자 중에서 다섯 분 선정해서 10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노을 디어터 합정 동양생명홀 메세나폴리스 2층에 있답니다. 예. 공인 입장권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7시까지만 받겠습니다.

네, 기타리스트 칼로스 산타나 삼바 파티 3231번으로 총해 주셨네요. 아, 자, 오늘 3, 4부에도 예, 음악 캠프 라이브 있습니다. 요거 저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집으로 마련되는 예,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오늘은 더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 박은영 씨, 오, 기대합니다 하고. 아, 요거 3, 4부는 유튜브 머흐즈에서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7시부터 보시면 돼요. 자, 삼바 파티 들으면서 1, 2부 마치고요. 3부 특집으로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른바 확 꽂히는 한 줄 문장을 많이 남겼는데요. 특히 앞과 뒤를 대비시키는 패러독스의 대가였습니다. 예컨대 이런 식이죠. 성인에게도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속성을 꿰뚫어 본 이 말이 참 유명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가 훨씬 나쁘다. 인간은 원하는 걸 가진 다음 망가지거나 해악을 끼치기 일쑤다. 맞는 것 같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2: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좋은데요.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가 연주한 When Summer Leaves. 작년에 나온 정규 앨범 단자 델 에스테 동방의 춤이랍니다. 그 앨범의 수록곡. 박주원 씨 어서 오십시오. 그 비싼 기타를 그렇게 막 패댕기치고.
1: 진짜 비싼 기타입니다. 제가 원래 그동안 비싼 거 안 쓰다가.
0: 지금까지 사용하던 기타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1: 예, 제가 그 이 기타를 만나고 난 나기 전과 후로 바뀔 정도로.
0: 아, 그 정도 고가에? 예,
1: 너무. 아니 가격은 이제 일반 클래식 악기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기타 그러니까 쪽에.
0: 바이올린 이런 거 비하면
1: 예,
0: 뭐
1: 그렇죠.
0: 싼데.
1: 일단 소개, 예, 기타리스트 박주원입니다.
0: 박주원 씨가 너무 비싼 기타를 예. 갖고 나왔다니까 안 어울려.
1: 그렇죠. 그 제 뭐 영상 댓글에 박주원은 이런 고가에보다 그냥 어디 이제 버려져 있는 기타를 주워 갖고 연주하는 그런 분위기 이미지라고.
0: 본인도 그걸 아는군요.
1: 이 곡은 그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누가 댓글로 써주셨어요.
0: 아 진짜로? 예. 본인 생각은 어때요? 얼추당토 않습니까?
1: 근데 뭐 그런 이미 아니 곡들이 약간 되게 좀 거친 곡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곡들이 좀 들으시면서 약간 그런 감정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듣는 분들이. 근데 좋은 기타로 치면 소리가 확실히 다르긴
0: 그렇죠.
1: 합니다.
0: 아무튼 오랜만에 박주원 씨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그 박주원 씨는 본인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몇 번째 출연하는 건지는 대충 알고 있어요?
1: 제가 지금이 세 번째
0: 아닌데
1: 네 번째네요. 나 보니까 네
0: 아닌데
1: 언제 저기
0: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
1: 아 다섯 번째 아 아니 저건 아 공개 방송까지 해서 그렇게 되네요. 네.
0: 2010년 네. 처음 나오셨고 네. 그다음에 2014년 2015년에는 이제 배철수의 음악 캠프 25주년 특집 방송
1: 맞습니다. 저기
0: Life is Life라고 요 저기 골든마우스 홀에서
1: 거기서도 한 적 있었고 또 한 번 저기 어디야 광화문 쪽 덕수궁 뒤쪽에 거기 이화여고
0: 그거 다른 방송이에요.
1: 아 다른 방송 아 죄송합니다.
0: 아무거나 막 갔다
1: 아 그때 폴포츠 왔을 때요.
0: 아니 그거 아니. 젊은 나이에 이렇게 저 아직 기억력이 그래요.
1: 근데 원래 제가 처음에 출연한 건 네. 2000 6, 7년쯤에 제가 그
0: 아, 그건 다른 가수의 뭐
1: 더 멜로디라는 그 락그룹의 기타리스트로
0: 연주자로.
1: 예. 아, 그때 자꾸 그 리더인 그 고은 씨가 선생님 그래가지고 아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 선배님께서 계속 그러셨어요.
0: 그게 한 2006년쯤
1: 아 20년 됐습니다. 네.
0: 그렇게 따지면 박주원 씨도 이제 경력이 꽤 되셨네.
1: 제가 그 솔로 데뷔가 지금 17년째입니다. 그래서 그게 2010년에 제가 데뷔.
0: 그 전에 이제 밴드 생활하다가.
1: 예. 2004년부터 이제 세션 기타리스트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0: 네. 야, 오래되셨네.
1: 예, 이제는 뭐
0: 전화만 하네 이제.
1: 뭐 젊은 뭐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0: 이제 뭐 말까지도 되겠어요. 아니,
1: 선배님에 비하면 뭐 제가 저는 아직 뭐 갓난애기죠.
0: 자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와 함께합니다. 첫 곡으로 When Summer Leaves 들었고요. 광고 뒤에 계속합니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0: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집 방송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오늘은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와 함께합니다. 그 광고 나가는 사이에 예. 그 저 헤어스타일을 막 저 가지런히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가 봐요.
2: 아니 그 지금 전에 출연했던 사진 보니까 좀 신경 써야겠더라고요.
1: 아 이걸 보고서 지금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2: 야 이거는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왔는데.
1: 아니 뭐 박주원 씨에게 우리가 어떤 그 비디오형을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2: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저 초기에는 진짜 신경을 안 써. 아 뭐 음악 뭐 기타 연주 잘하고
1: 음악만 잘하면
2: 좋은 음악 한번 알아주겠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또 지나고 나니까는 최소한의 어떤 무대 쓰는 사람으로서의 그 예의는 갖춰야 되겠구나. 좀 이렇게 활동하면서 느꼈어요. 초반에는 잘 어렸을 땐 잘 몰라.
1: 그럼 오늘 의상도 좀 챙겨 입고 오지 뭐 그냥 앞에 슈퍼 가는 의상으로 그냥 나오셨는데?
2: 나름 그래도 공기
1: 아, 이게 챙긴 거예요?
2: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나름 평소보다는 좀 깔끔하게 입으려 그런 건데요.
1: 저게?
2: 셔츠를 원래 안 입거든요, 제가.
1: 아 그래요? 예. 뭐 깔끔해 보이시죠. 자, 그 박주원 씨가 오랫동안 활동하셨지만, 예.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박주원 씨를 잘 알지만, 예. 그 일반 대중들은 원래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시죠. 남에 대해서. 예,
2: 그렇죠.
1: 그래서 처음 출연한다 생각하고.
2: 뭐 항상 그런 마음으로 네. 저 출연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 네.
1: 기타는 언제 처음 쳤습니까?
2: 아, 정말 처음 출연하는 기분으로. 아, 그래.
1: 기타는 언제 처음
2: 기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담다디라는 곡을 이렇게 치고 싶어서
1: 이상은 씨의 담다디
2: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타를 잡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원래 피아노를 쳤었거든요.
1: 아, 피아노 연주하고 있었어요?
2: 피아노를 사실 그 유치원보다 더 먼저 들어갔었어요. 4살 때부터 했으니까.
1: 집이 뭐 음악가족이에요?
2: 그러니까 동네에 이제 그 당시에는 피아노 학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1: 어머니가 보내셨구나.
2: 뭐 사회생활 좀 이렇게 단체생활에서 어떻게 하는지 뭐 보시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근데 피아노를 또
1: 잘 쳤어요?
2: 그래도 피아노도 괜찮게 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피아노 학원에 여자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 피아노 학원에 아무래도요. 예. 성비가 그렇죠.
2: 예. 그래서 이제 막 피아노 학원 가방 들고 다니면 남자애들이
1: 놀리고
2: 야 너 축구 나 하러 가지 뭘 학원을 가냐. 그게 약간 그때 이제 아 뭔가 남자다운 악기를 좀 찾아봐야겠다.
1: 그게 기타였어요?
2: 예. 그러다가

0: 아니 이제 클래식을 치면 통기타를 칠 수가 있고 통기타를 치면 클래식 기타가 나중에 좀 어려울 수가 있다.
1: 장벽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맞는 얘기네요.
0: 예, 그래서 클래식 기타를
1: 시작했죠.
0: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했어. 나중에 그 이상은 선배님을
1: 만났어요?
0: 만났었어요. 어디 방송에서.
1: 그때 그래서 담다디 쳐드렸어요?
0: 아니 그건 아니고 담다디를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1: 아 이상은 씨가?
0: 예.
1: 아니 너무 어렸을 때 아이가 그 부르고 사람들이 계속 그것만 찾으니까.
0: 그래서 저는 감격에 겨워서 제가 선배님 덕분에 담다디로 제가 기타를
1: 음악의 길로.
0: 저는 막 감격에 겨워서 막
1: 네네.
0: 막 제가 알려드렸는데
1: 싫어해요?
0: 약간 뭐 반응이 막 그렇게 제가 뭐 원했던 그런 반응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죠. 네.
1: 근데 기타를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와 이 악기하고 내가 평생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렇게 뭐 기타를 또 막 무슨 기타리스트가 되려고 막 시작을 한 건 아니고
1: 그건 아니고
0: 이게 항상 뭐 그래도 꾸준히 학원 다니면서 연습하고 그러면서 기타를 또 관뒀습니다. 한 중3 때쯤에.
1: 왜? 축구하느라고?
0: 아니 그때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그 당시도 부모님들은 뭐 이렇게 뮤지션이 되길 원하시지 않으시고 뭐 그냥 그 분위기가 그런 학교의 분위기 동네 네네. 분위기가 네. 그냥 학교 좋은 데 가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는 그 분위기가 아무래도 그랬어요. 뭐 주변에 그런 예술가들이 막 넘쳐나는 그런 동네도 아니었고.
1: 그래서 그만뒀어요.
0: 예.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또 들어가서 그때도 뭐 학원도 그때는 이제 국영수 학원을 또 열심히 다녔는데
1: 공부를 또 열심히 했군요.
0: 그 학교에 이 기타반이 생기면서 아니 기타반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서클 저 가입할 때도 그래도 부모님이랑도 상담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아, 나 클래식 기타반을 입단을 하려 그러는데 어떠시냐? 좋지.
1: 공부하면서 클래식 기타.
0: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땡큐죠.
1: 그렇죠.
0: 자식이 공부하면서 또 스트레스도 풀고. 근데 학교에서 이 밴드 반을 만들어 주질 않으니까 클래식 기타반을 이제 밴드 반을 가장한 이게 클래식 기타반이.
1: 이름은 클래식 기타반인데,
0: 기타반인데
1: 밴드를 하는 거예요?
0: 막상 클래식 하는 애는 한두 명 있고 나머지는 거기서 막 드럼치고
1: 그래서 밴드를 하게 됐군요.
0: 그러다가 일렉 기타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1: 와 그래가지고 사실은 박주원 씨가 데뷔는 락밴드로 시작한 거예요?
0: 예, 시리우스라는
1: 시리우스
0: 멜로딕 스피드메탈 그런 팀이었습니다. 예.
1: 처음 들어보는데 안 됐죠 잘? 앨범은 한 장 내긴 한 거예요?
0: 그렇다고 봐야죠. 안 됐다고 봐야죠. 앨범은 발매를 했어요. 당시 저희가 그 데뷔 공연이 우리 부활 김태현 선배님 그 당시 2001년도
1: 2001년
0: 부안 인천문화회관 콘서트 저희가 오프닝
1: 오프닝으로 예. 아무튼 그러다가 보니까 뭐 세션 연주도 많이 했네요. 또 세션 연주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지금의 스타일 그러니까 일템 뭐 집시 기타리스트 예. 로 전환하게 된 뭐 계획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0: 그냥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이제 클래식 기타를 하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그 스페인 작곡가들의 곡을 많이 연주하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이제 무슨 실용음악과에 제가 이제 입학을 했는데 곡을 만들더라도 좀 색이 좀 약간 좀 그쪽 뭐 라틴이나 그런 스페니쉬
1: 그쪽으로 작곡하게 되는
0: 플라멩고 느낌의 그런 곡들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락을 좋아했지만 좀 좋아하는 그런 뭐 이렇게 작곡하는 제가 뭐 내놓는 그런 곡들이 다 분위기가 조금 독특하게 좀 나오더라고요.
1: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네요.
0: 예, 그래서 솔로 앨범 2010년에 발매를 하고 그래도 제가 앨범 지금 7장을 발매를 했는데
1: 7장.
0: 예.
1: 대단한 거네.
0: 그래도 뭐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누구한테?
0: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1: 박주원 씨가 열심히 잘했으니까 되는 거지 뭐 이게.
0: 아니 뭐 열심히도 살기도 했고요. 그래도 뭐 운도 좀 좋았을 때가 있었고.
1: 저도 뭐 평생 음악하면서 뭐 팬들에게 감사한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음악 내 자신에게 감사해야죠.
0: 사실 뭐 음악도 자기 만족을 위해 일단 첫 번째고
1: 그러니까, 예.
0: 그다음에 이제 또 청중들의 평가는 이제 또 맡겨두는 거죠. 그거는.
1: 네. 예. 아무튼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잘 된 거예요. 예.
0: 감사합니다.
1: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곡 들어볼까요 연주?
0: 예.
1: 이거 잠깐. 이거 야 근데 이게 작년에 낸 정규 앨범 예.

0: 예. 동방의 춤. 예. 단자 델 에스테.
1: 예, 예.
0: 이 타이틀이 왜 동방의 춤이에요?
1: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 이후에 그 동아시아 여행을 다니면서 또 거기 집시 기타리스트들과의 그런 교류가 좀 많이 생겼어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러니까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특히 뭐 신장 위구르 지역 그
0: 오. 아, 거기에도 기타 치는 분들이 계시겠죠.
1: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정말 스페인 인구보다 기타와 노래 춤을 추는 민족이 훨씬 많을 정도로.
0: 오.
1: 기타 너무 잘 치고.
0: 오.
1: 근데 거기에 그 또 아주 유명한 그런 뮤지션들, 기타리스트 뭐 가수들이
0: 네.
1: 제 음악을 막 알고 있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0: 어, 세계적이네. 이제 봤더니
1: 뭐 세계적인까지 아니고 그 동아시아 쪽 이제 아, 그 신장 위구르 어. 지역에서. 그러다가 뭐 상하이 그런 접경 지역에서 그 친구들과 뭐 만나서 이렇게 잼 연주도 하고 막 교류도 하고
0: 네네.
1: 친해졌어요. 그래서.
0: 어, 야. 네.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 앨범을 내게 된 거군요.
1: 이 앨범이 어떤 그 아이디어가 됐습니다. 영감을 어. 받아서. 예.
0: 단자 델 에스테 동방의 춤. 이거 뭐야 이거?
1: 그 아. 앨범 제목이 이제 동방의 춤이고요.
0: 아, 그러니까 아오이 네.
1: 히토미노, 히토미노
0: 앨리스. 뭐야 이게?
1: 이 곡이 이제 그 타마키 코지가 소속된 안전지대의
0: 아, 안젠지다이.
1: 예, 안젠지다이.
0: 아, 80년대 진짜 인기 있었죠.
1: 예, 예. 네. 이 곡을 이번 새 앨범에 어. 그 리메이크를 하게 됐어요.
0: 어.
1: 이건 그, 저번 작년에 그래서 일본 투어 해서 일본 투어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0: 네.
1: 그때 이제 이 곡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0: 아, 네. 좋아하던 거 사람들이?
1: 일본의 어머니들이
0: 어? 아, 일본 어머니들이
1: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0: 아, 왜냐면 80년대에 네. 일본에서 진짜 인기 있던 밴드거든요. 이 안전지대라는 네. 밴드가.
1: 저도 뭐 그때들 경험하지를 못했지만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0: 아니 우리 젊은 뭐 있었는지, 예. 같은 시대니까 일본에는 안전지대, 한국에는 송골매 이렇게 예. 됐던 거죠 그때.
1: 아, 그렇게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됐어요.
0: 뭐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죠.
1: 그래서 이 곡이 이제 멜로디적으로 이거 잘 맞겠다 싶어서 이제 원곡은 이게 약간 엔카 스타일의 그런
0: 그렇죠.
1: 곡이에요.
0: 그렇죠.
1: 근데 제가 약간 저만의 스타일로
0: 편곡을 했군요.
1: 예, 한번 선배님도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감상을 해주시면.
0: 이게 무슨 뜻이래요? 아오이 히토미노 앨리스가.
1: 이게 푸른 눈의 앨리스. 아오이 푸른. 아,
0: 푸른 눈의
1: 히토미노.
0: 아, 일본을 못 해가지고 예.
1: 저도 뭐 그렇게 그냥
0: 푸른 눈의 앨리스. 예. 요거 부탁드릴까요?
1: 예.
0: 자, 준비하는 동안 오늘 함께 온 연주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타리스트 김경빈 씨, 또 기타와 트럼펫의 윤아팔. 아, 이 친구 참. 베이스의 고대승, 퍼커션의 박광현 이렇게. 자, 박조원 씨의 연주. 아오이 히토미노 앨리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0: 마음이 섞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한가위 보름달은 추석 이후로 보셔야겠습니다. 올 추석은 날이 흐리고 비가 와서 보름달 보기 쉽지 않겠고요. 주말까지도 달이 동그랗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늦게라도 보름달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새벽에 운전하신다면 짙은 안개 조심하셔야겠는데요.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충청과 호남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이 예상되니까 안전거리 넉넉히 두셔야겠습니다. 추석 당일은 오후에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귀경길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집 방송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오늘은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타를 오랫동안 쳤잖아요.
5: 예.
4: 어떻습니까? 이제 점점 실력이 계속 향상돼가지고 이제 하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와, 나는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5: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네 이거 계속. 집에서 막 하는데도.
4: 아, 계속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5: 근데 이제 또 관객들 앞에서는 안 되는 걸 보여줄 수는 없고.
4: 그렇죠, 그렇죠.
5: 근데 제가 또 막 제가 막 부족한 부분을 또 견디질 못해요. 아직도 이게 왜 힘드나?
4: 그럼 이제 그걸 막 넘어서려고 또 연습을 막 하는 거예요?
5: 계속? 예, 연습을 그래도 하죠. 그 예전에 막 한창 막 할 때보다는 연습 양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그냥 뭐 온 일상이 그래도 아직도 기타를 벗어나지 않는 예.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4: 아니 그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기타 잘 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예.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얼마 동안 밥 먹는 시간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계속 기타를 쳤다.
5: 그러니까 옛날 그 선배님 세대 분들 중에서 약간 무모한 연습으로 좀 일찍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4: 산으로 올라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5: 예, 산에서 뭐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손님을 길었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것도 뭐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너무 또 무리한 연습은 또 흥미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서도 어렸을 때 기타를 너무 연습을 해서 이제 나중에 20대 때가 된 이후에 10대 때 넘어 연습을 해서 20대 때가 돼서 이게 흥미를 잃은 거예요.
4: 이 사람이 이게 총량의 법칙이 있군요.
5: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흥미가 있으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뭐 물론 예전에 뭐 잉베이맘스 같은 기타리스트들은 뭐 그렇게 연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엄청 연습을 해봤는데 네. 이걸 계속한다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뭐 10시간씩 2년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그 관찰 카메라로 보면은 그 10시간이 다 기타는 아닐 것 같아.
4: 딴 거 뭐
5: 딴 거 뭐
4: 하다가 뭐 돌기도 하고
5: 밥도 뭐. 먹고 자기도 하고 TV도 보고 뭐. 아니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또
4: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5: 정말 2년 동안 10시간씩 하신 분께는 또 이거 또 신뢰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4: 그렇죠.
5: 예. 그런데 해보니까 이거 쉽지 않지 않나.
4: 아니 우리가 어디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5: 예.
4: 거기에 가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
5: 네, 맞습니다.
4: 직선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뛰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기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기어가는 건 좀 힘들어.
5: 그러니까 이 방법이 모두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기타리스트가 되는 뭐 뛰어난 기타리스트로 가는 길이 뭐 네네. 모두가 한 방법으로 가시진 않았으니까 뭐 저는 아무튼 그 방법은 안 맞고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기타와 그냥 계속 뭔가 같이 장난감처럼 이렇게 같이 지내던 그런 추억들
4: 네.
5: 그리고 요즘도 항상 그런 감을 잃지 않은 모습. 뭐 갑자기 연습을 10시간씩 한다기보다는 이거 해야지. 프로 뭐 축구 보면서 좀 이런 식으로.
4: 축구는 잘 보잖아요.
5: 예, 축구는 그래도
4: 예전에 그 박지성 선수에게 헌정하는 곡도 만들었고,
5: 예예.
4: 캄프누라고.
5: 예, 맞습니다.
4: FC 바르

0: 바르셀로나 홈구장이죠. 예, 예. 캄프노.
1: 축구 워낙 좋아해서 근데 요즘은 이제 새벽에 보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 예.
0: 그 다음에는 이강인 선수를 위한 그 헌정곡도 한 곡 아시죠?
1: 그 또 이제 선수마다 또 하면은 이게 또 뭔가 상업적으로 또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0: 아니 하는 거지. 이강인 선수가 확 올라올 때 하는 거고.
1: 예, 저도 사실 뭐 축구 작품을 또 이제 또 한 번 정도 또 해줘야 되지 않나 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0: 본인이 축구도 좀 합니까?
1: 예, 축구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 부상을 당한 이후에 그 이 부상 트라우마를 또 알게 됐어요. 이 축구 선수들이 트라우마가 어떤지 처음에는 약간 이해가 안 갔는데 아유, 네. 당하고 나니까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못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그만둘 나이도 됐어요. 예.
1: 이 러닝을 요새 좀 해요. 그래서 예.
0: 그래서 기타를 계속 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되겠다. 뭐 야 내가 아시아에선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돼야지. 뭐 이런 목표 같은 게 있습니까?
1: 뭐 전에는 뭐 그래도 그런 외국 공연에 대해서 뭐 그런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뭐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요즘은 이제 그 일본이나 그 아시 뭐 중국 대만 네. 이쪽 위주로 좀 이렇게 저희가 제가 좀 계속
0: 동북아시아
1: 보고 있거든요.
0: 동북아시아에서 좀 먹히는 스타일이에요?
1: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래 일본 관객분들도 또 너무 또 좋아해 주시고 저 작년에 그 네 개 도시 투어를 했는데 또 너무나 또 재밌게 좀 했어요.
0: 아 그래요? 예.
1: 그래서 그 지금 또 문화의 중심이 또 좀 뭐 한국 또 일본 또 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0: 오고 있죠. 오고 있죠. 예, 예. 예, 예.
1: 그러니까 외국 연주자들도 그 지금 이제 저도 이게 늦추면 안 되는 게 뭐 상하이나 이런 도쿄에서 연주 활동을 하려고 계속 물색을 했었는데 이미 외국 연주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이러다가 자리가 없겠더라고요.
0: 이거 빨리 해야 되겠네. 예.
1: 그러니까 정말 연주하고 싶어요. 그 아시아에서
0: 세계로 나가려고 이번 작년에 낸 앨범도 다 보면 제목들이 다 영어로 돼 있네.
1: 제가 영어 제목이 원래 많습니다.
0: 아, 원래 많았어요?
1: 예, 일지부터 원래. 예.
0: 자 그러면 이 동방의 춤 단자델 에스테 앨범의 앨범 타이틀곡.
1: 예.
0: 단자델 에스테. 예. 이 음반에는 데니구가 피처링했어요?
1: 예예.
0: 그 오늘 오라 같이 오지 그랬어요.
1: 데니구 씨가 또
0: 바쁘대?
1: 예, 요즘 또 엄청 바쁘더라고요.
0: 아, 그럼 안 되죠. 예.
1: 데니구 씨 말고도 원래 라포엠의 유채훈 씨도 그 또 피처링으로 또 노래도 불러주셨어요.
0: 아, 박주원 씨가 보면 뭐 아이유하고 한 것도 있고 예. 최백호 형하고도 하고
1: 예예.
0: 정엽 뭐 이런 많이 했어요.
1: 예, 그래도 콜라보를 꾸준히. 그동안 해왔습니다.
0: 나름 그렇게 또 성과가 좀 있었어요. 그죠?
1: 괜찮았습니다. 솔로 앨범만 달랑 내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0: 자 그럼 단자델 에스테 이 곡
1: 예.
0: 들을까요?
1: 예, 예.
0: 네.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를 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예, 예. 아직도 집에서 기타 열심히 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11: 요즘 또 늘어났습니다.
10: 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11: 밴드
10: 또?
11: 붐이 또 이러면서 오. 제가 작년에 이제 12년 동안 운영하던 그 기타 학원을 이제 저기 이제 그만뒀거든요.
10: 학원도 운영했었어요?
11: 예예. 예. 근데 밴드 붐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거 괜히 그만뒀네.
10: 괜히 그만뒀.
11: 정말 많아졌어요. 이제.
10: 아니 제가 기타리스트를 많이 만났거든요.
11: 예, 예.
10: 근데 훌륭한 기타리스트들한테만 질문을 한 거예요.
11: 네.
10: 일단 뭐 리린 나오나 레리 칼튼 뭐
11: 예.
10: 스티브 루카스
11: 제가 다 존경하는
10: 누노 베텐코트 잉베 맘스틴 나왔을 때는 내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11: 잉베 맘스틴이 몇 년도에 나왔었어요?
10: 오래됐어요. 예. 잉베 맘스틴한테 그의 그 질문은 기억나네. 그 당신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친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는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타를 연습할 때 쭉
11: 예.
10: 봤대. 그랬더니 다들 색깔이 있고 다 있어가지고 뭐 어디가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11: 예.
10: 그래 나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내가 제일 빨리 치는 기타리스트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무지하게 연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1: 뭐 그 당시에 보면 연습량이 딱 그려질 정도로
10: 예. 진짜 빨리 치긴 예. 했잖아요.
11: 예. 정말 빨리 쳤죠.
10: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너무 빨리 쳐가지고 너무 빨리 치는 사람도 싫어하고
11: 아,

0: 저도 어떻게
1: 아니야 이 정도 오늘 적당해요.
0: 좀, 예, 오늘 좀 적당히 했는데.
1: 아 그래서 박주원 씨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기타를 잘 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기타를 잘 칠 수 있을까요? 좋은 연주자가 되는 길은
0: 그 예전에 그 한뮤직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기타리스트 인터뷰들을 이제 저도 보고 이제 잘하는데 뭐 이렇게 명쾌한 답을 내주시는 분은 없었어요.
1: 없죠. 예.
0: 즐겨라. 뭐 자연과 함께해라. 마음으로 쳐라. 이게 뭐야? 요즘에는 보면서
1: 어떤 사람은 이제 야 웃기지 마 연습을 해. 연습? 예. 또 연습? 또 연습.
0: 외국 기타리스트들은 현실적인 답을 잘 안 주더라고요. 뭐 저는 그냥 그 아무래도 그 이 기술적인 거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 플레이어라는.
1: 그렇죠.
0: 거. 예. 특히 클래식 연주자들 연습하는 거 옆에서 보면은 저도 정말 숙연해집니다. 아, 나도 정말 열심히 하겠다. 기본적으로 자기 악기 자기가 플레이어라면은 그 악기에 정말 시간을 투자를 해야죠. 감정은 저는 그 뒤라고.
1: 그 뒤에. 예. 그러니까 연습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 예.
0: 감성이 저는 앞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1: 아, 그 뒤에 이제 뭐 하는 거죠.
0: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집어넣고 이야기들을 넣는 거지. 감성이 앞서면 그것도 죽은 연주.
1: 야, 갑자기 생각났다. 팬 매슨이 한테도 물어봤거든 내가.
0: 예.
1: 근데 이 사람은 뭐 고민을 하더라고 한참.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기타?
0: 근데 어렵죠. 대답 답을 하기가.
1: 네. 고민을 하더니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할 것 같다고. 와 철학적인 대답을 하더라고.
0: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잼데이라는 거를 이제 각 그런 클럽에서 음악 클럽에서 운영을 해요. 일주일에 네. 한 번씩. 약간 아마추어들이 자기가 연습해온 곡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거기서 정말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진짜 집에서 정말 방구석 기타였구나. 나오니까 이게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울기도 하고 거기서 막.
1: 안 돼가지고.
0: 끝나고 그 만 원을 참가비 만 원을 내고 하거든요.
1: 아, 만 원이 아까워서?
0: 만 원도 그렇고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 이거야. 그 앞에 3만 원짜리 아이인데 막 울고 옆에서 아버지가 달래주고 막 저도 달래주고 그러더니 막 각성을 했는지 두 달 동안 안 나타나요 그 친구가. 근데 갑자기 이제 두 달 만에 나오더니
1: 확 한 단계 올라가는
0: 거예요. 깨닫는 거죠. 그런 경험들도 뭐 그 일부일 것 같습니다. 네.
1: 그 박주원 씨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기타리스트는 누굽니까?
0: 저는 그 선배님 세대의 기타리스트인 그 리치 블랙모어에게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1: 리치 블랙모어. 예. 이 양반이 원래 저 클래식 베이스가 예. 있어요.
0: 그러니까 리치 블랙모어의 그 하드락 연주도 좋아하지만 특히 그 발라드 넘버들.
1: 아, 그러니까.
0: 너무
1: 아름다워.
0: 그 나중에 그 리치 블랙모어 나잇이라고 또 프로젝트 그룹.
1: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0: 예, 예. 그래서 리치 블랙모어 영향을 너무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1: 좋죠. 서동덕이야 기타리스트.
0: 그리고 파코 데 루시아 또 플라멩고에서는.
1: 아, 파코 데 루시아.
0: 비센테 아미고 같은 기타리스트를 좋아합니다.
1: 그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연주자로 이름을 알리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도 박주원 씨 정도로 올라오기도 참 어려운 건데 잘 왔잖아요 지금까지.
0: 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1: 그렇다면 앞으로 뭐 더 이루고 싶은 거나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어디까지 한번 가겠다라든.
0: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아시아 무대 중심으로 거기서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먼 데도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일단 일본이나 뭐 가까운 중국 뭐 홍콩 대만 이쪽 무대를
1: 박주원 씨가 생각보다 그냥 현실적이야. 이런 데서 세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유 아시아 쪽에 좀 동북아시아
0: 아니 쪽에 거기 하다 보면 그게 세계적인 게 요즘은 되니까요. 그 외국에서 열로 오는 추세니까.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제가 나이가 더 어렸으면은 지금 사실 뭐 30대 초반에 미국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막 그때는 또 공연도 여기에서의 일정들이 이걸 다 버리고 가기에는 지금이었으면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상황이었으면
1: 그때 못 갔군요.
0: 예, 그때 뭐 워낙 이걸 그래도 지금 2집 3집까지 이렇게 나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버리고 가기가 그때 갔으면 또 어떤
1: 아쉬워요?
0: 인생이 펼쳐졌. 아니 뭐 아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네. 그냥 갔으면 어땠을까 정도. 그냥
1: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0: 진짜 반가웠어요.
1: 아, 저도 그때 박규인 씨랑 한번 나오고 그 전에 그 제 네, 앨범
0: 씨예요.
1: 앨범으로는 거의 10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아. 그 캡틴 앨범 이후에 제가 처음 예. 나온 것 같아요. 야. 2016년이었나 15년 때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아유 별 말씀. 다음에 또 만나야죠.
1: 네. 아유,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0: 뭐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1: 아,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 음악도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연주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변함없는 기타에 대한 애정으로 또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박종원 씨가 원래 또 진짜 웃기는데 오늘 더 웃겼어요.
1: 아 그랬어요? 아.
0: 오랜만에 나오니까 어색해가지고.
1: 예, 라디오 또 여기 스튜디오도 그때 이후에 처음 한 4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0: 그래. 예. 좀 바뀌었죠 그때하고?
1: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0: 자 그러면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칠까요? 이게 뭐야 제목이? 아랑가이?
1: 예.
0: 뭐야 이게?
1: 제가 한 15년 전에 그 몽골의 무슨 TV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아르한가이라는 곳을 방문하면서
0: 지역이에요?
1: 예, 그 초원과 그냥 유목민들의 아~ 그냥 그 지역이에요.
0: 그래서 멀리까지 보이는.
1: 네. 어. 그때 이제 울란바토르를 처음에 갔었는데 네. 야 몽골 진짜 아직 이게 발전이 덜 됐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 점점 유입이 돼. 근데 아직은 도시 자체는 아직 낡고 뭐 이렇게 신식 건물도 많이 없고. 아르한가이를 갔더니 이건 울란바토르는 그냥 뉴욕이었던 거예요.
0: 아,
1: 예.
0: 완전히 여기는 그냥
1: 예, 완전 초원과
0: 대초원이군요. 예,
1: 거기를 8시간을 벤을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리는데 근데 너무 가는 길이 이뻐서 중간에 계속 세워 달라 그랬어요. 여기 한번 찍자. 한번.
0: 그 느낌으로 만든 거네요.
1: 아르한가이를 가는 길에 사실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르한가이라는 곡을 오늘 솔로 기타로 한번 이렇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네. 자 그럼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연주자 여러분도 수고했어요. 예. 자 박주원 씨가 연주하는 아르한가이 들으면서 오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엔지니어 이태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내 생일인데 다른 식구의 생일과 며칠 차이가 안 나서 케이크 하나만 사다가 초를 여러 번 부는 일처럼 누구 하나 서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쁘다 보면 친구들 생일을 매번 챙기는 것도 힘든데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의 케이크를 두고 공평하게 여러 명이 주인공이 되는 N분할 케이크가 유행이래요. 둥근 케이크를 마치 조각 내듯 데코레이션해서 각 조각마다 친구들의 이름과 생일을 써요. 커팅도 같이 하고 축하하는 동시에 축하도 받는 셈인 거죠. 한 명의 주인공을 위해 나머지는 조연으로 물러나기보다 사이좋게 모두가 동시에 주인공이 되는 경험이라면 더없이 특별한 기념일이 되겠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23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제이크 스캇의 굿데이였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요. 요즘 유행한다는 N분할 케이크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우정 케이크나 합동 케이크라고도 불린다는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이렇게 생일이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친구인 것도 이제 인연이 있네요. 보통은 이렇게 되는 일이 제 친구들 생각해보면, 물론 이게 숫자가 많지 않아서 저 완전히 떨어져 있거든요. 4월, 6월, 10월. 절대 같이 할 수가 없네. 9724님께서 저는 친구랑 생일이 일주일 차이라서 하루 중 점심에는 제 생일, 저녁엔 친구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나름 신선하다 생각했는데 생일 케이크를 같이 한다니 신선하네요. 이렇게 하세요. 이거 너무. 시간적으로도 효율성이 좀 있고요. 케이크도 되게 사랑스럽고 예뻐요. 조성현 님도, 이나님, 그거 괜찮은데요? 친구들 생일이면 제가 케이크 사다가 축하해 주는데 그렇게 해야겠네요. 한 번에 6명 구우십니다. 오늘도 배워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사진에도요, 무려 8명의 케이크 한꺼번에. 예, 분할되어진 채로. 이렇게 생일들이 쫙 실제로 좀. 아니, 근데 이건 좀 띄엄띄엄 있는데 한꺼번에 모르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근데, 그쵸, 이거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한다라는데 의의를 두고 한 2개월 차까지는 합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또할수 있는 것 같고, 사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식구들이 많지 않은 이상은 케이크를 한 판을 받으면은 이게 좀 애매해요.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0: 성서, 아크메르 동탄,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군산시청과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5: walk it, walk it 안전화.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마마무의 기대해도 좋은 날 듣고 왔는데요. 6636님, 초등학교 3학년 이세별입니다. 스케이트보드 운동하고 이제 집 가는 중인데 너무 피곤합니다. 추석 연휴에는 많이 먹고 많이 놀고 싶습니다. 내일은 수원의 할아버지 만나러 갈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에 스케이트보드 탈 줄 아는 거 좀 부럽습니다. 좀 그거 가장 무서워하는 도구 중에 하나였거든요. 보기만 해도 그 위에 올라서면 그냥 꽈당탕 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잖아요. 아, 그거를 할 줄 아는 분이군요. 추석 연휴에 실컷 먹고 실컷 놀고 쉬고 할아버지 사랑 듬뿍 받고 오세요. 0852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이 42번째 생일인데 이제 아근우 퇴근합니다. 남편이랑 참치 먹으러 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살살 좀 서늘해지니까 참치, 회 요런 거 맛있을 시즌이죠. 저도 오늘 회전초밥을 먹었는데 유난히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1025님께서는 이나씨 추석 끝나고 바로 중간고사인 고등학생들이 제법 많아요. 저도 연휴 내내 가족들 모임에 못 가고 독서실 다니는 아들 도시락 챙겨줘야 해서 집에 있답니다. 덕분에 추석 느낌 하나도 안 나요. 아우,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요. 진짜 이 고등학생들의 힘듦과 더불어 부모님의 마음고생, 시간고생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DJ 하면서 깨달았다니까요. 아이고, 가족들 모임도 못 가시는 이런 연휴가 되었군요. 그래도 기분은 좀 내셔야죠. 1025님도. 2008님은 연휴 전날까지 열심히 야근 중입니다. 명절 선물세트 포장하는 현장일이라 조기 퇴근 어림도 없어요. 행복한 추석을 보내 고객님들을 위해서지요. 대신 내일부터 나흘 동안은 쉽니다. 퇴근 2시간 남았어요. 힘을 주세요. 아, 저랑 딱 같이 깔끔하게 일 마치고 함께 퇴근하시면 되겠군요. 너무 고생하십니다. 노래 또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수요일 저녁 풍경 그리고 신청곡 더 많이 보내주세요. 베란다 프로젝트의 기필코.

0: Walk, walk in the city of dust. I love the city.
1: 베란다 프로젝트의 기필코에 이어서 어반자카파 피처링 빈지노의 서울밤 들었습니다. 4265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9살 손다은입니다. 저 학교 마치고 집에서 짐 싸고 이제 서울 가고 있습니다. 차에서 라디오 듣다가 한번 보내봤어요. 김이나 DJ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서울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행복한 추석 보낼게요. 모두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아빠 피곤한데 운전해줘서 고마워. 라고. 감사합니다, 다은님. 어떻게 이렇게. 아니야, 나 진짜 어린이 부엉이라고 해서 귀여워하는 마음으로만 사연 소개를 하지 않으려고 저 되게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마음에서, 보고 싶다, 다은님. 아버님, 운전하는데 힘 펄펄 나시겠어요. 맞죠? 아무래도 우리 다현님이 너무 야무지게 행복한 사연 보내주셔가지고요.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다현님 때문에 받는 선물이니까 받으면은 가족들한테 꼭 자랑해주세요. 8766님, 추석 당일 홈쇼핑 방송이 있어서 방송에 쓸 판넬 꾸미고 있어요. 빨리 하고 집에 가고 싶네요. 그래도 이나 누나가 있어서 버텨요. 이나 누나, 퇴근 전엔 저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먼지도 많이 마시겠어요. 집에 들어가서 빨리 싹 씻고 눕는 시간이 어여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랑 퇴근 시간이 맞거나 저보다 이르시면은 최고죠. 0198님께서 아이들과 아침 8시 반에 놀이동산 왔는데 이제 퇴장합니다. 와, 추석 전야제 제대로 보냈네요. 세상에, 12시간을? 젊은 부모님인가 보다. 안 그러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야, 아이들도 이제 집에 갈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와, 잊지 못할 하루가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어때요? 오늘 같은 때에 요새 놀이동산 인구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694님, 고향 가려고 경부 고속도로 위에 있어요. 분명 고속도로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시속 30km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도 짧은 연휴라 더 최악의 교통 상황 각오했는데 바퀴가 굴러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지금 도로 위에서 천천히 이동하시는 모든 분들 내려가지고 스트레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 가는 길도 나중에 돌아오는 길도 안전 운전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자, 노래 또 듣고 입으로 올게요. 로라 피지의 Let There Be Love.

0: CCFM for you.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그런 날이 있다.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데 정작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은 날. 전화도 메시지도 모두 숙제처럼 느껴지는 날. 마침 그런 날에 우연히 주파수를 맞춘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가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다가왔다. DJ가 건네는 다정한 안부에 마음속으로 나만의 대답을 건네며 그렇게 흘러가는 2시간 동안 나는 조용하고도 안전한 연결감을 느꼈다. 꼭 만나지 않아도 반드시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같은 시간, 같은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라디오 넘어 다른 청취자들의 하루에 함께 웃고 울다 보면 나만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작은 위로가 찾아온다. 하루 종일 꾹꾹 눌러 담았던 마음도 조금씩 풀리고 말없이 누군가에게 나 오늘도 잘 지냈어 하고 안부를 전하는 기분이 든다. 그렇게 매일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오늘에게 제법 멋진 안녕을 건넨다. 그리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밤을 나누며 오래도록 깊고 다정한 친구처럼 함께할 수 있기를. 오늘도 참 아름다운 밤이다.

이예린의 그대의 우주 오늘 사연 주신 남수정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고요. 소리 없이 찾아온 이 밤의 끝에 대장부왕의 목소리가 오래 머물러 주길 오늘도 별밤을 듣는다. 오늘도 참 아름다운 밤이다. 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사연 읽으면서 별밤 얘기겠지? 아닐 수도 있나? 별밤 얘기면 좋겠다. 아닌가? 왜냐면 이게 그냥 라디오, 나에게 어떤 특별한 다른 라디오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너무 별밤 얘기였으면 좋겠어서 아닐 수도 있어라고. 제가 좀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수정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라디오와 함께 느끼는 그런 감정. 그리고 저도 딱 이걸 느끼거든요. 이렇게 만나는 사이는 아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밤으로 별로 이렇게 어디서 굳이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안녕들한가요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정승환의 우주선 들을게요.

0: 그리고 이상은의 삶은 여행 들었습니다. 박진희 님이요. 늘 야근으로 10시 가까이에 틀어서 몇분못 들었는데 추석을 핑계로 좀 일찍 퇴근했더니 음악 너무 좋아요. 해피 추석이요. 저는 물론 연휴에도 출근하지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진희 님, 내일도 생방송 하거든요. 같이 출근하는 거니까 내일도 같이 놀아요. 내일은 특히나 우리끼리 노는 날이랍니다. 물론 그 선택 게임은 안 하지만 진짜 아무 말 대잔치, 아무 사연 대잔치, 노래도 들어오는 것일 것 같이 들으면서 놀 거니까 함께 해주시죠. 1853님, 라디오의 매력은 우연함 같아요. 아이의 독감, 저의 감기 몸살, 저번 주부터 이어진 과다한 업무. 오늘은 남편 없이 혼자서 애 데리고 친정에서 저녁 먹고 돌아가는 무겁고 지치는 길인데 우연히 튼 라디오 음악에 푹 빠졌어요. 감사해요. 아, 읽으면서도 제 여기저기가 아파오는 것 같은 피곤함이 뚝뚝 묻어나는 사연입니다. 1853님, 그 와중에도 또 그래도 음악 들으면서 마음이 약간 또 말랑말랑해지신다니 진짜 너무 다행입니다. 빨리 가가지고 몸잘 추스르시고 1853님이 건강해야 아이도 잘 보살피는 거니까요. 따뜻하게 잘 하시고요. 지금 병원 그래도 연대가 있겠죠? 연휴 중에도 여는 병원들이 있으니까 너무 안 좋아진다 싶을 때는 꼭 찾아가 보시고요. 7546님,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어요. 오후 3시 반에 출발해서 이제 식사 겸 잠깐 쉬려고 휴게소 왔는데 식당이 다문 닫았네요. 물만 마시고 다시 출발합니다. 다들 명절 보내러 부지런히 움직이시나 봐요. 아, 벌써 식당이 다문 닫았어요? 연휴 때라서 그런 건가? 저는 아주 늦은 시간에만 다문 닫은 거 보고 이 시간대쯤이면 그래도 좀 열려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막 휴게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요. 안전운전 마저 잘 하시고요. 4988님, 이나님, 매해 아니 매 주말 가족 운전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아들 녀석들에게 고맙다는 수고하셨다는 말 한마디 못 들어봤네요. 근데 좀 전에 남의 집 9살 귀한 따님 사연이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발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고하노라. 오늘도 묵묵히 가족의 운전사 역할을 해내고 있는 모든 엄마 아빠에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 해드려라. 그분들은 그것만으로도 기꺼이 기뻐하시리라.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운전을 오래 하는 것에 그 힘듦을 겪어보기 전에는 그냥 오히려 그냥 멋있는 일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어릴 때는 그냥 운전하는 사람 멋있는 사람. 나도 하고 싶은 일. 신나는 일이라고까지 급기야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아마 4988이 그냥 멋있는 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고단한 일이니까요. 자녀분들 지금 혹시 차에 계시면은요. 그렇게 힘든 거였어? 아빠든 엄마 너무 고맙습니다. 꼭 인사해 주세요. 저는 금세 다시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

0: 머리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2: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수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연휴에 어디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는 분들도 챙겨드려야 합니다. 6119님, 추석이라 좋은데 고3이라 연휴에도 학교에 공부하러 가요. 날씨가 선선해져서 좋지만 곧 수능이니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고3분들 힘내십시오. 곧 끝이 옵니다. 알겠죠? 신화님은요, 학원 간 고등학생 아들 기다리며 연휴에 뭘 해먹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신승훈의 러브 플레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2026 나년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나년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씨월드 고속페리, 코롬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조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 4 시작할 거예요. 별밤 3, 4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미분당,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원,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회와 함께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의 맛.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클렌저.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공 1522588 관절 복공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공 보아공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좋은 노래는 알리고
1: 자존심과 승리는 챙기고
0: 오늘도 영업합니다.
1: 시즌 4.
0: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이원석입니다.
0: 오늘 때마침 예. 그렇게 다소곳하게 인사하신 거 참 잘하신 게 예. 오늘 우리 지금 다희님 가족분들에게 인사드려야 돼요.
2: 누구요?
0: 정다희님이라고 우리 예. 부엉인데요. 네. 추석 연휴 이동 중이에요. 대장부엉과 소장부엉을 가족에게 소개시켜주는 날이기도 해요. 제가 다 설레. 빨리 인사드리세요.
2: 안녕하십니까 정다희님 가족 여러분. 저는 소장부엉이에요. 데이브레이크의 보컬이에요.
0: 안녕하세요. 다희님 가족분들. 저는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하고 있는 김이나라고 합니다. 대장부엉이라고도 불리우지요.
2: 어디로 이동 중이실까요?
0: 함께 안전, 네. 계시는 거겠죠?
2: 안전운전. 운전하신다면 안전운전 하시고요.
0: 예.
2: 저희가 즐겁게 해드릴게요.
0: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자, 인사드렸고요.
2: 네.
0: 자, 아무튼 우리 소장부엉님.
2: 네.
0: 연휴 때 뭐 스케줄 있으십니까?
2: 연휴 때 어머님 뵈러 가야죠.
0: 어머님 뵈러 가야죠.
2: 가족 모임이 있고 성묘도 가고 해야죠.
0: 말고는 그래도 비교적 좀 덜 바쁜. 요새 내내 일정이 있으셨었는데.
2: 내일부터 연휴잖아요.
0: 네.
2: 내일 아침에 여기 또 와야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0: 아, 맞죠, 맞죠.
2: 또 와야죠.
0: 저도 밤에 옵니다.
2: 아, 그렇죠.
0: 내일 아침에 오신 김에 네. 저녁 때 잠깐 계셨다 가세요, 저녁 때까지.
2: 아니요, 아니요.
0: 잠깐인데.
2: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예? 뭐 한 8시간만 계시면 될 텐데.
2: 에이.
0: 지금 내일 우리끼리 노는 날이라 부엉이들끼리 노는 날이니까 소장 부엉이 빠지면 섭섭하죠.
2: 아, 같이 노시면 되겠어요. 북적북적하게.
0: 거리 두네요.
2: 거리를 두는 게 아니고 예. 저도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0: 아니 우리도 삶이 있어요.
2: 참.
0: 자 아무튼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자 아무튼 오늘 뭐 업데이트할 뉴스라든가 그런 거 없으면 바로 선곡 대결로 들어가 볼까요?
2: 업데이트할 뉴스요?
0: 네. 소장부엉의 근황이라든지.
2: 없어요.
0: 알겠습니다.
2: 오늘 안경을 하나 사서 샀습니다.
0: 또요? 네. 그건 근황이 아니라 거의 이쯤 되면은 그냥
2: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0: 한 달에 최소 한 개 사지 않으세요?
2: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0: 안경
2: 그런
0: 안경 솔직히 몇 개예요?
2: 안경이요?
0: 이렇게 축소하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2: 솔직히 세보진 않았어요.
0: 근데 대체 어림잡아.
2: 한 2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0: 20개가 뭡니까? 훨씬 많지.
2: 그렇게 어림짐작으로 사람을 매도하지 마시라고요.
0: 맨날 이거 새로 샀는데 어때? 라고 이 자리에 앉으실 때마다.
2: 근데 제가 안경 사는 걸 좋아하나 봐요.
0: 그런 것 같아요.
2: 아무튼 그래요. 정다희님 가족분들이 듣고 계신대요.
0: 아이고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2: 뭘 어떻게 알아요?
0: 우리 싸우지 말라고.
2: 아 듣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저희 싸우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맞긴 그냥, 하죠.
2: 그냥 삶을 얘기한다.
0: 그쵸,
2: 난 우리의 어떻게 살고 있고 안경을 샀는데
0: uh-huh.
2: 저분은 안경 사는 게 취미인 모양?
0: 그렇죠,
2: 약간 그런
0: 그렇죠.
2: 느낌이죠.
0: 예 네. 맞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의 선곡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2: 네 이나 씨와 제가 하나의 주제로 세 곡씩 준비해 오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추천곡을 틀 수 있는 건 승자뿐입니다. 패자의 마이크는 즉시 내려가면서 코너 끝 인사도 못하죠. 승패는 부엉이들을 투표에 달렸으니까 원석 이나 중에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0: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문자 투표만 받습니다.

0: 승자에게 투표한 분 중 1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겁니다. 오늘의 선곡 주제 알려주시죠.
1: 영상이나 이미지와 함께 흐르는 음악. 그래서 이 분위기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악입니다. 바로 BGM.
2: 오르락기.
0: 부드러운 오르락기와 함께 했고요.
1: 딱 맞았어요.
0: 예?
1: 네, 제가 생각했던 그 톤이 나왔어요.
0: 아, 또 오랜만에 통했군요. 네. 좋습니다. BGM, Background Music. 배경음악인데요. 영상이나 이미지 혹은 어떤 상황 뒤에 인상적으로 흐르는 음악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소장복 먼저 출발하시죠.
1: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노래는 윤상의 마지막 거짓말입니다.
0: 아, 거짓말.
1: 마지막 거짓말.
0: 제목만 들었을 때부터 가슴이 시큰한데요.
1: 그래요. 이 노래가 1998년도에 발표됐더라고요.
0: 더 이상 놀랍지 않지 않습니까? 윤상의 노래가.
1: 저는 되게 놀랐어요.
0: 그래요?
1: 이게 98년이라고?
0: 아, 뭐 다 그래요, 윤상 노래들.
1: 아, 본인이 윤상이세요?
0: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1: 왜 이렇게 아니, 뭐 본인이
0: 다 시대성이 안 느껴지죠? 예? 윤상 음악들이 뭐 세상에.
1: 아니, 그건 맞는데 본인이 이렇게 꺼드럭거릴 일인가 싶기도 하고.
0: 내가 왜 꺼드럭대지? 죄송합니다.
1: 예, 그냥 경외심을 가지시면 되는 거 아닌가.
0: 아, 그렇죠. 가끔 일체화가 돼버려가지고. 예.
1: 아무튼 저도 좀 꽤 된 노래다라고 생각하고 언제였지 검색을 해보니까 98년도더라고요.
0: 예, 예.
1: 근데 이 노래가 왜 이 BGM과 어울리냐면 가을에 이 노래를 딱 들으면서 거리를 걷잖아요. 진짜 없던 사연이 막 생깁니다. 사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막 너무 쓸쓸하고 가을에도 찬바람 불고 이러면은 비련의 주인공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0: 약간 사과하면서 시작하지 않나요, 이 노래?
1: 미안해, 정말 미안해.
0: 맞아.
1: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0: 진짜 대역죄인. 진짜 거의 목에 오라를 쓰고 걷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1: 맞아요. 그런 BGM인데 BGM처럼 느껴지는데 이 가사 박창학 씨의 작품이거든요.
0: 네.
1: 가사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비장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과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0: 네.
1: 그래서 뭔가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그쵸? 다시 만날 것처럼. 근데 뭐 넌 그때 혹시 그 이별의 순간에 직감 넌 알고 있었니?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그러면서 자기는 본인은 무거운 짐을 다 던져버리고 여행을 떠나가려고 해. 그래요. 본인이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
0: 아니, 근데 저는 이 곡의 분위기 때문에 혼자서 네. 너무 과몰입을 해서 그런지
1: 네.
0: 이게 약간 윤상이라는 화자가
1: 네.
0: 저 세상을 가 있는 느낌으로 들려요.
1: 아, 그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0: 그렇죠.
1: 아, 그렇게 해석될 수 있군요.
0: 그러니까 미안해라는 말이.
1: 내가 잘못했네.
0: 잘못하셔서 사과하세요.
1: 제가 잘못했. 제가
0: 내일 아침에 네. 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1: 아니 하지 마세요.
0: 윤상 씨한테 사과하세요.
1: 아니에요.
0: 아니 저는 그렇게 들려요.
1: 그렇게 네. 한다면 마지막 한숨 마지막 약속이 다 말이 되는군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0: 아니 근데 모르죠. 정답은 모르는데
1: 그런 내용은 솔직히 없긴 해요.
0: 없죠.
1: 가사에서.
0: 나는 뭐 이미 저 세상에 갈 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죠.
1: 아, 그렇군요.
0: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들어보시면은
1: 그러면 더더욱 너무 비련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걸요.
0: 그렇죠.
1: 네. 아무튼 이 뭔가 사운드적으로도 그렇고 윤상 씨의 그 창법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가을과 너무 잘 어울리는 이 사운드.
0: 정말 추워, 이거는 좀.
1: 오래 들어도 괜찮고 10년 지나도 괜찮고 20년 후에도 들어도 이 질감, 이 감성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0: 맞습니다.
1: 정말 철옹성 같은 노래입니다.
0: 그렇죠.
1: 네.
0: 어디 한마디 반박할 구석이 없는 노래 네. 소개였고요. 이원석 씨 첫 번째 영업곡입니다. 윤상의 마지막 거짓말.

0: 이원석 씨의 첫 번째 영업곡 윤상의 마지막 거짓말 듣고 왔습니다.
1: 사연이 생겨버리셨네요, 목소리에서.
0: 저는 도저히 지금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난 진짜 특히 그 아우트로 부분에서 예. 너무 마음에 있는 네. 네. 모든 무거운 조각들이 다 꺼내지는 느낌이라 네. 좀 힘들어요, 실제로.
1: 아, 그래요? 좀 쉬고 계세요.
0: 네, 좀 읽어주세요. 좀 생동감 있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1: 1195님께서 원석 저를 또 투표해 주셨고요. 듣자마자 사연 있는 여자가 되는 기분. 가을 타는 저에게 여행을 휙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이런 BGM이라면 이번 가을 주인공은 나야 나, 바로 나. 생동감.
0: 아, 좋아.

0: 봤어요. 다음은요.
1: 0808님은요. 원석 저를 또 뽑아주셨군요. 오늘은 무조건 원석. 첫 곡부터 저를 사로잡으셨어요라고 보여주셨습니다.
0: 이거 화학이 너무 우악스러운 거 아니에요?
1: 생동감.
0: 오케이. 다음 생동감은
1: 4206님께서요. 원석 저를 또 뽑아주셨군요. 온 가족이 모여서 송편 빚으며 같이 들어요. 일단 여론은 반반인데
0: 아직
1: 누가 승리할지.
2: 화이팅!
0: 감사합니다.
1: 아니 뭘 반반이라는 거죠?
0: 반반이라는 거는 아직
1: 송편을 반반하게 빚고 계신 거예요?
0: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근데 아직 노래를 제 걸 듣지 않았는데
1: 왜 그게 왜 반반인가요? 저도 지금 약간 뭔가 승부가 조작이 되고 있는 건가?
0: 저도 지금 좀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1: 네, 일단 저를 뽑아주신 4206님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0: 예, 예, 같이 송편 맛있게 빚으시고요.
1: 네.
0: 자, 저의 추천곡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1: 네.
0: 제가 소개해드릴 노래 바로 안녕 바다의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라. 맞습니다. 이 노래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을 만큼
1: 네.
0: 인상적인 그 부분이 이제 후렴구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거진 한 얼마 동안 20년 이 노래가 한 2000년대 초반쯤 나왔단 말입니다.
1: 아 그래요? 그렇게 네. 오래됐나?
0: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그 노래가 쓰인 예능
1: 네.
0: 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누군가 아름다운 누군가 등장할 때나 뭐 사랑에 빠진 순간을 표현할 때나
1: 네.
0: 바로 그냥 그 노래로 시작하잖아. 별빛이 내린다. 약간
1: 조롱하시는 거예요?
0: 아 조롱이라뇨 지금 열심히 약간... 저를 조롱하시는 거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르는 걸 그렇게 지적하시면은 지금 즐거운 이 명절 민족 대명절 한가위에
1: 알았으니까 곡 소개하십시오.
0: 예예예. 예, 예.
1: 본인 뭐 하는 거 건들면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를 뭘 아예 본분을 잊어요.
0: 알겠어요. 계속 해주시고요.
1: 네. 네, 뭘 해줘요?
0: 아니, 공격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안녕바다라는 팀이
1: 네.
0: 이 노래는 모두가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곡인데
1: 네.
0: 싱어게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1: 아 나오셨어요.
0: 아, 네, 그래서
1: 보컬이 나왔었겠네요.
0: 그렇죠. 네. 뭐냐면 밴드로 나올 수 없으니까 그 프로가. 네. 그래서 어떤 잊을 수 없는 노래를 가지고 있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어떤 사연을 얘기하시고 이 노래 부르는데 도입부까지만 해도 뭐 무슨 노래지 하고 듣다가 후렴에서 별빛이 내리나는데 다들 거기서
1: 네.
0: 이제 환호성을 지르고 소름이 끼쳤는데 문제는 아 거기에서 저분이 왜 여기까지 굳이 나오셨는지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어 이 밴드를 하나의 홀케이크라고 본다면
1: 예.
0: 너무 한 조각만으로 유명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두가 그 파트를 사랑하고 익숙해하지만 정작 이 노래 전곡이 어떠며 안녕바다라는 밴드는 어떤 음악을 하며에 대해서는 가끔은 이게 좀 지나치게 어떤 부분이 유명해져 버리면은 예를 들어 우리 별밤 시그널 있죠.
1: 네.
0: 그게 완곡이 있다라는 것도 가끔 어떤 분들 알면 놀래시거든요. 좀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부터는 가끔 의식적으로라도 이 노래를 전곡으로 별밤에서도 튼 적이 있고 저도 가끔 듣고는 했는데요. 안녕바다라는 밴드와 혹시 데이브레이크는 인연이 있나요?
1: 예전에 홍대에서 클럽 공연할 때 종종 오며 가며 봤었죠. 받고 뭐 그랬죠. 저랑 마팔이죠.
0: 아,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1: 근데 저는 안녕바다 공연을 예전에 그래도 종종 봤었는데
0: 네네.
1: 왜냐면 같은 클럽에서 공연을 했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0: 맞아요.
1: 락킹한 곡들도 굉장히 많고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그리고 저는 이 별빛이 내린다 후렴도 좋지만 도입부의 그 멜로디도 굉장히 독특하고 좋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도입부를 들어봤나 하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좋아서 완곡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 네.
0: 오늘 오랜만에 한번 완곡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고요. 후렴구에선 다 같이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게 누굴지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누군가는 소장부왕일 수도 있겠죠. 항상 소장부왕 등장할 때 이 노래가 자동으로 깔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1: 아.
0: 오늘 이 분들은 그렇겠죠.
1: 아, 예,
0: 예. 예. 저희 첫 번째 영업곡입니다. 누군가의 눈부신 등장에 어울리는 노래이기도 하죠. 안녕바다의 별빛.

0: 저희 첫 번째 영업곡 안녕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들었어요.
1: 이 중간중간에 그 신스 소리인가요?
0: 네.
1: 또리로리로리로리. 그게 진짜 별빛이 내리는 맞아. 걸 표현한 거잖아요.
0: 그 뭔가 교신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1: 그 굉장히 작품성이 좀 남다른 곡이긴 해요.
0: 맞아요. 네. 굉장히 웅장한 세계관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1: 네.
0: 2785님이요. 이나 방금 샤라랄라 할 때 제 눈앞에는 용복이랑 박보검이 나타났어요.
1: 용복이가 누굽니까?
0: 아, 누구냐면요.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인데 굳이 이렇게 본명을 네, 친근감 있게 누가 봐도 필릭스가 본명일 것 같은
1: 아, 예.
0: 근데 진짜 샤라랄랄라하게 생기셨어요.
1: 아, 예. 그러시겠죠.
0: 약간 얼굴 취향 약간 만화 찍고 나온 사람 좋아하는 분인가 보다. 둘 다 조금.
1: 그러네요.
0: 예.
1: 9965님은요. 이나 추석 때 외갓집 마당에 돗자리 펴고 모기장 치고 잘 때 별들이 쏟아질 것 같았던 그때가 생각나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0: 얼마 전에 저 막 별 떨어지는 거 구경하러 한참 하늘 보고 있었는데 별똥별 엄청 쏟아진 날 있었거든요.
1: 아, 그랬다면서요?
0: 네. 근데 너튜브밖에 못 봤어요, 결국엔.
1: 아, 실제로 못 보셨어요?
0: 실제로 못 봤어요. 8616님, 44세, 두 아이 엄마입니다. 결혼 전에 안녕바다 음악을 사랑해서 전국 투어도 다니고 클럽 락페 공연장 함께 다녔어요. 헉, 그립네요, 그 시간들. 와, 진짜.
1: 맞아, 맞아.
0: 제가 괜히 감사하네요.
1: 안녕바다가 그런 락페나 뭐 그런 기획 공연들 꽤 많이 등장했었어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요즘은 안... 그 정도는 아닌가? 솔직히 기억이 요즘 저랑 활동 범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0: 그럴 수 있죠.
1: 네.
0: 자, 아무튼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원석 이나 중에 한 사람 이름을 써서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4부로 돌아와서 대결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수요일 별밤 4부로 왔습니다. 영업합니다. 시즌4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와 BGM 배경음악을 주제로 선곡 대결 펼치고 있고요. 3부에서 한 곡씩 추천을 마쳤죠.
2: 예.
1: 다시 이원석 씨가 소개할 차례입니다.
2: 네. 제가 두 번째 영업할 곡은요.

0: Imagine Dragons의 Warriors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가 BGM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1: 뭐가 있죠?
0: 일단 이 노래가 굉장히 사람을 막 뜨겁게 해요, 진짜.
1: Imagine Dragons 노래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0: 특히 이 노래가 좀 심해요.
1: 심해요?
0: 네, 그래서 2014년도에 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아세요?
1: 한 번만 언급하셔야 돼요.
0: 왜요?
1: 게임 이름은.
0: 왜요?
1: 그렇대요. 방송국이 그러래요. 예, 아무튼 한 번이니까지는 용서 가능합니다.
0: 네, 리그 오브 레땡땡. 네,
1: 페이커의 그 게임.
0: 거기 월드 챔피언십의 네네. 주제가로 쓰였대요.
1: 그렇죠. 네. 거기 주제가들 클래스가 항상 엄청나거든요.
0: 그 클래스 중에 한 곡입니다. 그래서
1: 이거 가만있어 봐. 페이커 등장할 때 이 노래인가? 딴 노래였나? 아무도 큰일 났네. 페이커에 관련해서 어설픈 정보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례거든요. 그때, 너무 불경한 일인데 죄송합니다.
0: 확실하지 않은 걸 얘기를 하지 마. 확실하지 않으면
1: 확실하다며
0: 확실하지 않으면 뭘 하지 말라.
1: 죄송합니다.
0: 왜 못 들어봤어?
1: 사과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가시죠.
0: 아무튼 이 노래는 그래서 뭔가 운동을 하러 갈 때나 아니면 제가 좀 전투력을 막 끌어올려야 될 때 있죠.
1: 네.
0: BGM으로 딱 쓰면은 나도 모르게 전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선동적이에요. 예, 따라도 못 하겠어. 이분 보컬은 정말.
1: 대충이라도 따라해 주세요.
0: 못 한다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왜 제가 못 한다고 했는지 네. 뭐 고음이라서가 아니고 네. 그냥 그 몸이어야지 나올 수 있는 소리 같아요. 정말로 정말 이분이 만약에 뭐 예전에 중세 시대나 태어났으면 진짜 장군감.
1: 그렇군요.
0: 실제로 공연할 때 막 이만한 막 지응을 치기도 하고 어마어마합니다. 막 북 치고 장구 치고
1: 깃발 큰 거 막 네. 날리고
0: 막 정말 우통 깐다 그러잖아요.
1: 오늘 굉장히 좀
0: 아니 그런 속된 말로 그런
1: 가족들
0: 상탈하고 네, 정말
1: 탈이하고
0: 다리도 엄청 길고 몸이 엄청 좋아요 실제로.
1: 그렇군요. 정말 오늘 열심히 하시나 봐요.
0: 네, 그래서 Imagine Dragons Warriors 그 자체예요 정말. 공연 그 영상을 보면 한번 들어보시면 근데 실제로 BGM을 많이 쓰였어요.
1: 네.
0: 뭐 영화나 뭐 어디 예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누구지 뭐 거대한 기운이 있는 사람 등장할 때 이 노래가 자주 쓰였어요.
1: 페이커는 딴 노래다. 레전드 네버 다이.
0: 계속 그 생각하고 계셨어요? 제 얘기는 안 듣고 계셨던 거예요?
1: 대상역으로 머리가 사로잡혀 버려가지고
0: 얘기를 안 하셨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1: 죄송해요. 아니 근데 그거 되게 멋있는데 약간 헌정곡 느낌 아무튼 이매진 드래곤스 네. 음악들은 진짜 아드레날린 끌어올릴 때.
0: 네, 정말 한번 들어보시면 연휴에 약간 좀 나른하다 싶을 때, 청소하기 시작할 때도 좋고.
1: 그리고 이거 들을 때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갑자기 악셀 밟고 싶어질 수 있는데 자중하셔야 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데이브레이크는 약간 이런 풍에 네. 막 전투적인 곡 하나
0: 네.
1: 하실 생각 없나요?
0: 하고 싶죠. 하실 생각 있습니다.
1: 그래요?
0: 할 생각 있는데. 네. 이게 보통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뭐 저 혼자 된다는 게 돼서 맞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네. 전 파트가 그냥
1: 다
0: 진짜 그냥 끌어올려야 돼요.
1: 일단 네? 다들 PT부터 끊어주셨으면 좋겠고요.
0: 예.
1: 그렇죠, 그렇죠. 이 두터운 팔을 가지고 연주를 해야 되니까
0: 예.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이원석 씨 두 번째 영업곡 Imagine Dragons의 Warriors 듣고 올게요.

0: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아 좋죠. 저는 좋아합니다.
0: 2620님 문자.
1: 원성 굉장히 비장한 BGM이네요. 다덤벼 자신감이 팍팍 올라오는 듯 그런 노래죠. 예.
0: 김라니님 운동 가기 싫어서 갈까 말까 할 때 들으면 되겠네요. 다음 달 운동 출석률 기대해봅니다. 근데 저도 이게 유산소 운동할 땐 이매진 드래곤스가 제일 강력해요.
1: 유산소요?
0: 네.
1: 유산소요?
0: 유산 그러니까 좀 러닝할 때. 아, 러닝까지는 뭐 슬로우 러닝, 조깅 정도인데 제가 심폐지구력이 약해서 금세 이게 빨리 포기가 빠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들으면서 저도 가끔 이제 보는 뭐 이제 격투기 콘텐츠 이런 그런 거에 이런 음악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걸 보면서 네. 나도 저런 훈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뛰면은 네, 네. 뭐 한 1, 2분은 더 버텨지더라고요. 어,
1: 그렇군요. 아드레날린 아무래도 분비가 될 테니까요.
0: 그럼요. 이거 네. 보세요. 김경민님의 쇠질만 하게 해줄게. 그러면 쇳가루를 뿌리는 거야. 꽃가루 대신.
1: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쇠질이랑 안 어울리는 바이브레이션을 치고.
0: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이거?
1: 쇠질! 이렇게.
0: 이원철 선배.
1: 쇠질! 구겨야죠.
0: 쇳가루.
1: 아, 그럼요.
0: 뿌리면서.
1: 네. 권용우님. 원성님, 데이브레이크에 대해 재단하지 마세요.
0: 맞아. 왜 작게 재단하죠, 데이브레이크를?
1: 이게 작은 건가요?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0: 사이즈 왜 다르죠?
1: 알았어요. 해보죠. 뭐.
0: 철길, 쇠질.
1: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될지 완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이!
0: 자. 네. 조금 전까지 굉장히 웅장해져 있는 여러분들의 가슴.
1: 네.
0: 제가 다시 조금. 옹졸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BGM이 주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1: 네.
0: 저희 두 번째 영어곡은 연주곡이고요. 네. 핑크팬더 테마곡입니다.
1: 핑크팬더?
0: 예.
1: 아, 우리가 아는 그 핑크팬더?
0: 네. 그 날씬하고 핑크 색깔.
1: 네.
0: 근데 약간 좀 뭔가 짓궂은 장난을 도모하고 있는 꼬마 아이가 네. 어딘가로 몰래 몸을 가지러 가는 것 같은 그런 장면에 어울리는 곡이고
1: 뚱뚱뚱뚱뚱 뭐 이런가요?
0: 저는 약간 소장부엉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도 있어요 이게.
1: 제가요? 저 이매진 드래곤스예요.
0: 그렇기도 한데
1: 워리어스
0: 이 음악에도 너무 찰떡인 게 약간 막 거리면서 왜 장난을 도모하고 헛잡을 꾸미고 그런 약간 뒤에서 키득키득거리며
1: 아.
0: 네, 뭔가 저에게 뭐 어떻게 공격을 해서 타격을 입힐까 하는 막 공격을 성공하고 키득거리고 있는 소장부엉의 모습과 너무 찰떡인 곡이에요.
1: 그런 캐릭터는 대장부엉하고 잘 어울리지 않나요?
0: 저는 약간 이매진 드래곤스가라고 핑크팬더 테마 이 음악 들으면요 여러분들 네. 진짜 딱 소장부엉이 제 앞에서 계속 이렇게 키득키득거리고 있는 모습 거기에 딱 깔린 음악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1: 분명히 들어볼 봤을 노래인 것 같, 노래일 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약간 좀 익살맞기도 하고요. 네. 자, 요 음악이 끝나면서 투표는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 주제가 BGM이라고요.
1: 네.
0: 원석 이나중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의 영어곡 들을게요. 헨리 만치니, The Pink Panther Theme.

0: 더 핑크 팬더 테마 저희 두 번째 영어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1: 아, 이거 너무 많이 알죠 이 노래는.
0: 3765님께서 이나 웅장이 아닌 엉절 좋아요. 진짜 왜 뭔가 왜 어떤 익살스러운 일을 도모하고 있는 느낌 딱 나지 않나요?
1: 실제로 제 기억에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핑크팬더가
0: 약간 진짜 딱 소장봉 느낌이 있는.
1: 근데 핑크팬더가 항상 대사가 없어가지고
0: 없죠.
1: 이 노래가 나오면 얘가 또 뭔가를 도모하고
0: 장난을
1: 있구나.
0: 치려고 하는구나.
1: 근데 노래만 오랜만에 들으니까 굉장히 고급진 재즈네요.
0: 맞아요. 네. 진짜 애니메이션 OST들 중에 멋있는 거 되게 많고 스누피 OST도 엄청나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런 앨범들 보면은 네. 명반입니다. 또 문자가
1: 손자연님은요 이 가지의 BGM은
0: 그렇죠.
1: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0: 딱 BGM이죠.
1: 네, 이건 진짜 BGM이네요.
0: 맞죠, 맞죠. 네. 자,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와 함께하는 영업합니다 시즌 4. 오늘은 BGM으로 선곡 대결 펼쳤습니다.
1: 네.
0: 이제 결과를 발표하고 더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의 마지막 추천곡만 방송으로 나갈 텐데요.
1: 네.
0: 결과를 확인해 주시죠.
1: 자, 오늘의 승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오늘의 승자 기분 좋게 연휴를 맞이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승자는 누굽니까? 대장부엉 승.
0: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시 저의 의도를 잘 읽어주셨군요. 6038님께서요 이나 대장부왕이 선곡한 BGM들이 저한테 익숙했어요. 일단 그 별빛이 내린다 예 샤라랄랄랄라 아직도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요 라고. 어? 이곳은 지금 이원석 씨의 심경을 BGM으로 표현한 음악인데요. 제 마지막 선곡이 바로 이런 이원석 씨 마음을 대변하는 곡으로 한번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원석 씨의 아주 악마 같은 웃음이 울려 퍼지고 있고요. 바하의 토카타와 푸가 중 D단조. 저는 바네사 메이 버전 추억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띠로리로 많이 알고 계시죠. 저를 뽑아주신 분들 중 10분께 선물 드리겠고요. 패자 이원석 씨 추천곡은 별밤 인별에 올려놓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추천곡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D단조 들으면서 오늘의 선곡 대결 마칩니다.

0: 1336 1336 1336 1336.
1: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잠시 후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가 방송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1: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23일 수요일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소장봉 다시 등장해 주시죠.
1: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봉입니다.
0: 아까 굉장히 그 빌런 웃음 지어주셔서.
1: 아, 제가요?
0: 감사합니다. 저의 띠로리에.
1: 아, 근데 그 음악이 약간 그런 웃음을 부르는데요?
0: 그래요?
1: 네.
0: 그건 보통 약간 좌절.
1: 네.
0: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이런 네. 느낌. 시련에 뭐가요? 맞섰을 때 소장부왕은 크게 웃어버리는군요.
1: 아, 그게 시련의 음악인가요?
0: 보통은 따라라 하면서 왜 신이 쉬어?
1: 아, 그래요?
0: 왜
1: 저는
0: 내가?
1: 약간 거대한 빌런이 등장했을 때
0: 예, 예, 예.
1: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0: 그렇군요.
1: 네. 왜? 아,
0: 뭐 그게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1: 네네.
0: 자, 아무튼 오늘 우리 부엉이들이랑 오늘이들한테 네. 추석 인사를 남길 수 있는 찬스예요.
1: 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0: 좋습니다. 약간 좀 틀에 박힌 듯한 멘트긴 했었는데
1: 원래 이런 인사는 틀에 박히게 하는 거예요.
0: 그건 맞아. 네. 매번 언제 새마다 하겠습니까? 필요 없어.
1: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이잖아요.
0: 그건 맞습니다. 네. 여러분 별밤은 내일도 생방으로 함께 할 거니까 시간 되는 분들은 꼭 저랑 와서 같이 놀아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해리 스타일스의 뮤직 포러 스시 레스토랑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0: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충무공 이순 씨는 문과를 준비하다 20살 무렵 무과로 길을 바꿉니다. 누군가는 문과를 준비했던 그 시간을 헛되었다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읽었던 경전의 가르침은 훗날 그의 리더십의 바탕이 되었고 필사즉생, 필생즉사와 같은 감동의 메시지로 남았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정 옳은 길인지 고민되십니까? 지금 눈앞의 최선이 결국 내일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연휴의 시작인 내일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최대 10시간 반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영화 보고 밥 먹고 자다 깨고 도착을 안 하는 거죠. 말만 들어도 아득한데요. 오디세우스의 마음이 이해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긴 이동을 그냥 이 한마디로 퉁쳐버립니다. 집에 간다. 그 고생을 사소하면서도 이 네 글자면 왠지 다 납득이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떠올리는 집은 다 다를 겁니다. 장소도 풍경도 거기서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그래도 하나쯤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도착하면 조금 풀어줘도 된다는 거, 맛있는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추석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집으로 향하시나요?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곡은 악뮤의 소문의 낙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텔디 제로베이스원 김태래입니다. 짧지만 그래도 즐거운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들 어느 집으로 향하시나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집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되죠. 부자라서 그런 거면 좋겠지만 또 그게 아니라 타지에서 살게 되기도 하고 독립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집 하면 어디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지금 사는 곳? 아니면 내가 자라온 곳? 저는 그래도 돌고 돌아 많은 추억과 부모님 가족분들이 계시는 본가가 또 저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효섭님께서, 저는 오늘 퇴근하고 부모님과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 대구 고향집에 왔어요. 이번 추석 연휴 가족들과 화목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가족분들과 화목하게, 행복하게,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657님께서, 텔디 야르한 추석 보내라고. 아, 저도 이번 추석 부모님과 가족분들과 함께 야르한 추석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빈님께서, 테일티 오늘따라 더 귀여워요 라고. 오늘은 제가 또 화이트한 옷을 입고 왔는데 곧 하얘질 것 같은데요. A4용지 같이 생겼습니다. 약간. 김유정님께서, 테일티 오늘 비숑 같다. 코팅동 한번 해봐도 될까요? 코팅동. 8910님께서, 테일티 오늘 진짜 잘생겼네요. 아, 그래요? 저 오늘 조금 부었다고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또 잘생겼다고 하면 또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1546님께서, 텔하 기차 안에서 듣는 라디오 새롭네요. 지금 기차 추석 내려가고 계시군요. 안전하게 내려가시고 추석 때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연휴에 집으로 또 여행지로 피로를 싹 풀러가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여전히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일터에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도 친치는 생방송 중입니다. 저 텔디가 2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남들 쉴 때 일해야 하는 그 힘듦, 괴로움 같이 나눠드릴 테니까 사연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정해본 오늘 업데이트 일상 공유 시각은요, 바로 지금입니다. 오후 10시 땡분.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짧게 한 줄로 문자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사연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털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는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헤리즈아보에, YG 플래닛 컴퍼니, 음주엔 티맵 대리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먹었나요? 라고 하십니다. 아, 제 저녁은요, 저 아까 차돌짬뽕 먹었고요. 근데 삼겹살에 소맥에 혈당 스파이크면은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6787님께서 10시 딱 학원 끝나고 수고한 나 자신을 위해 아이스크림 하나 물고 라디오 들으면서 집 가고 있어요. 항상 다시 듣기로 들었는데 제 시간에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요. 오늘도 화이팅! 아, 아이스크림! 어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옥땡자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또 있으시면 저도 하나 추천해 주시면 저도 다음에 퇴근할 때 가면서 하나 물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원 고생했어요. 0416님께서 저는 기숙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곧 도착해서 바로 야식 시켜 먹을 거예요. 친친 들으면서 먹을 야식 추천해 주세요. 먹고 바로 잘 수 있게 족발 보쌈 세트에다가 과일 막국수까지 추가로 해서 탄산음료와 함께 짜릿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은성님께서 저는 막 씻고 나와서 머리 말리면서 한 손으로는 타자 한 손으로는 머리 말리고 있었어요. 텔디는 멀티 잘하는 편인가요? 저는 뭐 게임하면서 전화 잘 받고 게임하면서도 일 잘하는 거 보니까 멀티플레이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몰아보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 한번 꽉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노래 업데이트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신곡입니다. 로제의 듀트릭.

올리비아 로드리고, 위켄드에 이어서 이번에 로제 씨가 합류했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함께 제작한 에이미 알렌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곡으로 상처와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보여주는 곡이라고 하네요. 자, 업데이트 선물 드려야죠.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더 볼까요? 신명진님께서 저는 지금 10시에 친친 틀었다가 학원쌤한테 전화와서 받느라 잠깐 텔디의 목소리를 음수고 했어요. 안 돼. 나 못 들었을 때 재밌는 얘기한 거 아니죠? 친친은 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밌지만 아직 명진님을 위해 진짜 재밌는 부분은 아직 얘기 안 했다는 거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910님께서 저희 집 고양이 훈이랑 침대에 누워서 같이 텔디 보고 있어요. 훈이야 안녕 해주세요. 훈이 안녕. 훈이 왜 내 베개를 아, 저거 제 쿠션이에요. 훈이 옆에 있는 쿠션이 제 아기 때 얼굴이거든요. 훈이야 어때? 좀 괜찮게 생겼니? 고마워. 김유미님께서 저는 할머니가 전복이랑 새우 보내줘서 가족들이랑 야식으로 먹으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테디 해산물 좋아하시나요? 저는요, 그 전복이랑 새우 같은 경우는 새우는 일단 껍데기가 다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눈이 없어야 하고요. 전복 같은 경우에도 다 조리가 되어 있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눈이 있는 걸 안 좋아해서 그냥 손질돼 있으면 먹는데 눈이 붙어 있으면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좋아는 하지만 이제 완전체로 못 먹는다. 완전체? 뭔가 이상하다. 1187님께서 지금 방 정리하면서 라디오 보고 있어요. 방 정리는 왜 이렇게 귀찮고 하기 싫을까요? 텔디는 방 엄청 깨끗하던데 꿀팁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닐걸요? 저도 옷이 엄청 많아서 아직도 개놓고서 그 농 안에 넣지 못한 옷들이 바닥에 아직도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깨끗한지는 모르겠네요. 1639님께서 전 뒤늦게 마트 들려서 내일 전부 칠 거 장보고 방금 집 왔어요. 늦게 가니까 오히려 세일도 많이 하고 좋더라고요. 텔디도 마트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늘 좀 어렸을 때 설이나 추석에 본가 내려가면 그 농땡에 땡마루마트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본가 앞에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맨날 쇼핑하고 그리고 거기가 아버지가 계속 사시던 곳이니까 직원분들이 다 아버지 친구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놀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구역을 많이 갔냐면 저는 그 빵 사러 갔습니다. 빵. 빵도 마트 안에서 같이 팔아요. 그 마트에서 빠는 팡 그러다가 예, 네, 맞아요. 예전에 한빈이 형이 또 이 얘기하다 잘못 얘기한 적이 있었죠. 저번에 와서 저 가서 그걸 좋아합니다. 피자빵이요. 피자빵 아니면 마늘빵 이런 짠빵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2327님께서 오늘 팀장님께 다음 달까지 일하겠다고 말했더니 팀장님께서 오늘 일 끝나고 같이 저녁 먹자고 해주셔서 재밌게 즐기고 이제 집에 가는 중이에요. 퇴사한다고 말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요. 텔디, 저 이제 다음 인생의 스텝 잘할 수 있겠죠? 당연히 친친과 함께라면 다음 인생의 스텝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팀장님께서 이제 퇴사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저녁 식사까지 해주시고 그래도 되게 좋은 모습으로 일을 하셨었나 봐요.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어른이신 것 같아요. 7098님께서 내일 오후에 동네 친구랑 만나기로 해서 맛집과 가볼 만한 곳 검색 중이었어요. 텔디는 친구와의 약속에서 주로 뭘 먹으세요? 저는요 굉장히 약속을 많이 잡고 나가는 사람으로서 저는 무조건 단백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류를 먹습니다. 웬만하면 뭔가 돼지고기, 소고기 번갈아 가면서 계속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7731님께서 조카한테 시달리다가 이제야 풀려났어요. 귀엽지만 고되게 하는 에너지 가득 조카 힘드네요. 남은 추석 연휴가 걱정돼요. 저도
저도 한 9세에서 한 13세 그 사이 때 되게 그 시달리게 하는 조카였어요, 제가. 그래서 사촌 누나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사촌 누나는 항상 제가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항상 응원해 주시는데 아마 친친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나 항상 고맙고 연락 자주 못하지만 미안해요. 이번에 추석에서 봅시다. 아니, 제가 누나 핸드폰을 뺏어가서 핸드폰을 자꾸 게임하고 하니까 그때 제가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엎혀있고 그랬습니다. 2380님께서 제주 애월 앞바다 작은 보트 위에서 친한 친구 틀어놓고 낚시하고 있어요. 내일 육지 갈 때 가족들에게 제주 싱싱생선 참돔 돌돔 선물하고 싶어서 바람 부는데도 나왔어요. 신선합니다. 라디오 들으며 낚시하니까 고기가 잘 안 나오는데도 지루하지 않네요. 친한 친구가 벌써 육지가 아니라 바다까지 진출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싱싱한 생선과도 소통할 수 있는 친한 친구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면서 자, 꼭 월척하고 참돔 돌돔 꼭 가족분들께 선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다혜님께서 텔디 붕어빵은 괜찮아요? 붕어빵에도 눈 있지 않나요? 아, 그 눈이 이제 모양적인 눈보다는 진짜 그 아이가 달려있는 걸 싫어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저랑 비슷하신 분 분명 계실 거예요. 이렇게 새우도 몸통이랑 딱 분리해놓으면 드시는데 이렇게 껍데기 안 떼고 그대로 이제 생물로 있으면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못 드세요? 너무 잘 드신다고 하십니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테레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신청곡도 많이 들려드릴 거니까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미리 신청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올드 프로젝트의 One More Time, 베이비 돈 크라이의 Bitter Sweet.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블랙핑크 로제의 뉴트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휴대폰 브랜드와 함께한 콜라보레이션 신곡인데요. 레이디 가가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꿀타래 같은 꿀잼들이 실타래처럼 둥글둥글. 여기는 타래방. 오늘 뭐 하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달라지는 예측 불가 테레코어. 테레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요즘 빠져 있는 노래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전부 저한테 보내주세요. 오늘만큼은 제가 여러분의 스피커가 돼서 크게 대신 다 말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명절이니까 선물 푸짐하게 챙겨드려야겠죠?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갑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참을 수 없는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저부터 시작해볼까요? 제가 올해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빌고 싶은 소원은요, 그래도 더 좋은 노래와 그리고 우리 꿀친 분들, 제로즈분들을 위해서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싶다 정도인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꿀친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저 테일드의 추천곡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귀성길, 추석 내려가는 길 들으시라고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저의 추천곡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듣고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정말 하늘을 달리는 듯한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요. 안유리님께서 텔디 기타 치면서 하늘을 달리다 부르는 거 상상돼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기타 치면서 불러주세요. 이게 안 그래도 제가 옛날에 밴드 부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지금 살짝 불러드릴까요? 지금 살짝 불러드릴게요.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조금 리버브 넣어주시고요.

사라진대도 좋아. 이 정도. 네, 오랜만에 부르는데요. 역시 이 자리에서 노래 부르는 건 늘 떨리는 것 같습니다. 자, 테레방 오늘 문자 주제는 소원이죠. 김동현님께서 와우라고. 그 김현진님께서 레알 소름 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잘 부른지 모르겠는데. 심세영님께서 우와 선물이다. 추석 선물이에요. 텔디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곽희원님께서 봐왔으니까 약간 애매한 문제들 있잖아요. 답이 아직 안 나왔을 때. 하지만 본인을 믿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길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맞더라고요. 우이공군님께서 제 소원은 엄마표 잡채를 먹는 거예요. 1차 제안은 손 많이 간다고 거절당했는데 과연 제가 이번 추석에 엄마가 만든 따끈한 잡채를 먹을 수 있을까요? 오. 그래도 어머니께 엄마 손맛 잡채를 먹고 싶다고 하면 해주시지 않을까요? 아무리 손이 많이 가도. 저 예전에 엄마한테 뭐 먹고 싶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사다가 주신 적이 있어요. 아니 그거를 근데 처음에 말씀 안 해주시고 제가 먹고 맛있다 이거 엄마가 한 거야 해서 아니 사왔어. 그쵸.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시간이 없으면 사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정혜연님께서 텔디 저 적게 일하고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야근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아이고 제가 대신 소원 빌어드릴게요. 혜연님 우리 적게 일하고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제가 소원 빌어들었습니다. 1920님께서 텔디 제 소원은 부모님이 오래오래 건강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텔디도 부모님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꼭꼭 말씀드려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오래오래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너무너무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아, 두 분께서 아주 요즘 열심히 놀러 다니시는 것 같고 아, 저도 이제 조만간 건강검진을 처음으로 받아봐야 되는데 그때 한번 제 몸 상태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0932님께서 안녕하세요. 저 오늘 생일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소원이에요. 제가 소원인데 감히 어떻게 안 해드립니까? 와, 0932님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0932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0932님께 생일 선물로 저희가 간단하게 아랑 조각 케이크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진짜 축하드려요. 자, 여러분의 소원을 대신 말해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문자 소개된 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이어갈까요? 5584님께서 안녕하세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입니다. 신청곡 틀어준다고 하셔서 노래 신청합니다. 아이유아의 갑자기. 자려고 누웠네. 그럼 5584님께도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신청곡 아이유아의 갑자기 듣고 올게요.

졸업이수원의 친한 친구 5584님의 신청곡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김봉수님께서 저희 딸이 졸업이수원 김태래의 찐팬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본가에 와서 같이 듣고 있는데요. 같이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는데 잘생겼네요. 울 딸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네요. 어머님 어떠십니까? 상견례 프리스패스 상입니까? 남겨진 사연을 봤던 프리패스인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테레방은 테일디라는 스피커를 크게 켜두고 여러분의 수원 대리낭독 해드리고 신청곡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4977님께서 이곳에는 처음 문자하는 것 같아요. 분가를 준비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혼자서도 잘 사는 게 언제나 이 엄마의 소원입니다. 아들을 위해 신청합니다. 할로로의 입춘. 아들이 입춘에 태어났거든요. DJ 목소리가 차분하고 좋네요. 감사드립니다. 4690님께서 추석 덕분에 일과 학업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던 집에 와서 너무 행복해요. 어머니랑 라디오 듣고 있는데 좋아하는 노래인 소수빈의 머물러줘 듣고 싶습니다. 라디오 듣고 계시는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자, 그럼 우리 두 분의 신청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할로로의 입춘 그리고 소수빈의 머물러줘 들어보겠습니다.

0: 미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4977님의 신청곡 할로로의 입춘, 그리고 4690님의 신청곡 소수빈의 머물러 주어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4977님께서 입춘 신청해 주셨었는데 신청곡 감사합니다. 아들이랑 같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역시 아들을 멀리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도 아드님께서 독립하셔도 너무 잘하실 수 있을 거고 제가 파이팅 외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이제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역시 신청곡이고요. 4691님께서 텔디 제가 너무너무너무 퇴사를 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해요. 그래서 저 대신 텔디가 시원하게 팀장님 저 퇴사하겠습니다. 한번 외쳐주세요. 신청곡은 소연님의 퇴사할게요. 제가 그러면은 대신해서 퇴사를 외쳐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팀장님, 저 퇴사하겠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말아주세요. 퇴사하겠습니다. 이딴 회사 못 다녀요, 저. 죄송합니다. 퇴사, 조용하게 퇴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처럼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4691님과 지금 퇴사하고 싶지만 퇴사할 수 없는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소연의 퇴사할게요.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1: K-POP과 더 친해지는 라디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시작했습니다. 짱짱 139님께서 팀장님 아 알겠어요 라고 아 죄송합니다. 팀장님이신 분이 듣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아이고 이렇게 MG하게 퇴사하는 직원 어떠신가요? 어떠신지 소감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9031님께서 저도 퇴사를 생각 중이었는데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군요. 다들 안전퇴사하시기에 오, 저 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안전퇴사라는 말. 여러분 안전하게 퇴사하세요. 제가 아까 한 것처럼 퇴사하시면 전혀 안전하지 않은 퇴사입니다. 아시겠죠? 이미라님께서 멋진데요 텔디. 우리 원장님한테도 쌤들에게 부드럽게 말해달라고 외쳐주세요. 원장님. 쌤들한테 부드럽게 좀 말해주세요. 상처받아요. 아시겠죠?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예? 8331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저런 사위만 데리고 오래요. 텔디. 아 진짜요? 아 저 같은 사위 구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아 저를 복사해드리겠습니다. 복사기 가져오십시오. 테레방 오늘은 추석을 맞아서 테레방에 스피커를 하나 들여놨죠. 바로 텔디라는 목청 좋고 음색 좋은 스피커인데요. 한번 성능 점검 해보실래요? 오늘의 문자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소원을 말해봐. 자, 추석마다 보름달이 뜨잖아요. 올해 추석 보름달은 이번 주 금요일

서울 기준 오후 5시 34분에 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게 뜨는 시각은 오후 11시 31분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서 오늘 생각해둔 소원, 달을 보면서도 직접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볼까요? 720님께서 제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인데요. 바로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는 게 소원입니다. 아직 20대지만 해가 지날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지더라고요.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친구들과 놀이터에 모여노는 게 즐거웠던 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아이고. 근데 저도 가끔 친구들이랑 만나면 이렇게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로 돌아갈 거야 하면 다들 초등학생이라고 하고, 저 역시도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는 사실 진짜 막연하게 친구들이랑 놀고 제 동심 찾아서 놀았던 게 다였기 때문에 그때가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좋은 기억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대로 내가 해야 할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숙제를 즐기면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함께 파이팅 합시다. 9031님께서 저는 오늘 신규 직원 교육해주고 집 와서 편안하게 누워서 테일디의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역시 남 가르쳐주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쉽게 누굴 가르치는 게 소원인데 테일디는 남을 가르쳐줄 때 어떠신가요? 저도 뭔가를 많이 가르쳐주거나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 근데 진짜 쉽지 않지만,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 전에 그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설명을 해줬을 때 너의 모습, 너가 이걸 했을 때 너의 모습을 먼저 시뮬레이션을 시켜준 다음에 그걸 설명해 줘야 빨리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보드게임처럼, 보드게임이 뭔지 모르는데 그냥 냅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하는 거 봐 하고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의 목적은 이거다를 설명해 주고 천천히 설명을 해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꿀팁이었고요. 강이나님께서 저의 소원은 지름신과 이별하는 거예요. 소원을 빌면서 신을 찾지만 정작 찾아오는 신은 지름신뿐이더라고요. 텅 빈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아, 또 이게 도파민이 참 쉽지 않죠. 저 역시도 도파민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그 도파민을 채울 수 있는 곳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운동을 하는 거죠. 저희 함께 내달리면서 머릿속을 음악 들으면서 달리다 보면 머릿속을 비울 수 있을 겁니다. 1582님께서 소원이요? 용돈 짱 많이 받아보고 싶어요. 텔디 용돈 주세요. 저요? 저는 지금 텅장입니다. 저도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친척분들께 선물하느라고 텅장이 되었고요. 아, 저도 딱 언제였지? 딱 한 8년 전, 7년 전만 해도 저도 용돈을 잘 받았었는데 사촌동생과 얼마 받았는지 내기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데뷔하기 전에만 안 그랬는데 지금 데뷔하고 이렇게 활동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친가 외가 다 갔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삼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아카짱들이 있었습니다. 아기들이 진짜 제 얼굴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테레 삼촌이 되어 있는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신청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8976님께서 호우, 해외여행 가는 게 소원이에요. 서울도 괜찮고 제주도도 괜찮아요. 아, 그리고 저는 부산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빼보이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제로베이스번의 친한 친구 8976님의 신청곡 볼빨간사춘기의 여행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2347님께서 테일디 부산 사투리 싫어해요. 부산 사람인데 라디오 듣다가 너무 놀라서 문자 보내요. 진짜 웃기다. 이게 부산 사투리는 아니었는데 사실 아마 현지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부산 분들이 보시면 되게 웃길 것 같긴 해요.

이정현님께서 좀 마 확 이거 세 개만 잘해도 부산 사투리 상당히 발전 가능함. 마 알겠다. 마 알겠습니다. 확 알겠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오늘 테레방은 여러분의 소원으로 채워보고 있죠. 3184님께서 텔디 저의 소원은 내년 봄까지 10kg 정도 감량하는 거예요. 지금도 운동도 먹는 것도 조절하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건강해지고 싶어요. 10kg 빼면은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 좀 건강하게 잘 먹으면서 운동 열심히 하면서 빼시길 바라겠습니다. 8976님께서 아까 여행 가고 싶다는 부산 친구인데요. 혹 사투리 잘하시는 디유? 쪼까 연습하면 잘하실 듯 요잉? 저 이거 입에 안 붙네요, 잘. 마, 알겠다. 마, 5학년이라 했지. 알겠다. 엄마 말 잘 들으세요. 이은재님께서 제 소원은 저를 이기는 겁니다. 매일매일 귀찮음과 하기 싫음을 이기지 못하고 저 자신에게 집니다. 텔디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아, 저는 귀찮음과 하기 싫음에 잘 안 지는데 진짜 힘들다 싶으면 나를 위해서 한 번쯤 져주는 것도 내 정신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님께서 텔디와 꿀친들 건강과 내년에 있는 큰 시험까지 겁없이 당당하게 준비해서 만족하는 결과 얻는 거예요. 내년에 큰 시험이 있으시구나. 이번에 소원 진짜 깊게 비시고 내년에는 큰 시험 좋은 결과 받으셔서 만족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님께서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되게 많네요. 꿀친 되신 걸 환영합니다. 매주 월화수 많이 들어러 오세요. 저는 꿀친들이 많아지는 게 수원이에요. 아이고 지금도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 대신 이렇게 홍보해 주셔서 지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월화수 많이 많이 와주세요. 자, 여러분의 소원 읽으면서 같이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기도해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 듣고 이어갈까요? 이미라님께서 텔디 이번 9월은 정말 바쁘게 지낸 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추석 연휴가 어찌나 기다려지던지 내일부터는 여유롭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잠도 안 오고 텔디의 제로베이스원 보고 싶어서 불면증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곡 제로베이스원의 인썸니아 신청합니다. 정말 노래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로베이스원의 인썸니아 이미라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라님의 신청곡 제로베이스원의 인썸니아 듣고 왔습니다. 9월에 바쁘게 일하셨으니까 연휴 때 푹 쉬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꿀친들이 보름달에 빌고 싶은 소원 더 만나볼까요? 1152님께서 사실 저는 텔의 짱짱팬 친구가 같이 듣자고 해서 월화수 맨날 친친 챙겨 듣고 있습니다. 가로치고 세영아 듣고 있니? 가로닫고. 제 진담반 농담반 소원은 제가 응원하는 가수 세븐틴 디노가 게스트로 나오는 거예요. 꼭 나와줬으면 저도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 그리고 좋은 친구를 두고 계시네요. 친구분과 함께 즐거운 이 친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9030님께서 텔디, 제 소원은 제 친구들이 다 같이 텔디 입덕해서 함께 텔디 얘기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텔디에게 입덕할 수 있게 가장 자신 있는 거 보여주세요. 저는요, 일단은 오늘은 좀 아쉬운데 저의 이 앙큼상큼한 저의 페이스가 있고요. 일단은 제 입으로 좀 말하긴 그렇지만, 그리고 이런 늘 스윗한 보이스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노래나 그런 게 나갈지 모른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친구들도 많이 꼬셔주세요. 8940님께서 제 소원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올해 대학 막학기 다니고 있는데 취업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되네요. 특히 해외 취업 준비 중이라 타국에 가서 잘할 수 있을지도 많이 걱정되지만 그래도 제 꿈이었기에 소원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텔디도 꿈을 이룬 사람이니까 텔디의 응원을 받으면 제 소원도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와, 꿈을 이루러 타국에 가시는데 타국 가서도 늘 건강하고 내 꿈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신나게 꿈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심서연님께서 제 소원은 좋은 대학교에 가는 거예요.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테레 오빠 보면 힘이 나서 꾹 참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텔디, 저의 소원을 응원해 주세요. 아이고, 좋은 대학교 꼭 가실 거고 제가 또 옆에서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늘 저희는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은 꼭 사연 남겨주세요. 그때 꼭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쯤 돼서 노래 듣고 이어갈까요? 1170님께서 저는 복권 당첨되는 게 소원입니다. 아니면 제 앞에 지니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신청곡은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부제 지니입니다. 아, 복권 당첨되는 게 소원이시구나. 아, 저도 늘 그냥 지나가다가 현금이 있으면 구매를 하는 편인데, 그래도 재미있는 우리 삶의 요소잖아요. 그래서 가끔 기회가 되실 때 구매하셔서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70님의 복권 당첨을 기원하면서 신청곡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듣고 오겠습니다.

1170님 신청곡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듣고 왔습니다. 정혜윤님께서 이 노래 텔디 유치원생 때 나온 거 아닌가요? 아이고 그러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제가 유치원 재롱잔치 때 베이비 원 몰타임으로 재롱잔치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4360님께서 제 소원은 지금 고3인데 내년에 타지에 가서 일을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게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내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텔디 사랑해요 라고. 아이고 고3 지금 좀 많이 힘들 텐데 공부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제가 언제나 우리 고3분들의 곁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함께 곁에 있어줄 수 있는 텔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360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파이팅 외쳐드릴게요. 파이팅. 자, 이 문자를 끝으로 오늘 테레방 문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이 보름달에게 빌고 싶은 소원들 대신 크게 말해봤는데 텔디의 확성기 성능 괜찮았나요? 저 위까지 다 들렸겠죠? 지금까지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테니까 연휴 중간중간 챙겨 드시고요. 저는 노래 듣고 4부 텔레파시로 돌아올게요. 오늘 테레방 끝곡도 신청곡입니다. 8155님께서 제 소원은요, 올해 수능이 끝났을 때 제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울 때 많이 들었던 김틀의 If You 신청합니다. 아, 이 노래가 또 그렇게 좋대요. 예, 저는 모르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이번에 들어볼게요. 올해 수능 꼭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라고 저 김태래가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5님의 신청곡 김태래 If You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테레랑 귤 한입 먹고 찹쌀떡 먹고 귤 한입 먹고 찹쌀떡 먹고 유행 쫓아가 볼래? 아님 테레랑 퀴즈 풀래? 근데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하지만 퀴즈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 오직 텔레파시로 맞춰야 하는 TMI 퀴즈. 오늘 친구의 친구는 유리 친구 수자입니다. 문제 나가요. 수자는 초보운전 스티커를 3개나 붙인 초보운전자라고 하는데요. 유리를 태우고 동해바다로 여행 겸 운전 연습을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휴게소에서 두 사람은 이것을 사먹으며 우정을 맹세했다고 하는데요. 휴게소 간식의 제왕, 휴게소 간식의 지배자, 휴게소 간식의 신,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통감자, 2번 호두과자. 맛있겠네요.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5분 뽑아서 추석 전에 든든하게 차밥 주시라고 선물 주유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텔디의 텔레파시 가봐야죠. 오늘 정답 왠지 통감자일 것 같습니다. 왜냐? 아, 제가 호두과자의 아들이지만 휴게소의 지배자는 아무래도 감자 친구들이 아닐까. 회오리, 감자, 통감자 이 친구들이 휴게소에서 많이 많이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감자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텔디 따라올래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첫사랑의 럽티콘.

텔레파시에 이어서 첫사랑의 럽티콘 듣고 왔습니다.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 텔레파시 퀴즈 정답은 2번 호두과자였습니다. 아이고, 오늘 친구는 저랑 텔레파시가 아쉽게도 안 통했네요. 아, 제가 생각하는 휴게소의 근본 간식은 사실 그 핫바인데, 어묵바, 핫바 이런 빠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오늘은 좀 사고를 친 것 같네요. 네. 유진님께서 천안의 아들이 한빈아 테레가 호두과자보다 통감자가 더 좋대. 아, 통감자가 좋다는 건 아니고 제가 감자를 안 좋아해서 제가 감자를 못 먹는데, 저는 이제 저는 핫바를 좋아하고요. 감자는 저 텁텁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휴게소에서 다들 찾는 음식들이 감자류였던 거죠. 5983님께서 테레는 감자에 설탕을 뿌리나요 소금을 뿌리나요? 저는 소금파입니다. 감자튀김 영향인지 감자는 짭짤한 게 좋더라고요. 감자를 좋아하지 않지만 굳이 먹는다면 저는 설탕을 뿌려 먹을게요. 왜냐면 설탕 뿌리면 그래도 텁텁한 느낌이 좀 줄 것 같아서. 자랄이죠? 현수정님께서 테일디는 호두과자 팥파예요 아니면 배강금파예요? 저는 배강금파입니다. 와, 둘 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배강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2740님께서 텔디가 생각하는 휴게소 근본 간식은 뭔가요? 저는 아무래도 타코야키 아니면 그 어묵바에다가 머스터드랑 케찹 이렇게 S자로 꽈서 이렇게 딱 올려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저 대신 유리님 친구 수자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다섯 분 뽑아봐야죠. 6810님, 0456님, 3725님, 9631님, 1008님 축하드려요. 친친해서 선물 주유 상품권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고향까지 안전운전 하세요. 자, 텔레파시 이 시간은 누구나 퀴즈 출제자도 될 수가 있고 당첨자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 친구의 TMI 제보해주는 출제자분들께도 선물 챙겨드리니까 친친 홈페이지에 친구 TMI 퀴즈 하나씩 남겨주세요. 지금 문자로도 바로 가능합니다. 텔레파시 말머리 달고 남겨주시면 챙겨뒀다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문자 좀 더 만나볼까요? 신명진님께서 꿀친분들 감자에 설탕이랑 소금 둘 다 뿌려 먹으면 맛있어요. 텔디 확성기 꿀친분들한테 공유 부탁해요. 꿀친분들 감자에 설탕이랑 소금을 다 같이 뿌려 드시면 맛있다고 합니다. 약간 뿌링땡 느낌이려나요? 2693님께서 휴게소 근본 간식은 반건조 오징어입니다. 아이고, 제가 이게 그 약간 딱딱한 거 씹으면 턱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를 잘 안 먹는데 아무래도 반건조 오징어 맛은 있겠죠. 여러분, 반건조 오징어도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1912님께서 텔디 음식 얘기할 때마다 완전 전문가 같아요. 텔의 음식 철학 근본 있으시다. 저는 그냥 애기 입맛인 거죠. 네.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애기 입맛입니다. 8076님께서 와우, 저 망했어요. 수능이 코앞인 고3인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상대는 같은 학원을 다니는 남자애인데요. 대형 강의라서 학교랑 이름밖에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사이인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지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주쳐서 정이 든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차게 까이는 게 맞을까요? 그래도 그 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화장까지 야심차게 하고 갔는데 딱 어제만 학원에 안 왔어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긴 한데 이것 때문에 공부에도 집중이 안 돼요. 어떡하죠? 너무 절망이네요.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에 말도 못하겠어요. 정신을 어떻게 차려야 할까요? 아, 참 어려운 사연이 왔는데 세상에.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능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찬물로 정신 확 차리고 수능에 일단 몰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 애가 없어지진 않을 거니까 공부에 집중이 안 되지만 그래도 수능이 지금 너무 근처입니다. 지금 9월달이 지금 10월달인가? 9월달인데요. 죄송해요. 제가 시간 개념이 없이 살아가지고 9월달인데 아, 안 돼요. 수능이 너무 코앞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시고, 아니면 진짜 사연자분 말씀처럼 고백하고 대책에 까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까이고 빠르게 정신이 든 다음에 수능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까인 다음에 화난 마음으로 공부에 집중하면 더 공부가 잘 되지 않을까요? 이세리님께서 아기들 연애설 너무 귀엽네요. 풋풋해라. 그러니까요. 너무 귀엽고 풋풋한 연애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저는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친친 에세이 열대하러 갑니다. 샤이니의 너와 나의 거리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회사에서 명절 상여금 봉투를 받았다. 고생한 나를 위한 근사한 선물부터 머릿속에 떠올랐다. 사고 싶던 옷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괜히 마음이 부풀었다. 하지만 기분 좋은 고민도 잠시 휴대폰 은행 어플을 켜보았다가 화면 속 숫자를 보며 현실의 무게를 실감하고 말았다. 내 장바구니가 아니라 먼저 채워야 할 것들이 많았다. 부모님께 드릴 두툼한 용돈부터 훌쩍 자란 조카들의 용돈 봉투까지 담아둔 내 선물들을 하나씩 삭제하는데 조금 씁쓸했지만 가슴 한구석 묘하게 든든해졌다. 받기만 하던 명절에서 이젠 나누는 나이가 된 거니까 내 욕심을 비운 자리에 가족들의 미소를 채우는 일. 통장은 가벼워졌어도 마음은 더없이 풍성해졌다.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가는 것, 그 자체가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양손과 마음을 무겁게 채우고 고향으로 향하기 전에 올 한 해 어떻게든 잘 버텨낸 나 자신을 조용히

장들레 가족들에게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열대야는 권기현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아, 또 사연을 듣고 나니까 저랑 또 비슷한 느낌인데 추석은 또 1년에 또 한 번뿐이잖아요. 그래도 저도 주변에 이제 추석 선물을 이제 가득 보냈는데 추석은 또 이제 모두에게 또 행복과 사랑을 전하고 공유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어느덧 이제 25이 되어서 저도 용돈을 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네. 아, 우리 사연자분이랑 제가 공감하는 사연이라 마음이 좋은데요. 우리 사연자분과 저 권기현님과 저 테디 둘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사연 감사합니다. 박서진님께서 엄빠 내가 꼭 효도할게. 테디도 효도하겠습니다. 테디도 효도할게. 김유정님께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가봐요. 대단하네요. 저는 아직 제가 더 소중한데 마음이 참 소중하네요. 맞아요. 이런 시점이 약간 철 들어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챙기는 마음이 생기는 시점인 것 같아요. 유진님께서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겠지만 가끔은 나를 위한 선물도 하나 정도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제일 소중히 해야 하는 건 나 자신이니까요. 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연

0: 선생님 너무 멋있으십니다. 좋은 명절 보내세요. 맞아요. 나 자신에게도 선물해주고 주변에도 잘 베풀고 우리 즐거운 명절 보냅시다. 1912님께서 어렸을 땐 복권 당첨되면 뭐하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잔뜩 했었는데 어느새 지금은 상상으로도 먼저 나가야 할 것들과 가족에게 해줘야 할 것들부터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합니다. 우리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건가 봐요. 맞아요. 이제 우리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친한 친구에서 함께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546님께서 텅장 아니고 뚱장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우리 모두 적게 일하고 많이 벌자. 화이팅! 오늘 사연 보내주신 권기현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 선물은 누구 주지 말고 꼭 기현님 쓰세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어딘가에 남겨두고 싶은 일이 있다면 친한 친구 홈페이지 열대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문자로 열대야 말머리 달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잠시 후 FM 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2시에 만나요.

제로베이스번의 친한 친구 수요일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아, 또 이렇게 추석 연휴의 시작을 저희 친한 친구가 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희와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재밌게 돌아오는 테일리가 될 테니까요. 명절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명절 동안은 다이어트 걱정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가족들과 훈훈한 덕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4366님께서 테일디 근데 볼펜에 달려있는 거 상어인가요? 맞아요. 이건 친한 친구 작가님들께서 선물로 저에게 볼펜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볼펜으로 여기다가 수기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있을 때 적어두려고. 상어가 너무 이쁘답니다. 0377님께서 테일디 명절 잘 보내고 본가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다가 오기. 알겠습니다. 저도 본가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다가 돌아올 테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5397님께서 제 소원은 테일디가 아주 오래오래 친친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10년 뒤 추석 연휴에도 여기에서 만나요. 와우, 10년 뒤. 10년 뒤면 제가 35인데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DJ를, 아, 작가님께서 헐 어려 라고 아이고, 35도 어린 거군요 저희. 그때도 라디오 DJ로 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짧은 연휴가 끝나고 후유증으로 더 힘들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의 피로를 싹 풀어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만나요. 그럼 오늘 끝곡 카를라 브루니의 Moon River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의 황수진, 저는 DJ 김태리였습니다. 우리 내일은 더 진하게 되네요. 굿나잇.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추석 연휴 특집 매직아워 스페셜. 바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이번 추석 특집 매직아워 스페셜에서는 김신의 음반 가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5일 동안 5장의 음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최고의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그래미상을 받은 최고의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5장을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2004년 영화 가든 스테이트 사운드 트랙입니다.

0: 콜드플레이의 Don't Panic이었습니다. 영화 가든 스테이트 사운드 트랙 첫 번째 트랙이에요.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제가 하루에 한 장씩 멋진 사운드 트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르를 조금씩 바꿔서 다섯 장을 골라봤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그래서 부제를 5일장으로 지었어요. 5일 동안 장르가 다른 다섯 장을 소개한다고 해서 5일장. 네. 추석 특집 매직아워 스페셜 김신의 음반가게 5일장 이렇게 했다가 아 뭔가 5일장 억지로 만든 것 같아서 앞에서 이렇게 오프닝 멘트에서는 살짝 빼고요. 지금 한번 붙여볼게요. 5일장.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장르는 뭐 인디 음악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2004년 당시에 인디 음악, 인디록 음악 중심으로 정말 멋진 음악들이 가득한 가든 스테이트 사운드 트랙입니다. 제프 라프가 직접 주연을 맡고 연출을 했고요. 카메론 크로우의 엘리자베스 타운과 이야기의 구조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인공이 자신이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뭐 상처도 있고 상실도 있고 했던 그 고향에서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그 여인이 바로 나탈리 포트만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이게 엄청나게 흥행한 건 아니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영화에 푹 빠지게 만든 그런 유명한 작품이고요. 47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미 어워드가 2000년부터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부문을 만들어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목록을 쭉 살펴봤는데 이미 김신의 음반가게에서 소개한 음반도 꽤 되고요. 아직 제가 미처 소개하지 못한 음반들이 보여서 이제 이번에 그 중에 다섯 장을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아니, 뭐...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가든 스테이트라는 영화의 사운드 트랙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밴드는 더 신스입니다. S-H-I-N-S. 신스의 음악이 이 사운드 트랙 덕분에 아주 유명해졌거든요. 그 중에 한 곡, Caring is Creepy. 이 잭 브라프가 나중에 Wish I Was Here라는 영화를 또 만드는데 그 영화 사운드 트랙도 되게 좋아요. 그 사운드 트랙에도 역시 더 신스의 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에 대한 외국 언론의 평가는 이래요. 영화 가든 스테이트의 사운드 트랙은 마치 예전에 알던 아주 멋지면서도 동시에 다소 우울한 구석이 있는 원조 힙스터 친구가 정성껏 만든 믹스테이프 같다. 잭 브라프는 시나리오를 집필하던 시절 자신의 삶을 채운 노래들로 이 사운드 트랙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동시대의 곡을 절묘하게 선곡해내며 당시 영화를 관람한 세대의 특정 시기를 대변하는 감각적인 사운드 트랙을 탄생시켰다. 이게 2004년 영화잖아요. 그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의 어떤 감성들이 사운드 트랙에 담겨 있는 거고요. 지금의 콜드플레이를 생각하지 마시고 20년도 훨씬 전에 콜드플레이가 어떤 위치였고 어떤 감성의 밴드였는지를 생각하면 요 설명이 아마 납득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곡 이어볼게요. 영국의 듀오죠. 제로세븐의 In the Waiting Line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쉰스의 New Slang.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제로세븐의 In the Waiting Line 그리고 더 신스의 New Slang. 이 New Slang은 특히 영화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나탈리 포트만이 이런 대사를 해요. 이 노래 꼭 들어봐야 돼. 장담하는데 네 인생이 바뀔 거야. 그게 바로 New Slang입니다. 이 대사 하나로 더 신스라는 밴드가 아주 유명해진 거죠. 자, 이제 또 두 곡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호주 뮤지션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콜린 헤이의 I just don't think I'll ever get over you. 그리고 미국의 인디밴드죠. 캐리 브라더스의 블루 아이즈.

0: 추석 특집
1: 매직아워 스페셜 김신의 음반가게 5일장. 네, 5일 동안 장르가 다 다른 5장의 사운드 트랙을 소개해드리는데요. 5장 모두 그래미에서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상을 받은 음반들입니다. 오늘은 그 첫날 가든 스테이트, 2004년 영화 가든 스테이트의 사운드 트랙 들려드리고 있고요. 콜린 헤이의 I just don't think I'll ever get over you, 이어서 캐리 브라더스의 블루 아이스였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미국 언론의 평가 기억하시죠? 예전에 알던 아주 멋지지만 동시에 다소 우울한 구석이 있는 원조 힙스터 친구가 정성껏 만든 믹스테이프 같은 음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인디 뮤지션의 음악인데 약간의 우울함이 가미된 그런 음악들이 가든 스테이트 음악의 특징이고, 또 제가 그런 음악들을 좋아했어요. 제가 또 우울한 구석이 있으니까요. 자, 이제 다시 또 그런 노래 두 곡이에요.

밴드죠. 레미제로의 페어, 그리고 닉 드레이크. 또 뭐 닉 드레이크가 가장 상징적이네요. 이 아까 설명을 좀 대변하는 대표적인 뮤지션 닉 드레이크의 One of These Things First 이어 듣겠습니다.

닉 드레이크의 One of These Things First, 그 전에는 레미지로의 Fair였습니다. 자, 이번엔 세 곡을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레바니스 블론드, 시버리 코퍼레이션의 노래, 그리고 이어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Only Living Boy in New York,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Such Great Heights, 원래는 The Postal Service의 노래인데 Iron and Wine이 부른 버전으로 가든 스테이트 사운드 트랙에는 실려 있거든요. 이렇게 세 곡 이어 듣겠습니다.

추석 연휴 특집 매직아워 스페셜 김신의 음반 가게.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2004년 영화 가든 스테이트 사운드 트랙 들려드렸습니다. 47회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상을 받은 음반이었고요. 마지막 곡은 지금 흐르고 있는 Let Go 프로우 프로우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추석 특집 매직아워 스페셜 김신의 음반가게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 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널 웃게 만든 이유 나였으면 좋겠어. 난 항상 너만을 바라볼게, 약속해.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

0: 하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I가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명절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예전엔 명절 음식 만드는 법을 집안 어른들한테 물어봤다면 이제는 AI한테 묻고요. 명절 안부 문자도 내 마음을 담아 쓰기보다 AI한테 답을 구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뭐 많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그만큼 우리가 놓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마음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 추석 고향 가시는 길 또 나들이 가시는 길에는 AI가 골라준 음악 대신 평범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분들이 신청해 주신 노래와 함께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이야기와 노래는 제가 정성껏 준비해 놓겠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9월 24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이민자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새벽부터 시댁 안동에 내려갑니다. 제가 맏며느리라서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해서 아이스박스에 넣어 가는데요. 차도 많고 가는 길이 이래저래 복잡하겠지만 성묘도 하고 친척들과 인사도 하고 오려고 합니다. 힘낼 수 있게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오늘 바로 내려가시는군요. 근데 그러면 음식을 집에서 다 해가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것도 꽤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옛날 같았으면은 다 같이 모여서 명절 음식 만들고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풍경이 또 달라진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고요.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행복한 시간 꼭 보내고 오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닝에 대해서 우리 AI 얘기를 했잖아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AI DJ가 이미 어느 곳에서는 쓸 수 있단 말이죠. MBC에서는 아직은 없지만 뭐 AI가 지금 고도로 발달한 지역에서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들으실 거예요. 저는 좀 이상하긴 할 것 같은데 요즘 AI들 보면요. 뭐 쇼츠나 뭐 이런 릴스 같은 것만 봐도 감쪽 같아요. 구별이 안 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AI인지 사람인지. 아, 그래서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또 잘 전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면모를 가득 보여드릴게요. 자, 추석입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우리 빵그리분들 지금 성묘 아니면 고향에 내려가시는 중이신가요? 아니면 첫날인 만큼 좀 쉬고 계신가요? 어디서 누구와 함께 이 방송 듣고 계신지 궁금해지네요. 하지만 먼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새 아침 모닝 루틴을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목요일입니다. 평일의 발견 또 함께 해야죠. 오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 만큼 오늘 일단 출발은 쉬어가고요. 평일의 발견 코너를 확장해서 더 오랫동안 수다를 떨 수 있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Walk it, walk it.
6: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9: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계안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압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네,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오늘은 오늘 일단 출발은 하루 쉬어가고요. 또 신지 작가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추석 풍경 더 자세하게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들이 왔는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1744번님입니다. 영디, 딸이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이번 추석이 사위가 저희 집에 오는 첫 명절입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요. 사위가 외국인인데 영어로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 싶어서요. 물론 딸이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겠지만 음식은 뭘 좋아할지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을지 모든 게 걱정이네요. 추석날 온다는데 벌써 떨립니다. 걱정되죠. 뭔가 이렇게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끝까지 걱정을 놓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근데 뭐 물론 따님께서도 통역을 잘 해주시고 하실 테지만 요즘 뭐 어플 폰으로도 워낙에 또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것 좀 배우셔가지고 몇 번 하다 보면은 적응 금방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뭐 음식이나 잠자리나 이런 거는 차차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번이 첫 명절인데 앞으로 만날 날들이 또 많잖아요. 조금만 그 불안을 덜어놓으시고 네, 사위 잘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276번님. 저는 어제까지 전부치기 알바를 했어요. 3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을 서서 여러 종류의 전을 부쳤는데요. 돈베기라고 불리는 뼈를 발라낸 상어 고기를 꼬치에 끼워 전을 만들기도 하고 부추전도 굽고 정말 바빴네요. 이제 연휴 시작인데 이미 추석을 다 보낸 느낌입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사진까지 전부치는 사진 보내주셨는데 우와 진짜 많이 하셨네요. 3일 동안 10시간이면 30시간 동안 일하신 거잖아요. 아, 질릴 것 같은데요. 저는 당분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돈베기, 상어고기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이 상어고기는 어느 지역에서 먹는 거죠? 약간 포항, 울산은 고래고기죠, 그렇죠? 돈베기는 그럼 제주 쪽인가요? 아, 제가 잘 모르네요. 맛이 궁금해지는데 3276번님은 맛도 이제 더 이상 궁금해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연휴 시작이니까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또 바랄게요. 행복한 연휴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추석 특집 평일의 발견 시작해 보겠습니다.

홍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전진홍님께서 신청해주신 신청곡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심연보와 지선이 함께 불렀어요. 목욕이 좋아.

0: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시골에 살던 어린 신지에게는 이제 도시에 나가 살던 이제 삼촌, 작은 아버지, 뭐 고모들이 우리 집으로 오는 날.
1: 그렇죠.
0: 그래서 조금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도시 사람을 만나니까 그리고 아, 그래서. 선물 세트 같은 거 사오시잖아요. 네. 그 선물 세트 뭐 사오실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들떠 있었는데 대신 그 전에 이제 엄마가 청소를 시키기 때문에 집안 대청소를 항상 오빠랑 그쵸.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 엄마 도와서 여러 가지 음식 준비하는 그 맞아요. 과정에 뭐 나물 같은 거 다듬고 이런 걸 해야 돼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가사일과 설렘이 좀 섞여 있어서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1: 항상 그렇죠. 저도 명절 때 저희 집으로 모이기 때문에 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추석이니까 어릴 때 저희는 이제 친척 사촌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다 같이 송

0: 한편을 만들어보자. 만들었어요. 근데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편 같은 거는 사 먹는 게 최고다.
1: 아, 그리고 깨달았죠. 송편도 생각해보면 저희 할머니는 항상 콩을 넣은 콩송편을 많이
0: 너무
1: 하고.
0: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1: 지금 생각해보면 콩은 더 흔하고 네. 깨는 많이 넣어야 되는데 깨는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깨와 밥은 좀 적고 이래서 늘 아이들을 매 눈으로 그쵸? 약간 푸르스름한 게 보이면 전 콩이다 이렇게 피해가고 조금 갈색이 내비치면은 어 저 깬가? 밤인가? 하면서 이렇게 쏙쏙 골라 먹고 싶어했던 그런 기억도 나요.
0: 맞아요. 콩 도대체 왜 만드는 거야?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콩이 제일 쉽잖아요.
1: 맞아요.
0: 밤은 밤 까야 되죠. 맞아요. 이거 다 하나하나 깨야 되죠. 깨도 비싸죠. 결국에는 남는 건 콩이었던 거예요.
1: 근데 어른이 되면서 어렸을 때는 별 맛을 몰랐던 많은 것의 맛을 알게 됐는데 지금도 콩송편.
0: 아 불쌍한 우리 콩.
1: 지금도 깨송편, 밤송편 먹고 싶은 거 보면.
0: 아 집집마다 명절 음식들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저희 집도 아, 특별한 게 뭐가 있나 했더니 저희는 갈비도 갈비지만 LA 갈비를 올려요. 저희 식구들이 LA 갈비를 좋아하니까.
1: 도시 사람들 다르다.
0: 그런 건가요?
1: 무려 LA 갈비라니.
0: 먹기 좋은 맛있는 거를 그래서 산적 대신에 좀 올리고 그랬거든요. 작가님도 좀 명절 음식 특별하게 올리는 거 있으신가요?
1: 저는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건 그 깻잎전이었어요.
0: 깻잎전 너무 맛있죠. 맛있죠. 너무 좋아요.
1: 근데 그거 점점 드물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0: 진짜 귀해요.
1: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철없이 엄마 깻잎전 많이 해줘라고 했는데 진짜 번거로웠을 것 같고.
0: 그게 동그랑땡이랑 같은 속이잖아요.
1: 맞아요.
0: 동그랑땡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큰일이에요.
1: 맞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이제 음식을 풍성하게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고추씨도 이렇게 파내고 고추 속에 넣어서도 하고 깻잎 프로도 하고 이러는데 깻잎이 또 향과 또 이 감싸고 이불처럼 그 소를 탁 감싸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지금도 전집 가서 깻잎전 있으면 무조건 시키거든요.
0: 진짜 어디가 잘 못 봐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반가워서 좀 어린 시절에 생각도 나고 하니까 일부러 찾아먹게 된 전의 메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마 빵그레 분들도 우리 집에는 이런 전이 특별했다.
0: 꽤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집집마다.
1: 맞아요.
0: 오징어전 같은 것도 올리는 집도 있고요.
1: 맞아요. 그리고 또 입맛이 또 다르니까
0: 그쵸.
1: 저희 오빠는 동태전을 잘 먹어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연휴 첫날 지금 일찍부터 귀성길에 오른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내륙지방 곳곳으로는 가시거리 100m 안팎에 짙은 안개 낀 곳들이 많으니까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광주가 19도, 부산 20도에서 출발했고요. 한낮에는 서울 강릉 전주가 28도, 대구가 29도로 어제 낮 기온보다 1, 2도가량은 낮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에 영동지방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리고 추석 당일인 내일은 중부지방 전북, 경북 지역 중심으로 토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번 한가위 보름달 보는 건 내년을 기약해야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네, 성

0: 경에 잊혀지는 것들에 대하여까지 함께 하셨고요. 이제서야 코너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겠네요.
1: 어색해요.
0: 지금부터 김신지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하는 얘기들 잘 체크를 해 두시면 이제 추석 가족들과 같이 모이잖아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발견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어떤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보름달 맞이 달빛을 따라 걷는 산책하기.
0: 아, 그렇죠. 추석 가면 보름달이죠.
1: 맞아요. 이 생각해보면 옛사람들에게 보름달은 그저 예쁜 풍경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감상의 대상인 동시에 생활을 돕는 자연 조명 역할을 해줬던 거죠. 우리는 이제 빛공해 시달리는 현대인이라 자려고 해도 밖이 희부염하게 밝잖아요. 네. 근데 전기불이 없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밤은 지금보다 훨씬 어두웠을 거예요. 그래서 보름달이 뜨는 날이다 라는 것은 커다란 자연 조명이 어둠을 밀어내주는 날이라는 뜻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보름달이 뜬 날에 늦도록 잔치를 이어간다든지 함께 산보를 나누고 또 밀어둔 집안의 안 밖으로 수리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이런 날 밤에 하기도 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명절이고 제사를 지내고 이제 추수에 감사한다의 의미를 넘어서서 밤에 늦게까지 놀 수 있는 그런 문화였네요.
1: 예전에는 달에 차고 기울어지는 걸 보면서 보름에 만나서 뭐 하자 이렇게 약속도 잡았을 거고 마을 잔치도 보름날에 그쵸. 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0: 오늘 일이 흔치 않으니까요.
1: 맞아요.
0: 네, 이럴 때 아니면 볼 수 없는 귀한 풍경이네요.
1: 그 도심에서는 목적지를 향해서 밤에도 우리가 빨리 걸어가잖아요. 근데 간판 불빛이 워낙 많아서 이럴 경험이 없는데 도시에 계신 분들도 개천이나 공원처럼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또 밤은 이 시각보다 청각이 먼저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말없이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바람 소리, 그리고 가을에 이 풀벌레 소리. 풀벌레가 요즘 정말 목청이
0: 진짜 크죠. 저희 동네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1: 매미에 버금가는 것 같아요.
0: 네, 요즘 그래요.
1: 이렇게 뭐 제 귀에서 우는 것처럼. 그리고 밤에 새소리라든지 먼 도로의 자동차 소리라든지 또 이 청각을 통해 감각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또 가을은 소리로 먼저 만나는 계절이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 달빛 으로도 걸을 수 있구나. 이런 걸 경험해 본 지 진짜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휴에 달빛 산책하시고 후기도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또 가을에 이 달빛 산책이 제철이라서 뭐 창덕궁 달빛길, 경복궁 별빛 야행 이런 것들이 열리긴 하는데요. 애저녁에 다 마감이 됐어요.
0: 아, 여기 너무 치열해요.
1: 그렇죠?
0: 너무 힘들어요.
1: 좀 더 많이 뽑아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표 노리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뭐 그게 어렵다면 야간 개방하는 덕수궁이나 경복궁 걸어보시는 것도 좋고 혹은 우리 지역의 뭐 읍성이라든지 성곽길이라든지 또 근처에 있는 전통 건축물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찾아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0: 네. 항상 왜 이렇게 여유 없이 살지 하다가 이런 산책 한번 하면은 그냥 여유가 확 하고 생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안정감.
1: 내가 뭐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뛰어다녔나 싶어지실 거예요.
0: 네, 목적지 없는 산책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밤 산책 즐기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건강에도 확실히 좋대요. 밤에는 낮보다 기온이 내려가서 체온 상승으로 인한 심장 부담이 적고요. 또 자외선 걱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느릿느릿하게 걸으면서 다니면은 그게 참 좋다라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1: 실제로 밤에 산책하면 이 낮 동안 딱딱하게 굳어있던 온몸의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준다 그래요. 그리고 밤 사이에 혈압을 편안하게 떨어뜨려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거든요. 하루 종일 다리와 발에 쌓였던 붓기도 싹 가라앉혀주니까 뭐 약간 이렇게 치면 영양제 안 먹고 밤 산책하시는 것도
0: 최고죠. 사실 맞아요. 영양제는 현대인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긴 하지만 옛날에 영양제 없이 잘 살았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요새 숙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뭐 멜라토닌 먹고 하시는 것보다 밤 산책을 가볍게 하고 돌아오시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효과 때문에 좀 잘 주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 네, 항상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이렇게 좀 더 얘기 나누고 싶은데 하고 아쉬울 때가 많았거든요. 한번 산책을 같이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 밤 산책을.
0: 밤 산책 가볼까요?
1: 달빛 산책 한번 추천.
0: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달이 차오른다 가자 함께 할게요.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맨 처음 뜨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던 여행길을 매번 달이 차오를 때마다 포기했던 그 다짐을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0: 방금 들으신 곡 장기하와 얼굴들의 달이 차오른다 가자였습니다. 평일의 발견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 소개해 주시죠.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연휴에 산길을 걷는다면 도토리 육형제 찾아보기.
0: 독수리 오형제도 아니고 도토리 육형제. 아, 독수리 오형제 너무 옛날 사람 같죠?
1: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지금 독수리 오형제 추천한 줄 알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라고 네. 생각했는데요. 추석 연휴에 이 시골에 있는 친가나 외가에 가거나 성묘 가는 분들 우리 지난주에는 그 솔방울로 새우튀김 찾는 얘기했는데 함께 하시면 좋은 숙제입니다. 이것도 작년 이맘때 소개했던 거예요. 마을에 있는 산에 가시면 심심찮게 참나무를 보실 수 있을 건데 도토리 공부하기에 딱 좋은 시즌이거든요.
0: 그래요.
1: 이 도토리가 참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어서 네. 도토리 나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참나무 육형제가 있어요. 신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인데 여기서 열리는 열매를 다 도토리라고 부르는 거죠.
0: 아, 참나무가 그냥 한 종류가 아니고 참나무 아래 여러 이 여섯 가지 나무가 있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 이미지 검색 한번 해보시면 이파리나 열매로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진 자료, 그림 자료가 떠서요.
0: 그래요.
1: 제 가을에는 한번 그중에 한 장 다운로드 받아서 휴대폰 사진첩에 넣어 다니시면서 가을 산행하실 때 구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0: 네.
1: 이 도토리가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는 백성들의 주림배를 채워주던 양식이기도 했어요. 조선시대에는 고을의 사또가 부임하면 가장 먼저 참나무를 심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참나무가 흔해진 게 이런 이유도 있는 거죠.
0: 네.
1: 그리고 나라에서는 흉년에 대비해서 도토리를 수집해서 창고에 저장해 놓기도 했어요. 굉장히 다람쥐스러운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육형제를 구분하시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까지 구분하기 쉽지가 않아요.
0: 네.
1: 그래서 둘로 나눈다면 털모자 삼형제, 베레모 삼형제.
0: 이게 뭐죠?
1: 이 도토리가 쓰고 있는 모자 부분 있잖아요. 이 가지와 연결된 똑 떨어지는 그 부분. 그 각두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이 각두, 깍정이 부분을 관찰하면 구분할 수가 있어요. 좀 이게 야무지게 멋부린 베레모 모양의 각두를 쓴 게 신갈, 갈참, 졸참나무 열매고요. 좀 삐죽삐죽해서 좀 풍성한 털모자 느낌으로 썼다 싶은 게 상수리, 굴참, 떡갈나무 열매예요. 요 세 개 세 개 사이에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일단 각두를 보셨을 때 이건 베레모다. 이건 털모자다 정도로는 구분하시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산에 가셨을 때, 숲을 걸으실 때 도토리 바닥에서 보시면은 어떤 모자를 쓰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가 흔하게 생각하는 도토리는 그 베레모 쓴 도토리거든요.
1: 맞아요.
0: 그게 더 흔한가요?
1: 이게 아무래도 그림책 같은데 귀엽잖아요.
0: 맞네요.
1: 그려놓으면.

0: 역시 이래서 이 교육이 중요해요.
1: 맞아요. 우리 시각적으로 그리고 뭐 이모지나 이런 거 생각해도 아. 다 베레모 각도를 쓰고 있는데 아,
2: 그래서
1: 사실은 3종 3종이니까 좀 숲에서 보시면 확실히 구분이 되기도 하고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희 집 뒷산에는 상수리 나무가 많아서 거의 다 털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할머니가 항상 묵을 써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각자의 나만의 도토리를 찾아보시고 이 참나무에 얽힌 일화들도 흥미로운데요.
2: 네?
1: 상수리 나무는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을 떠나서 도토리 묵을 먹었는데 이게 원래 서민들 음식인데 피난길이니까 먹을 것이 좀 부족해져서 도토리 묵을 쑤어서 올렸다고 해요. 근데 이 일을 계기로 수라상 맨 위에 오른 도토리다. 그래서 상수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2: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도토리를 식용으로 먹는 나라가 몇 개가 또 되질 않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 아, 이게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약간 떫은 맛이 나거든요.
2: 아.
1: 나무가 이 아직 날 먹지 마 하고 동물이나 미생물로부터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일종의 천연 방어 물질인 거죠. 근데 서양에서든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이 도토리 씹어 먹어보고 옛날에 너무 떫고 배가 아프니까 아 이건 먹을 수 없는 열매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2: 먹보의 민족이죠. 뭐든 먹죠.
1: 방법을 찾아냅니다. 네. 그래 네가 떫어? 라고 한 다음에 버리지 않고 먹을 방법을 찾아내봤는데 이 탄닌 성분이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다는 걸 희한하게 또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 껍질을 까서 빻은 뒤에 며칠 동안 물을 바꿔가면서 담가두면 떫은 맛하고 독성이 물로 씻겨나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2: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여러 방법을 이제 하나하나 다 해본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2: 그러다가 물을 바꿔가면서 해보는 맞아요. 방법까지 갔군요.
1: 가끔씩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이건 누가 처음 먹을 생각을 했을까?
2: 이렇게까지?
1: 도토리도 그런 것 중에 하나. 왜냐하면 처음에 먹으면 일단 열매 상태 자체로는 하나도
2: 맛이
1: 밤하고는 아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독이 빠진 도토리 가루를 물에 타고 은근한 불에 저어가며 끓여서 푸딩 같은 도토리 묵을 만든 거죠. 코리안 푸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조상님들 대단하시고요.
2: 네.
1: 덕분에 우리가 이런 맛을 즐기게 됐으니까요.
2: 아 이렇게 해서 추석 명절을 맞아서 밤에 산책해보기, 도토리 육형제 찾아보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 가족들끼리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얘기 나누면은 그냥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 성묘 가거나 이렇게 산길 걸으실 때 새우튀김 그리고 도토리 같이 찾으면은 그냥 이게 이야기거리도 되고 왠지 같이 하는 좀 체험활동 같기도 해서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작가님 여기서 우리는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1: 네, 깻잎장 꼭 먹고 오겠습니다.
2: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2: 네, 하이 씨가 피처링한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듣고 오겠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8: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I gotta be a
8: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10: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0: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5169번님이에요. 영디, 저는 회사 보안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계속 근무가 잡혀 있어서 일하면서 보내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모처럼 다 모이는데 함께하지 못해 너무너무 미안하네요. 추석 명절에도 저처럼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가족들에게도 보고 싶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아, 정말 너무나 아쉬우실 것 같아요. 속상하시기도 하고요. 가족들 다 모이는데 나 혼자 빠지면은 더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럴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가족분들도 또 얼마나 5169번님을 보고 싶어 하실까요? 저도 이번에 계속 추석 연휴에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묘도 가지도 못하고 친척들도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끼리 또 달래는 시간 함께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도 힘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6458번님의 신청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제 이름은 조은향이라고 합니다. 모두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신청곡이 된다면 진주의 에브리바디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곡 끝곡으로 남겨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 많죠.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럴 때 차 사고 나면 너무 더 속상하고 억울하잖아요. 꼭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 새아침은 또 추석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아세요? 로 함께 하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입니다.
1: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0: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전주 씨의 마을 버스 기사님들은요, 연휴 동안 한복을 입고 버스를 운행하는 한복 데이를 진행한다고 해요. 따뜻하고 정겨운 명절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전주의 버스 기사님들처럼 일하면서 연휴를 보내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또 혼자서 보내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하시든 명절 분위기 제대로 느낄 수 있게 굿모닝 FM은 오늘 추석 특집 만들어봅니다. 우리끼리 신나게 추석 연휴의 첫날 시작해보자고요.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자리 맨 처음 뜨기 시작할 때부터

0: 장기하와 얼굴들 달이 차오른다 가자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추석 연휴 첫날이에요. 굿모닝 FM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승원님이 달이 차오르기 전 D-Day D-1 1이네요 내일 달이 차오르면 소원도 빌어보려고요. 테디는 보름달 보고 무슨 소원 빌 거예요? 내일 달 못 본대요. 아, 미안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곽재현 리포터가 얘기했잖아요. 달 못 본대요. 하지만 뭐 보인다고 생각하고 하늘 보고 소원 빌면은 글쎄요. 가족의 행복, 가족의 건강이죠. 건강. 저는 뭐 건강 안 빌어본 적이 없네요. 이 가족 안에는 이제 우리 굿모닝 FM 스태프들도 있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있고 점점 제가 더 강력하게 집중하고 강력하게 소원을 빌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의 건강을 비니까. 건강하세요 다들. 김민정님이 어릴 때는 한복 입고 친척들 만나는 게 재미가 있었는데 이젠 그런 재미가 사라진 것 같아요. 한복 안 입어도 돼. 근데 친척들 만나는 것까지도 이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명절이라는 이 의미가 좀 무색해지나 싶을 정도로 서운하게 또 모이는 문화들이 많이 또 없어지는데 또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그죠? 모이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음에도 모였던 옛날이 좀 그립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모이시는 분들 있죠 그래도 그 막 여러 가지 또 이야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모였다는 자체로 너무너무 따뜻하고 감사하다를 전제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쉽지 않은 분들 한두 분 껴있어가지고 가족들 만나면 그죠? 1703번님이 굿모닝 테디 한가위를 맞아 가족들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속초 해돋이 보러 왔어요. 기분이 좋아서 피곤하지도 않네요. 테디도 굿모닝 가족들도 행복한 연휴 되세요. 부지런도 하셔라. 속초에 가셨어요? 그래서 기운 쫙 받으셨나요? 감사합니다. 기운 또 전해주셔서. 남미양님이 새벽 5시에 출발해서 테디 방송은 집에 도착해서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경기도 광주인 거 실화인가요? 도착 시간이 계속 늘어요. 경북 상주 가는데 밀려도 3시간 걸렸었는데 예상 시간 진짜 11시 30분 도착이래요. 지금 7시 8분인데요. 6시간 30분 걸리는 게 맞나요? 유유 하셨는데 진짜예요? 지금 벌써 기성끼리 와 어쩔 수 없네요. 2시간 저랑 함께 하시죠. 예, MBC 라디오와 함께 해요. 와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그래도 뭐 도착했을 때 행복을 위해서 차분하게 가봐야죠. 나도 너무 놀랐어요 지금. 자 2시간 열심히 좋은 친구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먼저 1부는요 추석엔 모닝나이트. 추석엔 모닝나이트지. 신나는 추석 연휴의 첫날 여러분들 계획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음악 고고고. 2부는요 로테이션 퀴즈 확장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루에 원래 하나씩만 만나볼 수 있었잖아요. 로테이션 퀴즈 오늘 그냥 쫙 붙여가지고 예 릴레이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 다 받아가세요. 함께해 주시면 더욱 즐거운 시간 2부에 함께 하시죠. 그리고 3, 4부는요 믿고 듣는 감성 보컬 B1A4의 산들씨 나와주세요. 그래서 산들앤 드라이빙 뮤직 꾸며볼까 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오실걸. 귀성길 함께 들으면 좋은 노래 추천해 주신다고 해요. 신나겠죠? 그리고 이 아침에 라이브 선물도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8시부터는 특히 보이는 라디오 오픈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 그리고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로 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구문이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 키움증권, 강원특별자치도청, SK케미칼, 음주유엔 팀앱대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노무법인 폐, 군산시청,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베스트 슬립과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식 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 특별자치도

0: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7시 12분 5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테디 굿모닝.
2: 굿모닝.
3: 미니로 정은정 님이 보름달이 보고 싶으면 저는 거울을 봐요.
2: 야, 참
3: 하셨거든요.
2: 매일이 명절이네요. 매일이 명절이야.
3: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이 환한 가족들 얼굴 보면서 좀 행복하게 명절 보내봐요. 차는 벌써 많이 막히지만 그래도 귀성길 날씨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 4U 날씨와 생활입니다. 다만 오전까지 내륙지방으로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포항의 기온이 19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전주 28도, 대구 부산 29도로 어제 낮 기온보다는 1, 2도 가량이 낮겠고요. 하늘에는 구름이 많고 오늘 늦은 밤에 영동지방으로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날인 내일부터는 하늘 표정이 조금 바뀌겠는데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 호남,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 오후에는 남부지방, 제주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앞서 테디가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한가위 보름달은 구름 속에 숨어서 만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당연한 듯한.
1: 연휴 첫날 아침부터 불태울 준비 되셨나요? 소리 질러! 소리 왜 안 질러요? 집에서라도 질러! 명절이라고 얌전히 있을 수 없죠. 추석 특집으로 달려보는 추석엔 모닝 나이트. 첫 곡 스마일 버터플라이 그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추석 연휴,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러 가시는 분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는 분들, 어디론가 훌쩍 떠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 어떻게 보내실까요?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면요 추첨을 통해서 부침 열매가 사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합니다.
0: 야야 이야 이야 야 이야 이야 노래 들을게요.

추석엔 모닝 나이트. 다음 곡 베이비복스 나 어떻게 흐르고 있어요. 김민정님이 간다 모닝 나이트 오세요. 임정현님이 생방이라니 저도 출근하는데 왠지 위로되고 더 반가운데요. 하트. 쉼이 어디 있습니까? 프리랜서에 쉼이 어디 있어요?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화이팅. 최지혜님이 저는 명절의 첫날을 테디랑 보내네요. 굿모닝 FM도 함께하고 목포에서 역삼까지 이따 헬스키친도 보러 갑니다. 하트 하셨는데 너무 반갑네요. 너무 반가워. 저 라디오 끝나고 헬스키친 2회. 아 명절은 일이죠. 일해야지. 여러분 모두 화이팅. 노래 계속 들을게요. 제 마음과 같네요.

주석엔 모닝 나이트. 뭐 하실 거예요? 8379번님. 테디, 저는 강릉이에요. 우리 형제들 5집 이번에 친정에서 다 모이거든요. 만난 거 해서 먹이고 산으로 바다로 대가족끼리 다녀보려고요.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1714번님. 테디, 저는 지금 3시간째 차 안에서 이동 중이에요. 귀성길 테디랑 반반키 풀면서 힘내고 싶어요. 꼭 뽑아주세요. 하셨는데 오늘 반반키 없습니다. 오늘 없어요. 오늘 신나게 여러분들 또 운전에 집중하시라고. 왜냐면 반바퀴 풀려면 중간에 또 세워야 되잖아. 안 돼. 그 잠깐 세우는 것 때문에 30분 늘어나요. 대신 추석 특집 코너들로 꽉 채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대해주세요.

추석엔 모닝 나이트. 이 분위기를 이어서 홍경민 흔들린 우동 아니죠? 우정 흐르고 있습니다. 아, 옛날에 진짜 많이 했었는데. 3479번님 추석 전이야 아침은 전기차 충전이죠. 덕분에 1, 2분은 편히 듣겠네요 하시면서 아, 50분 동안 충전을 하셔서 네, 함께 해주시는군요. 아, 전기차를 제가 운행을 못 해봐가지고 요 어떤 느낌으로 충전하고 있는지 100% 제가 지금 뭘 멘트를 못 치겠어요. 그냥 부러울 뿐. 예, 충전 잘 하시고 천천히 여유롭게 추석 다니시길 바랍니다. 김진희님이 테디 저는 입원도 처음인데 명절에 입원을 하고 있어야 하니 뭔가 억울해요. 아프고 억울하고 심심하고 테디와 함께 모닝나이트로 모든 서러움 날려버릴 거예요 하셨는데 왜 입원했어요? 뭐 때문에? 빨리 치료하고 얼른 회차하십시오. 그리고 입원에 있을 때는 라디오만한 친구가 없어요. MC 라디오와 함께

부탁해요. 아침에 저와 함께해 주세요. 7350번님, 테디 우리 가족은 4시에 출발했는데도 아직 천안이에요. 유유. 그래도 테디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납니다 하셨어요. 새벽에 진짜 막힌다고 그랬었는데 신재 리포터가 그랬잖아요. 진짜 그랬네요. 여러분, 자 노래 아시죠? 좌우로 들렸던 의정에 흔들면서 추석엔 모닝 나이트 계속 즐겨주세요.

차에서 길게 예, 보내셔야 되는 분들, 운전하는 아빠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 분들, 샵8000번이에요. 50원, 짧은 건 50원 들고, 사진 보내면 100원, 뭐, 장문 100원인데, 인사 한번 건네줘요.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지 한번 건네주십시오. 새싹 한번 봅시다, 우리. 자, 구미선님이 차에서 굿모닝 FM 듣는데 DJ 누구냐고 물어봐서 테디라고 알려줬어요. 달리는 차 안에서 굿모닝 FM 전파 중입니다. 후후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발라드 가수 테디입니다. 자, 아침에 일한다고 좀 텐션 업되고 있어요. 원래 제 목소리는 이렇지 않습니다. 네, 조금 부끄럽네요. 첫인상이 이런 톤이라면. 하지만 추석엔 모닝 나이트! 신나게 가는 거예요. 트와이스 What is love? 끝까지 들으면서 모닝 나이트는 오늘 여기서 문 닫습니다. 하지만 뒤에도 신나게 또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일도 모닝 나이트 이어집니다. 금요일에 원래 모닝 나이트 열리는 날이잖아요. 원래대로 문 엽니다. 내일도 기대해주세요.

0: 사느라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 마트, 목포 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정보이겠죠. 교통상황 알아봅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7시에 테디가 출발해서 울산에 간다. 그럼 몇 시간 걸릴까요?
5: 저는 운전을 잘하니까 한 7시간?
6: 10시간 10분 나옵니다.
5: 난 못 가.
6: 보통 예상 시간보다 근데 더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울산 10시간은 진짜 제가 오랜만에 보거든요. 이번 명절이 앞으로 짧아서 귀성길이 정체 심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진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7시 출발 기준이고 11시 출발로 보면 2시간 정도 줄기는 하고요. 또 이후로는 계속 줄어듭니다. 아직 출발 안 하셨다면 사실 무조건 늦게 출발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경기와 충청권으로 정체가 집중이 돼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에서 남이까지 90km가 쭉 밀려 있어서 이 구간만 5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기흥 동탄 요금소에는 사고도 있고요. 지금 딱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은 국도가 나아 보이긴 하는데 국도도 용인 일대는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같은 구간은 30-40분 정도 덜 걸리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논산 쪽도 시작부터 차량터널까지 정체고 정안교 부근에 사고 있어 혼잡하고요. 북공주에서 2인 휴게소까지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매번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확장판.
1: 자연스러웠죠. 효과 좋았죠. 네. 제 입으로 한 번.
0: 연휴 첫날 아침부터 음악으로 가볍게 머리 한번 풀어볼까요?

1초만 들으시고 제목을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새싹 문자 보내달라고 하니까 8045번님, 0329번님, 590, 8045님 등등 새싹이 많이 올라와요. 3032 진짜 아파차 듣다가 아파차 타다가 듣고 보내주신 분도 꽤 많거든요. 4388번님, 2570번님 다들 환영합니다. 8777번님. 자, 이런 문제 저희가 풀고 있어요. 깜짝 놀라요. 너무 짧은데 들릴 거예요.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보내주세요. 행운의 주인공 다섯 분 저희가 뽑아서 햄버거 세트 바로 쏘겠습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민경 PD 준비됐죠? 노래 1초 들려 주세요. 들리잖아. 난 지금 알았는데. 몰라요?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1초는 아니고 한 2, 3초 들어 보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짧은 거 아니니? 근데 알 것 같아.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거의 정답을 외치고 있잖아. 아이들이 또 차에 있어요. 바로 빨리 물어보세요. 바로 반응했을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정답송 쿨하게 완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제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아니니까 누가 걸릴지 몰라요. 정답송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에스파의 노래였거든요. 듣고 올게요. I'm like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정답 공개할게요. 맞아요. 에스파의 슈퍼노바였습니다. 정답자 발표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3499번님 새싹 문자네요. 슈퍼노바 우리 딸이 잘하는 1초 듣기 퀴즈라서 자는 딸 깨웠어요. 아, 딸 덕분에 또 정답 보내주셨는데 당첨까지 되셨어요. 만세. 이상민님이 에스파 슈퍼노바

아, 나는 이따 장 보러 슈퍼감. 야. 아, 제가 좀 늦었죠. 웃어야 되는데. 아, 네. 이렇게 DJ의 역량이 이렇게 부족해요. 성민님, 슈퍼 간다고. 슈퍼 간대요.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퀴즈 바로 갑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퀴즈는요. 순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음악 믹스 퀴즈! 음악 믹스 퀴즈! 될 때까지 내가 하려고 그랬어. 민경 PD, 정신 차려요. 지금 두 개의 노래가 섞여 있는 믹스 버전의 노래를 짧게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믹스된 두 곡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두 곡의 제목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워요. 난도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한 곡이 들리면 바로 귀를 또 열어서 다른 한 곡에 집중하시면 두 곡 다 맞히실 수 있습니다. 정답을 향해 달려보시죠. 자, 정답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행운의 주인공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보내드립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민경 PD도 집중해야 돼요. 예. 잠 끼고. 자, 믹스 퀴즈 갑니다. 들려주세요. 3, 2, 1.

바로 들렸어, 바로. 오늘 그래도 오늘 명절이라서 예 난도를 좀 낮춘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한 노래 두 곡이 믹스돼서 나왔었는데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한 번 더, 예, 한 번 더 들어봅니다. 아 들려 들려 너무 들려 예. 요 두 곡 중에 한 곡 완곡을 들을 거예요. 그동안 정답 보내주십시오. 두 곡의 제목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목만 맞히면 돼요. 힌트 드리자면은 두 곡 모두 숫자가 들어가죠? 맞아요. 1, 1이 들어가. 예,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 모두 하나가 되길 바라는 우리 민경 PD의 마음이 이 선곡이 들어갔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믹스된 음악 중 한 곡, 아, 두 곡 중에 투투의 노래 들을까요? 예, 투투의 노래 듣고 올게요.

아, 명곡이야, 명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추석 특집 로테이션 퀴즈. 예, 음악 퀴즈들 쫙 가고 있는데 두 번째 음악 믹스 퀴즈 이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믹스된 두 곡의 노래 맞아요. 투투의 1과 2분의 1 그리고 보아의 넘버원이었습니다. 4669번님이 집중해서 맞춰봅니다. 소녀시대 노래는 들리는데 다른 곡은 안 들리네요. 근데 여기 걸리기는 쉽지 않아. 예. 문제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지나라죠. 야, 노래가 이렇게 잘 들리다니 너무 행복하네요. 자, 정답자 발표합니다. 4388번님 넘버원 1가 2분의 1. 아까 어떤 분이 아이 깨워서 슈퍼노바 맞히셨죠? 저는 엄마 깨웠어요. 아무튼 새싹 문자였어요. 잘했어, 잘했어. 온 가족이 함께하는 거예요, 원래 라디오. 0536번님이 정답 넘버원 1가 2분의 1. 새벽 5시부터 음식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정말? 근데 그 집 좀 부럽다. 네, 좀 고생하시겠지만 거기 모이는 가족들은 덕분에 명절이라는 명절을 제대로 진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진짜 고생하시네요. 나중에 꼭 용돈 많이 받거나 뭐 하여튼 칭찬을 많이 받거나 다 받아내세요. 알았죠? 고생했어요.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퀴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준비한 퀴즈는 고도의 추리력이 필요합니다. 빈칸을 맞춰라 퀴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떤 노래 한 부분 들려드릴 건데 가사 중에 이제 땡처리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땡처리된 부분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정확한 단어가 정답이에요.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에 행운의 주인공 5분 선정되면은 꿀스틱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저도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 주세요. 오, 그래도 나름 리듬감 맞췄는데. 예. 자려고 누웠는데 띵 띵띵. 자, 자려고 누웠다가도 생각나는 일단 그분은 아니에요. 예, 양의지 씨 아니에요. 양의지 선수 아니고 헷갈리지 마시고 원래 가사에 여기 부분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원곡 그래서 끝까지 들려드릴 거니까 이 부분 이거구나 하고 들리시면 바로 보내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IOI의 노래였죠. 완곡 듣고 올게요.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굿모닝 FM태입니다. 로테이션 퀴즈 확장판 마지막 음악 퀴즈였는데요. 빈칸을 맞춰라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땡땡땡 맞아요. 정답은 갑자기였습니다. 정답자 발표할게요. 4669님이 갑자기 나이 50 초반 배 나온 중년 남자인데 요즘 이 노래 안무 배우고 있어요. 후후후후. 어머 보여주세요. 저희한테도. 예 잘하실 것 같아. 배 나온 거 뭔 상관이에요. 뭐 배 나오면 뭐가 그렇게 맛있었는데요. 뭐가 그렇게 맛있는데요. 공유해요. 1989번님이 갑자기 추석 연휴를 우리 11개월 아기랑 굿모닝 FM 들으며 댄스 타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피 추석.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꿀스틱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1073번님이 엄마 모시고 부산 가는 길이에요. 경부는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막히네요. 전서연 퇴사할게요.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지금 약간 이제 뚫리는 구간이 좀 나오기도 시작했고 살짝 괜찮아지는데 그래도 아직 가는 길이 머네요. 여유있게 갑시다. 예. 1073번님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듣고 계시죠? 전서연 퇴사할게요. 듣고요.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K-목욕. 외국인들이 한국식 목욕에도 관심이 많다죠. 미국 예일대에서 연구를 해보니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게 포옹과 비슷한 온기를 줘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였답니다. 독일 연구팀도 우울감을 느끼는 환자가 30분간 40도의 물에 몸을 담근 후 기분이 나아졌다는 보고를 냈고, 일본 연구진은 목욕이 긴장과 불안뿐 아니라 분노와 적대감까지 완화하는 걸 알아냈답니다. 자, 원래는 설날 무렵에 많이 하지만 목욕제에게 추석 핑계로 오랜만에 어떠세요? 개운하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의

0: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지금 예, 오픈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시죠? 지금 제가 손 흔들고 있는 이 인사에 화답하시려면요. 보셔야죠. 궁금하신 분들 MBC 미니,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 4분은요. 추석 특집으로 B1A4 산들 씨와 함께합니다. 산들 앤 드라이빙 뮤직 꾸며볼 거예요. 귀성길 지금 길다고 다들 난리셨는데 요 귀성길에 듣기 좋은 노래들 우리 산들 씨가 많이 추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또 라이브 무대도 선물로 가져와 주셨어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산들행 드라이빙 뮤직 시작해 볼 거거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샘표식품 주식회사, 음주유엔 티맵대리, 코끼리베이글닷컴, IS동서, 주식회사 워킷, 브레이브 모바일, 서울우유협동조합,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1336 1336 1336 1336
8: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9: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0: 안녕하세요.
11: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10: 너무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완전 좋아요.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 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8시 4분 34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1: 네.
2: 제가 방금 소식을 들었는데요. 다른 방송사들 지금 녹음이래요.
1: 녹음이래요? 아이고 참
2: 테디 파이팅!
1: 이런 자세
2: MBC 파이팅!
1: 아, 예, 알겠습니다. 파이팅!
2: 네, 파이팅입니다. 이번 연휴 날씨 갈 때와 올 때 날씨가 확 다르겠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짙은 안개만 조심해 주시면 날씨는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부여, 보성, 파주 등 내륙지방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100m 안팎인 곳들이 많으니까 조심 운전 해주셔야겠고요.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많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대구가 29도로 오늘도 역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는 영동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리고 추석 당일인 내일은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보름달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 호남, 경북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남부, 제주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추석 연휴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B1A4 산들과 함께하는 산들앤 드라이빙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굿모닝 FM에 아주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 찾아왔네요. 비욘에이퍼의 산들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비욘에이퍼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산들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야, 이 아침에 감사합니다.
1: 아, 이거 아닙니다.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0: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0: 또 다른 라디오는 다 녹음으로 한다고 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예,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예, 테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스태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산들 씨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지금 라디오 생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1: 네네.
0: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1: 네, 아닙니다.
0: 아, 추석 연휴 첫날인데.
1: 네네네.
0: 또 푹 쉬실 수도 있는데.
1: 아이고, 아닙니다.
0: 아닙니다. 아침부터 움직여 주시네요.
1: 네네네네.
0: 역시 성실하네요.
1: 아유, 아니요, 지금 제가 네. 너무 충격적. 지금 제가 사실은 머리가 지금. 뇌가 지금 잘 안 돌아가요.
0: 안 돌아가지, 당연해요.
1: 사실 지금 제가 일어난 지 아직 한 시간이 안 지났거든요.
0: 예.
1: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디지 싶은 예. 생각이 살짝 드는데, 아, 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0: 아, 뭐, 와, 아닙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닌데.
1: 아니, 네. 지금 한 시간 전부터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저는 예. 그때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0: 아이고, 아이고.
1: 와, 진짜
0: 이해합니다,
1: 대단하십니다.
0: 이해합니다.
1: 예,
0: 아니야, 제가 오고 있는데,
1: 예.
0: 저희가 이제 산들 씨 만나려고 스튜디오를 바꿔서 이동을 했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저 생방 스튜디오에서 이쪽에 3번 스튜디오로 오는데,
1: 네네.
0: 누가 저 멀리에서
1: 네.
0: 푸시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 복도인데, 사람들 지나다니는 복도인데, 누가 푸시업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뭘 잘못했길래 아침부터 얼차리를 봤나. 했는데, 산들씨였어. 잠 깨려고.
1: 잠이 안 깨가지고.
0: 야, 대단하다, 너 대단해. 거기서 푸시업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0: 아, 저는 가끔 합니다. 예예예. 예, 예. 저기.
1: 아, 근데 몸이 너무 예. 네네. 좋아졌어.
0: 아, 근데 이거는
1: 상남자예요.
0: 이거는 형님이 어. 형님이 어느 정도 지분이 있으십니다.
1: 제가요?
0: 예.
1: 제가 뭘 지분이 있어요? 제가.
0: 왜냐면 그 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 드리니까 예, 예. 형님이 너 운동해 하시길래 어, 예, 저 운동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 얼마나 해 하시길래 그럼 뭐 한두 시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하면
1: 맞아. 아, 제가 또 망언을 했네. 아, 제가 놀리려고 망언을 해가지고
0: 그래서 더 했더니 빠지더라고요.
1: 빠지죠.
0: 예.
1: 이게 잘 먹는 사람들은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뛰고 굶고 하는 건 네. 진짜 이제 하면 안 돼.
0: 맞아요.
1: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0: 근데
1: 먹는 그, 것까지 운동이니까 먹는 사람들은 그냥 근육을 치는 거예요. 그냥.
0: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정신을 해치던데요.
1: 그럼 미안합니다. 아, 정상적인 삶은 제가 얘기한 적이 없다.
0: 아, 그렇네. 예,
1: 정상적인 삶까지는 예. 바라지 마세요.
0: 예. 아, 뭐 진짜 막 벤치프레스 하는데 어, 깔려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왜 밀고 앉아있지?
1: 잘하고 있다.
0: 야, 그래요? 아,
1: 잘하고 있다.
0: 아, 잘하고 있는 거구나. 예,
1: 팔이 떨리지 않는 벤치프레스는 알아만 못해요.
0: 아. 이게 진짜로 태희 형님이 지금 진짜 지분이 아주 큽니다. 정말로
1: 팬들 여러분 저한테 예. 지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산들 씨 몸이 지금 장난이 화가 엄청나 있어. 멋집니다. 그래서 멋져요.
0: 다행입니다.
1: 멋져 예. 진짜. 장진희 님이 와 보라의 산들님 라이브까지 8시부터 1시간은 전부치기 잠시 휴업합니다 하시면서.
0: 와.
1: 모이세요. 잠깐 모이세요.
0: 네네네. 모이세요.
1: 6944번님 반응도 읽어주시죠. 네.
0: 와 산들 오랜만이에요. 고속도로 너무 막혀서 지루했는데 산들 씨 밝은 기운 받아서 힘내볼래요 하십니다. 아. 야 지금 시간에 지금 출발하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1: 지금 시간 출발하면 난리래요.
0: 아 난리나요. 진짜 난리나요. 어떡해요 진짜로. 와. 아, 저 어떻게 해요, 진짜. 나 걱정돼서 죽겠네, 진짜로.
1: 산들 씨 부산이죠, 부산.
0: 예, 네, 부산이에요.
1: 부산. 제가 아까 7시에 저는 울산이니까 울산까지 가는데 시간이 네. 10시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산은 한 11시간 정도 걸리겠다.
0: 아이. 울산에서 부산까지 이제 한 2시간 잡아야죠. 일단은 지금.
1: 아, 그래. 예. 평소에 한 40분 걸리니까.
0: 그러니까요.
1: 아, 3배.
0: 예. 2시간? 뭐, 3시간.
1: 12시간. 그냥 반나절 가요. 근데 지금 그걸 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우리가 책임이 막중합니다.
0: 네, 맞습니다.
1: 좋은
0: 네.
1: 에너지 드려야 돼요. 밝은 에너지 드려야 됩니다.
0: 맞습니다. 예. 아우, 지금 목이 풀리는 것 같아요.
1: 산들 씨도 DJ를 하시기 때문에 확실히 에너지가 좋으시네요. 아. 책임감이 느껴져, 목소리. 아, 자, 올해 진짜 산들 씨가 열심히 네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바쁘셨고 비오네이퍼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0: 아, 맞습니다.
1: 데뷔 15주년이에요.
0: 네, 맞습니다.
1: 비오네이퍼 대단해.
0: 아, 올해 15주년 맞아서 예. 저희가 콘서트도 하고 앨범도 내고 콘서트도 하고 저희 팬클럽 생일에 맞춰서 저희 팬클럽 이름이 바나인데 바나들 생일이 7월 31일이거든요. 7월 31일에 맞춰서 디데이라는 노래도 내고 뭐
1: 최고다.
0: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바나도 진짜 행복하겠다.
0: 예예. 예.
1: 가수가 팬클럽 생긴 생일을 챙겨주는 팀은 잘 없거든요. 비오네이프 대단해요.
0: 올해 저희 진짜 기념일 다 챙긴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네, 저희 데뷔일부터 해가지고.
1: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이런 표현이랑 이런 어떤 기념일들에 대한 의미가 조금 좋아지고 깊어지잖아요.
0: 그렇죠.
1: 확실히.
0: 그쵸.
1: 예. 예전에 좀 쑥스럽고
0: 맞아.
1: 약간 민망했던 게 왜 그랬지 하면서 이제 고마움으로 좀 변하는 시기가 지난 것 같아요. 15주년. 와 비오네이프 진짜 멋지고.
0: 아 예, 감사합니다.
1: 이번 주 일요일에 2026 비오네이퍼 대만 팬 콘서트를 또 하시네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럼 또 가야 돼?
0: 네, 가야죠. 네.
1: 대단하다. 이달 초에 오사카, 도쿄 다녀오셨고.
0: 네네네네.
1: 와, 아시아 투어 중인 거네요.
0: 아, 그렇습니다. 예.
1: 반응도 괜찮죠.
0: 아,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고. 그리고, 아시아 곳곳에 계신 우리 또 바나분들을, 되게 오랜만에 또 만나뵙는 그런 자리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네, 더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너무 좋네요.
0: 네네네.
1: 개인 활동들도 솔로 활동들도 하고 있는데 산들 씨는 네네. 뮤지컬 배우로 예전부터 열심히 또 활발히 네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 그날들
0: 네네네
1: 지방 공연 이제 돌고 있으시죠?
0: 네네네 무영이로 예.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1: 아, 그날들 힘든데 진짜 힘들어요. 운동 몸 잘 써야 되고
0: 예예예. 예, 예. 아니 몸은 뭐 저는
1: 아 그렇지 몸 준비돼 있지.
0: 댄스 가수다 보니까 네.
1: 댄스 아 그렇네. 그것도 생각을 못했네요. 너무 예. 산들 씨 보컬만 생각을 했다가
0: 예예.
1: 아, 그런 댄스 가수였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솔로로 활동하는 거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제 발라드 부르시는
1: 그러니까.
0: 그런 것만 많이 아시는 분들은 제가 뮤지컬에서 몸 쓰는 거 보고 놀라세요.
1: 아, 그러겠다. 그러겠다.
0: 예. 저는 이게 일상인데 사실은
1: 15년 차 아이돌 가수인데
0: 예, 예, 예, 예.
1: 이걸 깜빡하고 있었네.
0: 구르고 뛰고 뭐 이러면 놀래셔.
1: 그만큼 솔로일 때 노래를 너무 잘해서.
0: 아유.
1: 발라드로서의 감사합니다. 모습이 있어 가지고
0: 예,
1: 그렇게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게 네. 7월에

0: 영화 늑대 유혹 OST. 예. 요걸 또
1: 네네네네네 뭐라 할까?
0: 뭐라 할까를 또 리메이크를 했어요. 네네. 아, 이 노래 제가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1: 아, 진짜요?
0: 아, 진짜예요. 아, 이거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 아, 요 락. 이게 모던하게 좋은데 하고 네. 있었는데 진짜 산들 씨 빡 나오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1: 진짜?
0: 야, 산들 씨 감 좋다.
1: 우와.
0: 아, 뺏겼다. 너무 잘했다 하면서 대박. 들었습니다. 아, 너무 잘 리메이크 하셨던데요.
1: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제가 또 워낙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했고 아 사실 뭐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락 발라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이런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0: 아 톤이 너무 잘 어울려서 아 이거 찰떡이다 생각했어요. 락 발라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락 발라드 좀 장르 좀 품으실 건가요?
1: 어 저는 근데 이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좀 락 발라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또 응답을 해드려야 돼요.
0: 그렇지 그렇지.
1: 예, 예.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또 노래를 제가 작사 작곡을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번 좀 그쪽으로 한번 써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아, 좋아. 요새 다시 예. 그 서문탁 형님이랑 네네. 손승현 씨랑 아. 전부 다 이제 락으로 이제 다시 완전히 돌아왔거든요.
1: 예. 승현 씨가 원래 락이었나요?
0: 승현 씨 저는 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현 씨가 팝인 척 하는데 저는 락이라고 생각해요.
1: 아, 그렇죠.
0: 지금 노래 들어봐요. 지금 이번에 낸 거. 아, 아, 아 미쳤어요.
1: 아.
0: 예, 또 우리 서문탁 형님 다시 또 활발히 활동하시니까.
1: 네네네네.
0: 파이팅입니다. 아, 락커로서 또 산들 씨의 모습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아, 단독 콘서트가 또 개최가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0: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 와, 언제 어디세요?
1: 네, 아, 단독 콘서트는. 예, 아유 감사합니다.
0: 폭주를 제일 긴 폭주기예요.
1: 예.
0: 아주 MC 라디오에서
1: 단독 콘서트를 10월 3일부터 4일까지 네 이틀 동안 양일간 블루스퀘어에서 합니다.
0: 좋다.
1: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뭐 예. 약간 팁 같은 거 있나요? 여기 준비한 새로운 무대랄까?
1: 어 일단은 제가 이번에 바람결이라는 제목이에요.
0: 바람결.
1: 예, 네네. 그래서 사실 산들 바람 뭐 산들 바람 숲이었거든. 예전에 처음 그 콘서트 했을 때. 때. 네, 이번 두 번째는 산들 바람 결이라고 해서 약간 조금 더 산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었고.
0: 진짜 이번 네네. 콘서트 가면 왠지 약간 락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아우 야.
0: 좋죠. 가봐야 하나?
1: 네.
0: 신혜진님이 단콘 이틀 다 갑니다. 티켓도 도착했어요. 얼른 가고 싶어요. 명창 노래 들으러 갑니다.
1: 감사합니다.
0: 마음껏 네네. 들으실 수 있겠네요.
1: 네네네.
0: 3285번님.
1: 네. 산들씨. 네. 오, 산들씨 허탕한 웃음소리 들으니까 명절 분위기 나네요.
0: 그러니까. 네. 아, 산들씨는 진짜 성격이 너무 좋아요.
1: 아닙니다.
0: 어, 허탕하고 예. 털털하고.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예. 평소에는 텐션이 어때? 평소. 친구들 만나면.
1: 평소 텐션.
0: 비슷해?
1: 비슷해요.
0: 아, 비슷해.
1: 그냥 너무 친한 친구들은 사실 남자들끼리 말 잘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냥 말 잘 안 하는 거 빼고는 다 비슷해요.
0: 그럼 텐션 낮은 건데.
1: 아, 그런가?
0: 텐션 낮은 건데.
1: 어.
0: 아. 근데 원래 약간 이 경상도 결들이 네, 네. 약간 차분한 듯 또 할 때는 하고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1: 맞습니다.
0: 방송에서는 네. 제일 이제 에너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지금 이거는 사실 좀 그 제가 이게 그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텐션이 어느 정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고향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시간에 아유,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 산들이고요. 졸려. 졸리다고 아침.
0: 정확해.
1: 그러니까요.
0: 정확해요.
1: 예,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0: 모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예, 예. 원래 내 텐션으로 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비즈니스 텐션으로 가는 거지.
1: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형님이 지금 소리를 내시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지금 저는.
0: 저는 이게 이제 텐션이 보통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비오네이프 산들씨와 산들앤 드라이빙 뮤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빙 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 특히들 리스트를 준비해 주셨는데 주제 발표해 주시죠.
1: 네. 추석에 딱 어울리는 주제죠. 귀성길에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
0: 야 지금 많은 분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 지금 순간이에요. 귀성길에 듣기 좋은 노래들 쫙 이제 소개를 해주실 건데 네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귀성길

0: 듣기 좋은 노래는 어떤 게 있는지 아.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별밤지기였어요 우리 산들 씨가.
1: 아, 그럼요.
0: 이거 네. 또 소개는 기깔나거든요.
1: 큰일났네.
0: 그대로요 그대로.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1: 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보내주신 신청곡은 4부에서 만나볼게요.
0: 아, 딱이다 딱이야. 익숙하다.
1: 이게 남아있네요.
0: 어, 익숙해. 쫙 나오네. 어, 자 우리 산들씨가 추천하는 귀성길에 듣기 좋은 노래 저희부터 갑니다. 첫 번째 곡 만나볼까요? 아 야. 결이 또 느껴지네.
1: 네네.
0: 결이 느껴져. 어떤 노래예요?
1: 이 노래는 산들의 같이 걷는 길이라는 곡인데요.
0: 좋다 좋다. 내 노래로 시작하는 거 좋다.
1: 아 너무 좋아요. 예. 예. 이게 또 제목처럼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또 가족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러 가는 길이라고 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명절의 의미랑도 잘 맞는 것 같아서
0: 딱이에요.
1: 골랐고요.
0: 어, 네.
1: 차를 타고 부산으로 또 부산 아니고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또 긴 이동 시간도 조금 더 여유롭고 기분 좋게 느껴질 것 같아서 네, 이 노래 골랐습니다.
0: 네. 사실 같이 가는 거지.
1: 이 노래는 진짜 같이 가자 하는 느낌이 들 때 되게 많이 부르고 많이 트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
0: 예. 약간 힐링송이에요 사실.
1: 맞아요.
0: 누군가가 내가 가는 길에 같이 갈래? 라고 손 내밀어주면 네네. 아 그거만큼 울컥한 게 없거든요.
1: 예. 예. 이 노래는 저는 진짜 제가 가끔 이렇게 어딘가에서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공간이 제 공간이 되는 듯한 느낌?
0: 그래
1: 예. 그래서 이번 콘서트에 부릅니다.
0: 아,
1: 예.
0: 지금
1: 이렇게 샌리스트를 얘기하면 좀 그런데
0: 샌리스트 하나 공개했어요.
1: 예, 예, 예. 같이 걷는 길은 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0: 무조건 들어가야 돼. 맞아.
1: 예. 네.
0: 부산에 몇 번 정도 내려가요?
1: 1년에? 와 거의 못 내려가요.
0: 그래요? 한 번 더?
1: 지금 요새는 거의 못 내려가죠.
0: 그렇지. 일이 많을 때 못 내려가지.
1: 예.
0: 특히 뮤지컬하면.
1: 예. 그래서 부모님께서 올라와서 이제 공연을 보러 와주시고 아니면은 뭐 가끔 올라오셔서 저희 집에서 계시다가 하시고 뭐 이렇게.
0: 맞아요.
1: 예. 그렇게라도 뵈는데 죄송하죠.
0: 아, 예. 뭐 가족들은 스케줄 맞는 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럼요. 예. 부모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산들 씨의 같이 걷는 길 우리 귀성길에 듣기 좋은 노래 첫 번째 추천곡이에요. 계속 들을게요.

0: 산들 씨와 함께합니다. 산들앤 드라이빙 뮤직, 귀성길이 듣기 좋은 노래 두 번째 추천곡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번 곡은 하이키의 여름이었다라는 곡인데요. 이게 뭐 사실 뭐 고향을 떠올리면 어릴 때 여름 뭐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 바닷가 풍경 같은 뭐 추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0: 너무 좋죠. 네.
1: 이 노래를 통해서 명절에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예전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신나는 곡이라서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은 뭐 이렇게 장황하게 쓰긴 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노래가 너무 좋아서 골랐습니다. 이거 들으면은 제가 아침에 기상송 같은 거 있잖아요.
0: 아, 맞아.
1: 저 약간 기상송이에요.
0: 진짜 맞아.
1: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0: 이게 노래도 네. 너무 좋고, 하이키 친구들도 사실 실제로 네. 만나면 에너지 너무 좋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너무 선하고, 예, 예,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예쁘고.
1: 맞아요.
0: 그래서 노래랑 찰떡인 것 같아서. 예.

0: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1: 사실 거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하이키의 그 리이나 씨, 네. 리이나 씨가 저 옛날 그 회사에 연습생이셨어요.
0: 아 진짜 연이 있었군요.
1: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를 이제 좀 이렇게 봐드리고 했었던 적이 있어서
0: 선생님이셨어 또.
1: 그 친구가 어릴 때
0: 그러니까,
1: 이제 중고등학교 때 예. 예, 그래가지고 아, 또 이게 마음이 좀 약간 막 뭉클하더라고요. 이 친구들 잘 되는
0: 아니네.
1: 예.
0: 제자네.
1: 아, 그래서 제가 또 한번 골라봤습니다.
0: 예. 또 시원하게 부르는 건가?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계속 듣겠습니다.
1: 예.

0: 어우,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 갑자기. 어, 이 노래 뭔 노래예요?
1: 네, 아, 이 노래는요. 네. 어, 아주 따끈따끈한 곡입니다. 오. 네, 9월 19일에 발매된 저희 비욘드 마태형입니다. 신우 형의 신곡이에요.
0: 어, 뭐야?
1: 네, 솔로 첫 솔로 앨범이 나왔거든요.
0: 오. 네. 어, 이런 스타일로 앨범을 냈네요.
1: 예, 와. 예. 저희 신우 형이 작사 작곡한 전곡이 신우 형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이라서. 네, 신우 형이 너무 하고 싶었던 그런 음악들을 담은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0: IBL.
1: 네, IBL이란 노래입니다.
0: 어,
1: 네.
0: 무슨 뜻일까요, IBL?
1: 뭐, 전 솔직히 잘 모릅니다.
0: 아, 이제 적어주시는데, I believe 예. we are love.
1: 예.
0: 라는 뜻이야. 줄여가지고 IBL.
1: 네네네. 그 IBL,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왜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는지. 신우 형 한번 불러주세요. 아침 예. 7시에.
0: 아, 이런 뭐 음악적인 신우... 얘기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1: 네, 안 몰라요.
0: 각자 도생이네, 여기도. 각자도 각자 잘 하다가 뭉치자.
1: 아니, 아니요. 사실, 신우 형이 노래를 많이 들려줬어요. 저희는 네. 이제 이미 앨범이 나오기 전부터 이 모든 전곡의 노래들을 다 알고 있었고, 노래를 다 들어보기는 들으면서 계속 있었는데
0: 예.
1: 이제 뭐 곡 소개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니까.
0: 아 근데 이게 진짜 가족이고 형제 예. 같은 느낌인 게 예. 원래는 이 노래가 선곡이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고.
1: 아 얘기하지 마요.
0: 아 그래 하지 마. 아 미안해요. 어, 기성길 여러분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만 예. 생각하고 선곡을 해왔다가 어, 예. 아 맞다 우리 형 하면서 선곡해 온 노래입니다. IBL.
1: 아 너무 놀랐어요. 미안합니다, 신우 씨. 미안합니다. 아 신우 씨 지금 안 일어났을 거예요.
0: 귀성길에 듣기 딱 좋네요.
1: 예, 예,
0: 가족들끼리
1: 예.
0: 듣기에 딱 좋은 끈적함.
1: 예. 예, 예.
0: 딱 좋습니다. IBL.
1: 예. 아니 근데 사실 뭐 신나는 노래 들었으면 또 이렇게 좀 끈적한 노래도 한번
0: 들어. 아 들어야지. 가족끼리는 끈적한 노래죠. 명절엔 끈적한 노래지. 저희가 이 노래 살짝 들으면서 바로 광고로 넘어갔다가 4부에 계속 이어집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나중에 좀 하나씩 위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0: 도시도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1: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9초 10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오늘 사촌동생 온 것 같아요. 약간.
4: 그죠?
5: 네, 두 분 최소사촌. 네, 아, 가족 같은 느낌.
4: 가족이에요. 가족.
5: 네. 오늘 부산과 울산 남자와 함께하는 귀성길인데요. 아직 출발 안 하셨다면 진짜 최대한 늦게 출발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어쩔 수 없이 또 안성 일대에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양고속도로는 매송에서 서해대교 사이, 또 동서천에서 동군산 사이 정체 두드러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굿모닝 FM 태입니다. 예, 굿모닝 FM 추석 연휴 4부 시작했는데 4부 시작은 거의 뭐 헬스장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이산화탄소로 가득 찼거든요. 추석 특집으로 비오네이퍼 산들 씨와 함께하는데 자 이제 산들 씨가 노래방 반주로 또 명절엔 또 노래방 반주로 해야 이게 맛이거든. 예. 라이브를 준비하는데 잠 깨려고 지금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1: 지금 제가 잠깐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0: 뭐하니 너 지금. 라이브 준비를 해주시고 있었습니다. 네.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을까요?
1: 근데 노래 제목이요. 지금 예. 제가 하는 행동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0: 뭔데요? 뭔데?
1: 저는 그냥 제가 아침이라서 아침 바이브 그대로 부를 수 있는 노래일 거라고 생각하고 제 노래를 선곡을 했거든요.
0: 아 산들 씨 노래.
1: 예예. 예. 제 노래 중에 게으른 나라라는 노래가 있나요? 그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
0: 하나도 안 게으르네.
1: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부지런하게.

0: 그렇습니다. 라이브로 노래방 반주로 갑니다. 산들 씨의 게으른 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1: 게으른 내가 너무 싫다. 부지런
2: 왜 웃으세요?

0: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어떤 분의 신청곡인지 산들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김소용님께서 저 오늘 생일인데 하루 종일 명절 음식 만들고 있어요. 아빠 큰딸은 오늘 생일이라고요. 아, 나 진짜 나 자신에게 모카 케이크 한 조각 선물해주고 싶네요. 신승훈의 엄마야 신청합니다.
0: 아, 생일인데 명절.
1: 아,
0: 그럼 이건 뭐, 네. 온 가족이 다 알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어.
1: 그죠.
0: 네. 모를 수가 없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챙겨주실 건데 네. 일단 아침에는 예, 딸 역할로만 지금 네.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계시네요.
1: 명절 음식 만드시면서 그래도 좀 열심히 좀 빼 먹으시면은
0: 아, 먹어서 만들면서 좀 먹으라고?
1: 네, 먹고 아, 너 자꾸 먹으면서 이렇게 자꾸 먹어 이렇게 하시면은 아, 나 오늘 생일이라고.
0: 아, 네. 근데 만드는 사람이 뭘 먹는 건 아무도 터치 못하지.
1: 그렇긴 해요.
0: 아, 그걸 네, 누가 뭐라고?
1: 네, 맞아요.
0: 일단은 오후나 저녁에 꼭 챙겨줄 거예요.
1: 맞아요.
0: 알고 계시죠, 소영님? 예, 생일 축하해요.
1: 생일 축하해요.
0: 신승훈 엄마야 계속 들을게요.

0: 자, 또 대박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신청곡은 네. 사이즈가 크네요.
1: 그러네요.
0: 사이즈가 커. 어떤 분이 신청곡인지 소개해
1: 예.
0: 주시죠.
1: 예, 박대성님께서 귀성길에 어울리는 노래 이문세 붉은 노을 신청합니다. 차 안에 노래 크게 틀어놓고 가족들과 함께 따라 부르며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어요 라고 아, 하셨습니다.
0: 이런 노래가 귀성길에 좋긴 해.
1: 예.
0: 온 가족이 그냥
1: 그러면 지금 차 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야, 뭔지 알죠?
0: 목 트였네. 목 트였어 지금 노래하고 목 트였어. 아, 예, 예, 예. 이문세 선생님 예, 선배님의 붉은 노을 오리지널 네네. 버전 알고 계신 세대가 있고
1: 예, 예,
0: 빅뱅의
1: 예.
0: 노래로 또 알고 있는 세대가 있고
1: 아 그렇죠
0: 그렇죠.
1: 제가 이제 또 빅뱅 선배님들의 약간 붉은 노을을 그렇지. 많이 불렀죠.
0: 많이 불렀지
1: 네, 어릴 때. 예.
0: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부른 노래 아, 귀산길이 딱입니다.
1: 야,
0: 차 안에서 또 부를 네. 수 있는 노래들

0: 진짜 많은 것 같은데 네네네. 청취자 사연들도 좀 몇 개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고 계시면서 사연들도 보내주셨거든요.
1: 네네, 너무 좋아요. 3178님께서 영주 시골집 가고 있는데요. 뒷좌석 딸들 자다가 깨서 잠에 난을 벌이고 있네요.
0: 어머,
1: 어이 뭐야? 산대 씨가 싸우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0: 뭐 때문에 싸운데 갑자기?
1: 아, 이유는 없어요.
0: 네, 없나?
1: 알려고 하면 더 골치 아픕니다.
0: 그치, 그치.
1: 예,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아우, 우리 지금 차 안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0: 예. 예,
1: 좀 좁은데 거기서 뭐 투닥투닥 하지 말고
0: 듣고 있으니까 사실, 싸우지 말라고. 예,
1: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아 주세요. 자, 멈추세요. 네, 자세요. 주무세요.
0: 야, 자세요는 또 오랜만이네. 자세요.
1: 그냥 자요. 제발 자요.
0: 김지영님이 추석에 날방이라니 신기하네요. 저도 게으름 떨치겠습니다.
1: 아~
0: 오랜만에 또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많나봐요. 예전에 생방 날방이라고도
1: 그러네
0: 했나본데. 아, 날방송이라고 해요?
1: 아, 날방송.
0: 야, 이거는 그럼 녹음 방송 뭐라 그러는 거야?
1: 녹방이죠 뭐.
0: 녹방 그거 계속 녹방이고?
1: 그렇지 않을까요? 녹방은 녹방이고 날방은 생방송이니까 날방이라고 했죠.
0: 날방의 반대는 뭐지? 아, 이런 거 좀 생각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1: 날방.
0: 지금 쓰고 있는 공식 용어로 돌아와 주세요.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자, 이문세 붉은 노을 기성길의 여러분들의 추천곡이에요. 계속 들을게요.

0: 대곡대곡 했는데 진짜 큰 곡 계속 나오네. 어디까지 커지려고 하는지 봅시다 한번.
1: 야,
0: 어떤 곡이에요?
1: 네, 0127님께서 가족 얘기하니까 문득 우리 테디 7순 8순까지 굿모닝 FM DJ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오래 만나요. 신청곡은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모든 귀성길 운전자분들을 응원합니다.
0: 아, 응원하는 노래 중에는 으뜸이죠.
1: 아, 그럼요, 그럼요.
0: 네, 그대에게 으뜸이지.
1: 최고지. 지금 솔직히 머릿속으로 춤추면서 네.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0: 조심하세요. 좁으니까 예, 팔 미쳤다가 진짜 옆사람 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운전대 놓지 마시고요.
0: 산들 씨도 라디오 너무 사랑하잖아요.
1: 네네네.
0: DJ 너무 좋아하죠. 또 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실 거예요.
1: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죠.
0: 예. 이 아침에 만약에 기회가 와.
1: 예.
0: 굿모닝 FM에 기회가 와.
1: 예.
0: 제가 잠깐 쉴게요. 산들 씨 예. 바톤 터치 하면 어때요? 자신 있어요?
1: 와. 그 사실은 그 우리의 모든 그 뭐랄까
0: 말이 길어지네. 네,
1: 패턴을 다
0: 예 아니오로 얘기해요 빨리. 노래 들어야 되니까.
1: 예.
0: 됐다. 아 근데 진짜 아침 라디오 예.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 저도 너무 좋아요. 예. 지금 약간 이 에너지가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서.
0: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1: 약간 예. 너무 좋긴 한데 너무 무섭기도 하고.
0: 진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셔가지고 예. 그게 진짜 큰 응원이 됩니다.
1: 예.
0: 사연 또 보겠습니다.
1: 네.
0: 7494번님이 노래 진짜 다 너무 좋네요. 새벽 6시에 나왔는데 도로에 갇혔습니다. 유유. 어젯밤에 싸놓은 김밥 먹으면서 라디오 듣고 버티고 있습니다. 산들씨 힘을 주세요.
1: 아우! 야, 이거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0: 그래도 네. 김밥 같은 거 싸오셨으니까 너무 다행이다.
1: 근데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네. 김밥 아우 맛있겠다.
0: 김밥 먹으면 이제 네. 잠깐 좋고 한 2시간 뒤에 네. 반드시 휴게소에 들려야 됩니다.
1: 졸음쉼터라든지
0: 네, 예, 졸음쉼터라든지 예, 예. 화장실 들려야 되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힘이 안 되죠?
1: 어떤 예. 김밥 좋아하세요?
0: 저 야 신선한데 김밥의 종류를 제가 생각하고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1: 진짜요?
0: 예.
1: 와
0: 그냥 있으면 다 먹었어요. 어떤 김밥 좋아하세요?
1: 저는 청양 멸치 김밥
0: 멸추
1: 아 멸추
0: 멸추 김밥
1: 예, 멸추 김밥.
0: 멸추 좋지
1: 예.
0: 멸추는 하나씩 꼭 곁들이면 좋죠.
1: 뭐야 안에 들어간 거 생각 안 하면

0: 어디서 먹는다면서 아니, 그걸 아니. 왜 바로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1: 뭔지는 확인을 하죠.
0: 아, 그렇구나.
1: 근데 내가 고를 필요 없이 다 좋아요.
0: 아, 그렇구나.
1: 지금은 소고기김밥, 멸치김밥 딱 좋아.
0: 소고기김밥 너무 좋다.
1: 아, 또 먹는 얘기하면 우리 둘 다 신나니까.
0: 아,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바로 오르네.
1: 무한계도 그대에게 계속 들으면서 비상길 계속 파이팅! 파이팅!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6: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5: 고문의 펜테입니다. 추석 특집 B1A4 산들 씨와 산들앤 드라이빙 뮤직 함께했습니다. 벌써 한 시간 지났어요.
7: 아, 이게 무슨
5: 시작이 이제 잠 깨죠.
7: 저 이제 시작이에요.
5: 눈빛이 지금 살았어.
7: 네, 저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로.
5: 지금 한 20분 전까지만 해도 네.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런 눈빛이었거든요. 지금 근데 살아났어.
7: 이거 어떻게 된 눈이죠? 오, 이제 시작인데?
5: 근데 진짜 놀라운 거 뭔지 알아요?
7: 왜요?
5: 이제 끝나고 차 타잖아요?
7: 네.
5: 확 졸려요. 안 자는 사람을 못 봤어요, 내가.
7: 아, 오늘, 아, 좀 푹 자야겠네요. 네. 네.
5: 오늘 삼지씨 덕분에 그래도 추석 연휴 첫날 네네. 알차게 꾸몄습니다.
7: 아유, 감사합니다.
5: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노래 선물도 너무 감사하고.
7: 아닙니다, 예.
5: 자, 끝곡으로 이제 한 곡 마지막으로 들을 건데,
7: 네네네.
5: 사실 뭐, B1A4 노래 추천곡으로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7: 그렇네요. 네, 우리 8495님께서 B1A4의 드라이브. 어딜 가든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들으면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5: 6565번님이 B1A4의 D-Day 신청합니다. 일하면서 들어도 힘날 것 같아요.
7: 네네. 최민영님.

0: 그래서 비욘의 포 오케이 신청합니다. 이게 데뷔곡이거든요. 예. 스튜디오 밖에 바나 있어요. 저희 초딩 때 비욘의 포가 초통령이었어요라고.
1: 바나가 예, 이 예. 아침에 또 산대 씨 응원하려고.
0: 아니 잠깐만 스튜디오 밖에 바나가 있다는 게 지금
1: 아
0: 조현출님
1: 아 우리 민영 그래? PD가
0: 아니 PD님 말고 지금
1: 민영 PD 말고 민영 PD
0: 아 그래요?
1: 어, 이름 비슷해가지고
0: 그렇구나.
1: 야 그렇구나.
0: 어이 감사합니다.
1: 신수민 네. 씨께서 비욘의 네. 뷰티풀 타겟 듣고 싶어요. 제가 진짜 바나 일기입니다.
0: 야 이분도 막내 작가님께서
1: 예, 수민 작가가 진짜 비욘의 포 아, 팬이라 가지고
0: 진짜요? 네. 아 근데 와 그래요. 야,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1: 예, 민경 PD는 예, 예. 최근에 나온 신곡 비욘의 포의 CPR 네네네네.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0: 예예. 예.
1: 이거 근데, 찬드 씨가 정하시면 돼요.
0: 아 그래요? 이 곡 중에서 아 근데 이게 참 힘드네. 왜냐면 내가 빨리 골라야 되네. 노래를 틀어야 되니까.
1: 그렇죠. 2분밖에 안 남았어.
0: 예예예. 예, 예. 아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1: 산들 씨 노래 들을까죠? 네.
0: 죄송 아니에요. 비욘의 포의 디데이 들으시죠.
1: 디데이
0: 제일 따끈따끈한 노래니까.
1: 그래.
0: 디데이로 할게요.
1: 디데이로 합니다.
0: 감사합니다. 디데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빼먹었거든요. 깜빡하고.
1: 예. 밖에서는 원성의 소리 본인 노래 안 틀어준다고.
0: 아 근데 사실
1: 비욘의 반항이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돌았어요.
0: 아 미안합니다.
1: 예. 저희들 의견 반영 안 하면 순식간에 돌았어요.
0: 아 냉동 반항 내가 좀 약간 녹여야 되는데 죄송해요. 네, 더 얼려버렸네 지금 오늘.
1: 아 냉동 반항 좋다.
0: 큰일 났네.
1: 비욘의 포의 디데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예.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고모니 FM 테입니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산들 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0: 아유,
1: 요즘 텐션 괜찮으면 가끔 놀러 오세요.
0: 아, 그럼요.
1: 가끔 놀러 와서 같이 떠들고 놀죠.
0: 알겠습니다.
1: 굿모닝 FM 청취자분들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들 씨, 우리 끝 인사가 해보 끝에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0: 네, 알겠습니다.
1: 같이 외치면서 산들 씨와 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해보 끝에!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3: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0: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병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의 역이며 터미널마다 지금 고향으로 향하는 인파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귀성행렬 기사들 중에 함께 귀성길에 오른 댕댕이들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 저도 모르게 웃고 있는데 뭐 이렇게 빼꼼하고 고개를 내민 애들부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만사 귀찮아하는 그런 강아지부터 또 추석빔을 예쁘게 입은 그런 댕댕이들까지. 자, 연휴의 첫날인데요. 모두들 지금 귀성길에 오른 분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고향 잘 다녀오시고요. 함께 떠난 우리 댕댕이들도 행복한 기억 만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추석 연휴의 첫날, 저는 윤상입니다.